0: 오늘 첫 곡,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Beautiful 이었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민데. 아니, 저 솔직히 가가 가능할까는 처음 알았네요. 네, 가 맞으면 아주 큰일 나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다. 7287님 댁은 자제분들이 진짜 와 이렇게 다양하다고요? 저희 집은요 대딩, 중딩, 고딩, 초딩 여름방학이랑 계약기간이 다 달라요. 아니 뭐라도 좀 통일되면 좋을 텐데 얘들이 코로나도 독감도 차례대로 걸리고 방학이라도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아요. 이게 참 아휴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주 금슬이 어마어마하신 집이네요. 네. 애국자이시고. 7386님 다가오는 방학에 아침 식단 아이들하고 단백질 위주로 바꿔서 닭가슴살, 달걀, 샐러드, 과일 위주로 이렇게 먹으려고요. 애들도 이제 많이 먹어서 외식값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집밥만 찾게 되네요. 아이 좋죠. 또 이게 또 어릴 때나 그러지 크고 나면 또 금방 요즘 아이들 독립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건강하게 진짜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주말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죠. 좀 푹신한 소파에서 듣기 좋은 네,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편안한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잠시 후 광고 끝나고 준비하고요. 또 주제를 정해서 두 곡을 엮어서 들려드리는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이번 주부터 4부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4부 첫 번째 시작할 때 문득 너에게 이거를 2부로 좀 당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티스트송은 계속 3부 첫 곡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1부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10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이고.
4: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5: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4: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6: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4: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6: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5: 좋다.
4: 두루 누리라고?
5: 두루 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지금 첫 곡 준비하고 있는 노래는 제주소년과 요조가 함께 노래한 손잡고 허밍이라는 노래인데요. 제주소년은 그 귤이라는 노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귤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 할 때 제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이게 데일리 스파이스의 멤버 김민규 씨가 제주소년의 데모를 듣고 또 참 제주가 많구나, 그래서 선물한 이름이래요. 자, 제주 많은 우리 제주소년, 손잡고 허밍은 무려 16년 전에 발표한 4집 앨범에 들어있고요. 요조씨의 목소리도 많이 어리겠다. 자, 제주소년과 요조의 손잡고 허밍 같이 듣죠.

네, 핑크 마티니의 썽파틱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게 가사가 일하기도 싫고 점심 먹기도 싫고 그냥 다 잊고 싶대요. 네. 제목은 썽파틱가 뭔가 기분 좋은 호감 가는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다 싫답니다. 네. 원래는 그 프랑스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호텔이라는 시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쓴 글이라고. 근데 일단 핑크 마티니 그러면은 당연히 유럽 팀이겠지 싶은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미국에서 결성된 팀이고요. 근데 이제 독특하게 세계 여러 언어와 그런 소위 월드 뮤직 아니면 유럽의 각국 스타일로 이렇게 음악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번에는 너무 유명한 곡 중에 하나죠. 알자로의 모닝이라는 곡인데요. 특히 이건 주말 아침에 딱이죠. 특히 이 곡은 그 전설의 프로듀서 데이비드 포스터가 프로듀싱과 또 건반을 연주했고요. 드럼은 토토의 제프 포카로가 연주한 곡입니다. 아, 한 곡 더 이어드릴 텐데요. 미카. 네, 우리에겐 뭐 그레이스 켈리 같은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 미카의 첫 앨범에 있는 곡인데 앨범 계약 때부터 레코드사한테 엄청 시달렸나 봐요. 야, 이런 노래가 팔릴 것 같으냐. 막 너 잘 되고 싶은 로비 윌리엄스 같은 곡을 써야지.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중간에 딱 갇혔나 봐요. 근데 그걸 용케 노래로 잘 풀어냈네요. Stuck in the Middle 이라는 노래 모닝에 이어드립니다.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0: 이제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밤새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기 동부, 강원권과 충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과 화천, 춘천, 홍천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우려가 큽니다. 하천이나 계곡 주변으로는 출입을 삼가해야겠고 도로 하위차로에는 물웅덩이가 많으니까 차량 이동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과 수도권에 30에서 100mm 이상, 강원권은 100에서 150mm, 충청권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내린천 휴게소 부근 사고 발생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자,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는 2부로 자리를 옮겨서 함께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편성준님의 사연과 만나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내 얼굴을 굳이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다. 이제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나이라는데 무심코 들여다본 내 얼굴의 표정에는 어둠, 외로움, 화남, 날카로움 같은 감정들이 들여다 보였다. 와, 내가 이런 표정으로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했나? 그때부터였다. 입술 끝을 손가락으로 일부러 올려도 보고 매일 잠깐씩이라도 거울 보며 웃는 연습을 시작했다. 꾸준히 연습하고 지내던 어느 날 회사 동기가 얘기한다. 뭔 좋은 일 있냐고. 즐거워 보인다고. 표정을 바꾸니 생각도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낀다. 편안해지고 싶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마일. 자,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준님, 어쨌거나 뭐 나이가 들어서 사람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꿔보려 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다 살던 새로 살기 마련이니까. 근데 연습한 대로 웃는 만큼 더 웃을 일 많아지시길 응원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더욱더 스마일입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들으신 곡은 정인과 비지가 함께 했어요. 그래 나를 믿자. 5879님,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통안전 봉사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저도 덩달아 웃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의 선한 영향력.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예. 7573님, 아파트 승강기에

인사를 나누라는 안내문을 보고 웃었습니다. 제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어딜 가든 먼저 인사하는 직업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나이 지긋한 어르신께서 타고 계셔서 그냥 아버지 대하듯 다정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더니 내리실 때 오늘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르신도 살짝 처음에 들을 때는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또 내릴 때 내가 뭐라고 하고 한마디 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쵸. 이런 게 선한 영향력의 어떤 이어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이어서 진우션의 노래를 신청하신 김순영님, 주말인데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How deep is your love? Like this.

들으신 곡은 션 맨데스와 카밀라 카베요가 함께한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거 엄청 옛날 유명했던 90년대 영화 제목이잖아요.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마 시리즈가 꽤 오래 지속됐을 텐데. 이동환님 신청하셨던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0792님은 이번 주에 조치원에서 동생이 복숭아 따는 걸 도와줬습니다. 남는 시간에 복숭아 나무 밑에 심어둔 고구마에 줄기만 따와서 선풍기 틀어놓고 손톱이 새까매지도록 고구마 줄기 껍데기를 벗기고 있어요. 반찬은 고구마 줄기 볶음 당첨! 네. 오, 이거 잘하면 맛있는데.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쌍둥이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2176님. 아, 저희 집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자면 한 아이는 깨서 저랑 놀고, 둘이 이렇게 번갈아서 자고 깨고 반복하면 저의 쉬는 시간은 안녕이네요. 한 명만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 하다가도 그래도 둘이 있어서 키우는 행복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봅니다 하셨는데,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물론 충분히 힘드시겠지만 또 키워놓으면 어느 때부턴가 네, 그 행복이 몇 배로 더 커지시길 응원드리고요. 아휴, 애들이 같이 좀 자주면 좋을 텐데. 1320님 기계치인 제가 혼자 정수기 좀 고쳐보겠다고 낑낑대다가 그냥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 고쳐보겠다. 전 정수기 필터 가는 것도 진짜

0: 큰맘 먹고 해야 되는데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시고서 여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예전부터 저는 그래서 기계 잘 다루는 분들이 너무 멋지고 부럽고, 그래서 공대생들 보면 눈에서 하트가 나옵니다 라고. 예, 요즘 뭐 자꾸 좋은 것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자, 벌레한테 물렸는데 아이고 눈을 물리셨고. 하필이면. 근데 이게 반전이요. 병원에 갔더니 벌레 물린 게 아니라 대상포진이래요. 주변에 얘기했더니 벌레한테 물린 것 치고는 너무 부었다 얘. 다행히 많이 아프진 않지만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들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괜히 엄살 부려봅니다. 아이고, 이거 엄살이라뇨. 이게 대상포진 엄청 고통스러운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찍 발견하신 거면은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6227님. 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7: 더 늙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네, 1121님이 아내가 생마를 믹서에 갈아서 매일 마주스를 만들어주는데요. 먹을 때마다 끈적끈적 미끌거려서 이게 영 적응이 안 돼요. 건강해지는 법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정성이 대단하고 저도 마 먹기 힘든데 뭐 맛으로 먹나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네. 자, 파이팅 하시고요. 3부 첫 곡은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노래 어떤 곡일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밴드 더 큐어의 Friday I'm in Love 듣고 3부 하트 스트송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최유리 씨 노래는 들려드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시죠. 자, 빨간 하트를 가장 많이 받았던 최유리 씨 생각을 멈추다 보면 화요일 날 들려드렸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최유리 씨의 노래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사실 여친하고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일 이 노래를 듣고 있었거든요. 2049님. 힘내세요. 인연이라면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을 들으면서 걸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너무 좋아요. 강아지랑 새벽 산책 마치고 혼자서 또 걷는데 이렇게 걸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오르막 오를 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잠시 많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0822님도 사실 걸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려고 걷는다는 분들이 많은데 혼자서 또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봐봐요. 오르막 오를 때는 힘드니까 생각을 내려놓게 되신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더운데 다들 그렇게 걸음 그거 다 지키고 계시군요. 다 핑계라니까. 저도 한번 걸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효소에 대한 그레이.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대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였습니다. 다음 달에 조카 돌잔치가 있는데요. 예쁜 이모가 돼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는 멀고도 험한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꼭 해야 하는 다이어트. 건강하게 이쁘게 단기간에 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모든 분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8450님. 네, 뭐 아무리 식단도 중요하지만 움직여야 한다고 하니까 좀 걸어보시죠. 예. 아, 조카 돌잔치라.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길 응원 드리고요. 드라이로 머리를 예쁘게 스타일링은 하는데 이게 날씨가 습하니까 금방 추노가 됩니다. 아휴, 그냥 묵자. 0606님. 스프레이를 그냥 확 뿌리면 예. 3370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서 머리도 몸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서 좋은 노래가 나와서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이 영화 스타 이즈 본 OST 중에서 쉘로우를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은 3647님도 신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레이디 가가와 브래들리 쿠퍼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쉘로우.
1: I did an arrangement, it was kind of not so great, but maybe no, you can just stick with it. Yeah, here we go. Jack, please.
2: Jack, don't bother.
3: All you gotta do is trust me.

곡은 롤 모델이라는 팀의 노래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나저나 9770님, 아이고, 얼마 전에 제가 피부 나이를 측정했는데요. 제 나이보다 7살 많이 나와서 충격이에요. 나름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피부 관리 기초 제품, 뭐 피부에 좋다는 음식, 비타민 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고, 혹시 밖에서 일하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피부의 가장 큰 적은 햇빛이라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선크림 그냥 두껍게 바르는 수밖에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특히나. 힘내세요. 8318님은 제가 제주 서귀포에서 가게를 운영한 지 14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단골 손님들께서 이 지슬을 쪄주셨는데 따뜻할 때 먹으라면서 지슬이 감자의 제주말이래요. 아, 지슬 이쁘다. 그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아침 안 먹고 나온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침 운동 때 보니까 길에 핀 능소화가 너무 예뻐서 사진 보내봅니다 하셨는데, 네, 그 감자, 찐감자랑, 예, 이게 능소화구나. 사진 감사합니다. 벌써 단골분들과 가족처럼 지내시는 것 같아요. 계속 행복하시길 응원드리고요. 6572님은 부모님 댁에 안마의자를 놔드리려고 찾아보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지, 기능도 다 다르고 연령대별 추천하는 제품들도 달라서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죠, 안마기만큼 또 가격 차이 많이 나는 동일 제품도 별로 없을 거예요. 비싼 건 정말 헉 소리 나는 것들. 근데 제가 저는 음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음악이 장착된 안마의자를 담례로 받았거든요. 엄청 비싼 거라고. 근데 써보면, 물론 뭐 기능이 많으면 좋겠지만 가장 그냥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은 그냥 그 중간선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고가 아니어도, 네, 정말 꼼꼼히 따져보신. 안마의자 종류 엄청 많아요 진짜. 자, 이어서 0606님이 신청하신 Imagine Dragons의 On Top of the World에 이어서 DNC의 Dance,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빗줄기가 조금 얇아지면서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강원권에 호우주의보만 남아있습니다. 동쪽 지역 이동하는 분들은 빗길 사고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는 80에서 150mm, 강원권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권에는 최대 50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차량 이동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으로 짧게 밀리고요.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화도 분기점, 수도권 제1순환선 중동 구간에서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주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오늘의 주제는요, 월드컵 하프타임쇼 미리 보기예요. 자,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20일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있어요. 그죠? 원래는 미식축구 뭐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많이 기억해도 갑자기 월드컵에서 하프타임쇼? 이게 최초래요. 원래 슈퍼볼 하프타임쇼는 호화롭기 그지없는 쇼잖아요. 지금까지 뭐 마돈나의, 마이클 잭슨의, 비욘세 등등. 자,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쇼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콜롬비아를 대표하는 팝스타 샤키라가 이번 첫 하프타임쇼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샤키라는 원래는 스페니쉬로만 영어를 하다가 영어 앨범을 내면서 거기서 Whenever, Wherever가 크게 히트하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그리고 주토피아를 통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여가수가 되셨죠. 지금의 샤키라가 있기까지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그 글로리아 에스테판이 큰 도움을 주었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 에스테판은 쿠바 출신이죠. 어쨌든 둘 다 스페인어를 쓰니까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정을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샤키라의 히트곡 Whenever, Wherever에 이어서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히트곡입니다. 1, 2, 3라는 노래. 아, 진짜 이 곡 되게 오랜만인데요. 1 플러스 1으로 이어드릴게요.

두 곡 다 그들의 초창기 히트곡들. 자, Whenever, Wherever도 진짜 오랜만이었네요. 샤키라, 바로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 서게 될 아티스트 샤키라와 또 지금의 그녀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선배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1, 2, 3 함께 들었습니다. 자, 1 플러스 1 오늘 월드컵 하프타임 쇼 미리보기라는 주제로 하프타임 쇼에 설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탄소년단 BTS가 하프타임 쇼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이미 뭐 많은 데서 전해 들으셨죠? 이 공연 기획을 콜드플레이의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맡았대요. 뭐 콜드플레이는 BTS와 함께 뭐 같이 노래도 발표하고 했으니까 또 어떤 기획을 보여줄지 기대를 안이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럼 BTS의 노래 스윔과 함께 이 BTS처럼 해외 공연에 더 바쁜 국내 밴드가 있습니다. Wave to Earth라는 밴드인데요. 이 팀 덕분에 이 팀의 공연 때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해외 팬들이 그렇게 그득그득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기 다음 달 또 새 앨범이 나온다고 하는 소식도 있는데 자, BTS의 스윔에 이어서 Wave to Earth의 사랑으로 이렇게 두 곡. 자, 내일도 주말에는 1 플러스 1 4부에 이어집니다.

0: 신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마칠 시간인데요. 3734님이 오늘 금요일인 줄 알고 늦잠 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셨대요. 야, 컴다운. 네, 토요일입니다. 네. 자, 뭐 왠지 주머니에서 한 3만 원쯤 발견한 느낌. 네. 자, 끝곡으로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7370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아직은 유명 셰프가 만든 밀키트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레시피와 맛은 비슷하게 흉내낼지 몰라도 갓 지어낸 온기와 정성까지 담아낼 순 없으니까요.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길을 가다가 레코드샵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에 걸음을 멈춰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건네줄 수 있는 건 바로 인간뿐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해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번개가 찌지직 하고 친 다음에 몇 초 후에 천둥이 꽝 하고 그렇게 울리듯이 누구나 천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단 노력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Thunder, 예, Imagine Dragons의 Thunder로 시작한 토요일이면서 연휴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DJ석에 앉은 저 이문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지역도 있고 그리고 조금씩 내린 지역도 있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세상은 조금 느려졌고 마음은 조금 차분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서두르기보다는 이 빗소리 박자에 맞춰서 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런 촉촉한 비는 먼지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속 피로도 함께 씻어주는 듯 싶습니다. 오늘 빗소리를 배경 삼아서 함께 분위기 있는 음악 한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계속 안전 안내 문자가 도착해서 긴장들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밤새 뭐 안녕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음악 잘 챙겨서 출근했으니까

0: 12시까지 함께하는 토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마치 야 이거 그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흘러내려가는 듯한 창법. 이 노래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그렇죠? 빅나티. 빅나티의 본명은 서동현이고요. 이 노래는 악뮤의 이수현 씨가 살짝 퓨처링을 도와줘서 함께했던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참 그 악뮤의 이수현 씨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콜라보 본인들의 악뮤의 노래들도 충실히 하지만 이렇게 다른 가수들 다른 뮤지션들하고 협업을 참 잘하고 근데 너무 잘 어울려. 흡수력이 최고인 것 같아.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수연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영순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그 흡수력이 대단한 그런 가수 이수연. 누구나가 다 필요로 하니까 피곤하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 행복한 아티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문세입니다. 오늘 토요일 연휴의 중간쯤 달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계실까. 또 뭐 나름대로 집에서만 있으면 그게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또 그곳에서 오물락조물락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박은정 씨가 저는 김밥집 하는데 어제 장사 마치고 가게 문 닫고 대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왔어요. 오늘 장사는 하루 쉬는 거죠. 아주 꼬맹이부터 봤던 아기가 오늘의 신부라니 세월이 참 너무나 빠르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뭐 가게 문 닫고 결혼식 갈 정도면은 정말 가족이신 거죠. 아주 아주 소중한 친구분이시거나 소중한 사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걸 신부가 좀 알아줘야 할 텐데 그렇죠?

이 결혼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수많은 웨딩송들 있잖아요. 그게 대체적으로 다 희망적이고 밝고 아름답고 막 달콤하고 뭐 그런데 어떨 땐 때로는 눈물을 쏙 빼놓는 그런 축가도 있을 수 있어요. 노래 가사가 나의 지나왔던 그 짠한 인생 얘기 또는 남겨진 가족들의 얘기 그리고 나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그런 심정 이런 거를 건드리는 그 감성의 코드를 만드는 그런 곡들도 결혼식장에서는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이 노래 분위기는 좀 슬프지만 가사는 일종의 축복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라는 제목의 제 노래인데 지금 이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의 구성작가인 정미선 작가가 쓴 가사입니다. 그 가사의 귀를 좀 기울여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이문세, 오래된 이야기.

아델의 Someone Like You. Someone Like You.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곡을 쓰러 들어간 아델. 예. 슬픔을 그 노래로 승화시킨 아델. Someone Like You를 들으셨습니다. 아, 휴대폰 2653님이에요. 아이가 고3이라 공휴일이

주말이든 주말이든 학교를 가네요. 오늘도 아침에 애가 짜증을 왕창 내는데 그걸 받아주지 못한 게 내 마음 항상 걸리네요. 힘내자 우리 딸.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 파이팅. 아,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 가정들 있죠. 지금 연휴 뭐 여름 휴가 다 반납하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부모님들, 가정들 얼마나 많이 계실까요? 계산해보니까 수능이 11월 19일이니까 딱 4달 남았네요. 예, 4달. 그래요. 아, 이러면 또 막 갑자기 또 긴장하실려나? 그건 넉 달이면 꽤 남은 거예요. 예. 부모님들 힘내시고 2002년 그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는 앤 마리의 노래가 있는데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실 20, 30대보다는 40대 초반? 네, 그때가 풋풋했다기보다는 그냥 가정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쫓기거나 경쟁의 어떤 시기에서 벗어나서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왕성했고 모든 게 자신 있었고 그랬던 저는 40대 초반이었던 거 그렇게 기억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앤마리가 노래하는 2002.

0: you。
1: 맛있게건강을챙기고싶다면강진쌀귤이밥지을때한스푼오케이고소하게볶아서샐러드에뿌려도오케이빵이나떡에넣어도오케이다양하게즐길수있으니까강진쌀귤이대한민국유일의쌀귤이특구강진의깨끗한자연과풍부한햇살아래서자란건강한맛강진쌀귤이전국어디서든초록믿음강진지금바로만나보세요
2: 동네빵집식당카페우리가자주찾는작은가게들한번의방문한번의구매가소상공인에게큰응원이됩니다가까운골목상권이용으로우리동네에활력을더해주세요골목이살아야지역경제가살아납니다이캠페인은코바코광주지사와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호우특보는 11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강원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고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비가 끝난 건 아닙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고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0에서 최대 100mm 이상, 강원권과 경상권에 최대 150mm, 충청권에 최대 200mm 이상, 전라권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이 빗길이고 물웅덩이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수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차량 많아졌고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터널 5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살다 살다 내가 남의 집 CCTV를 보게 될 줄이야. 내가 본 화면 속의 그 남자는 지난 5월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18분 아직 돌도 안 된 아기를 안고 주방 식탁 앞에 서 있었다. CCTV라고 하니까 어쩐지 뭐 심각한 것 같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애기 키우는 집에서 많이들 설치하는 홈캠 그걸 보게 된 거다. 아기 엄마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먹을 거라도 사갈까 싶어서 집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만 안 받는다. 어허, 무슨 일이지? 애기 재우다가 남편도 같이 잠이 들었나? 너무 궁금해서 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홈캠을 확인했더니 아 글쎄 세상에 세상에 화면 속의 남편은 주방 식탁 앞에서 아기를 안고 막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래서 더 슬펐다. 아기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노래를 막 따라 불러가며 춤을 추고 있는데 아기 아빠를 춤추게 만든 그 박진영의 그녀는 예뻤다 그 노래가 바로 집안 어딘가에 켜져 있는 라디오 바로 우리 프로그램에서 나온 노래였던 거였다.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육아 중이라는 청취자의 사연은 뭐 하루에도 수십 개씩 도착하지만 그 모습을 직접 본 건 처음인데 덩실덩실 그 어깨춤을 추는 그 애기 아빠가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애기를 앞에다 두고 쭈물럭쭈물럭 거리면서 함께 춤추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오늘도 있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신나게 따라 부르는 사람? 누가 쳐다볼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온 몸으로 리듬을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뭐 신나는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지 않는가?

박진영, 선미, When We Disco. 이 노래 진짜 예전에 그 춤춘 그 챌린지도 많았었잖아요. 네. 그 디스코, When We Disco 하면서 박진영 씨의 그 디스코 리듬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뭐 그랬던 그 비디오 영상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을 거예요. 대단했던 열풍의 노래였었습니다. 박진영, 선미 씨가 함께 했었던 노래. 육아 맛집. 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저희는 그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또 배달 하시는 분들 그 그렇죠? 그 택배 하시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들으시고 육아에 애쓰시는 집에서 육아 휴직 중이시는 이런 그 엄마 아빠들, 아기 엄마 아빠들이 이 시간을 꽤나 많이 들으시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운전, 배송, 육아, 또 농사, 등산하시는 분, 또 산책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백수, 예예, 이분들 참 즐겨 들으시죠. 백수 탈출하시기에

0: 딱 좋은 방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참 수많은 청취자 여러분들 다양한 직종의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특히 육아에 애쓰시는 그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조용히 들으시다가 또 가끔가다 이렇게 소식도 전해주시고 사진도 올려주시는 그 육아하면서 사진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제주에 사는 수민이에요. 아저씨 방송 들으면서 태교했는데 우리 아기가 어느덧 6개월을 앞두고 있어요. 여름이라 포동포동 살이 오르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이제 곧 유아식도 시작하는데 그럼 더 무럭무럭 자라겠지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1877님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젖병 들고 있는 그 꼬맹이 수민이 아니 수민 씨는 엄마구나. 그 애기 이름이 없네. 아유 이러던 애기가 어느 순간 걷고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아빠 특히 아빠한테 잔소리 해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좀 이제 더 머리 크면은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또 철부지였다가 철도 들고 사랑하는 짝꿍 데리고 와서 인사 소개하고 뭐 그리고 결혼하고 병 들고 인생이 각자의 모양대로 그렇게 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수민 씨, 예, 그러니 미래의 공주님 이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고 이유식 만들 때 유용하라고 두유 제조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 속에 정말 많은 이름이 등장을 하는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루베가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라고 그래요. 뭐 말숙이, 진숙이, 뭐 형숙이, 뭐 진숙이, 뭐 미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름들이 쭉 나와요. 모니카, 에리카, 산드라, 제시카, 메리. 하여튼 모두에게 매력 있었고 다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그런 노래. 만보 넘버 5 루베가입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Mambo number 5.

91년도에 제가 별밤 진행할 때 팝송 중에 신곡이 나왔는데 괜찮네요. 어쿠스틱한 기타에 좋아요 하면서 소개했던 곡이 바로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였는데 그때는 신곡이었는데 지금 이거 뭐야 한 35년 정도 된 그런 세월이 흘렀네요. 와,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는 아직까지 세상에 이렇게 전파를 타고 있답니다. 전파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혹시 라디오 들을 예정이신가요? 내일 모레가 월요일인데 그쵸? 그날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여름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은 로이킴, 그 다음 일주일은 윤도현 씨가 여러분을 만나러 옵니다. 예. 워낙 뭐 DJ로서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라 저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샘날 정도로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저는 2주 동안 잠시 여름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네. 콜비 컬레이가 노래합니다. 예, 버블리.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아이쿠, 뭘 좀 할라 치면 벌써 끝나는 방송 됐군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토요일은 뭐 또 이렇게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다행히 내일 일요일이라는 거 얼마나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쉬실 수 있습니다. 이 더위도 한 달, 뭐 길어야 두 달, 뭐 그러고 나면 또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추워 할 거예요. 여름은 이렇게 빗물처럼, 계곡물처럼 빠르게 흘러가는군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납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사연구 김신영입니다. 2500번님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 프로필 문구인데요. 뭔가 안쓰럽네요. 힘들 때 하늘을 보면 달라지는 건 없겠지?

다치는 게 없다뇨. 하늘 한번 보잖아요. 일단 그러면 거북목 예방이죠. 예, 작은 습관이 병원비를 아껴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으라차차 기지개 한번 쫙 피면서 정화의 명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망고 김신영입니다. 예, 토끼처럼 빨리 가는 토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오랜만이네요. 박명호의 사진. 예, 사진. 아, 이것도 부제가 있어요. 사진 하늘만 바라봐.

0: 예, 안으로 끊어요. 사진이면 사진이고, 차분히 또, 허니패밀리였잖아요, 박명호 씨가. 예,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 힘들 때 하늘을 보면 달라지는 건 없겠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몸이라도 좋아지죠. 예, 목 좋아지고.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 너는 왜 이렇게 한숨을 팍팍 쉬냐, 그런데 한숨이 진짜 좋대요. 예, 스트레스 풀 때, 그 우리 이 건강에, 이렇게 한숨 쉬는 게 좋대요. 예. 또 그게 또 나왔습니다.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제가 위로 이런 걸잘 못해가지고 건강해야지. 건강해야 뭐가 또, 예, 위로도 하고도 건강해야 안 슬프지. 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2부부터는요, 스트레칭엔 또 이만한 코너 없거든요. 텐션 버터플라이 나비와 함께 추억의 탑10 달려주길 바라면서 제가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9: 현대 오피스.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13: 딱 한 번만
14: 티어실 원스야.
13: 싹 한 번에
14: 티어실 원스야.
13: 무조맨
1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화의 방국 7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 크림,

0: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를 드립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를 귀한 손님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뒤풀이해보는 시간, 애프터 송 파티. 유난 떠는 건 아니지만 저희 정호의 망곡에 워낙 탑스타분들이 많이 출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또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으로 한 번 더 바짓가락이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프터 송 파티 오늘의 손님 모셔볼게요.
1: 여러분은 지금 아이들의 공주, 미연도 사랑하는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미의 여신 담당 면프로 디테 미연입니다. 이번에 아이들 미니 9집 We Made를 발매하면서 정호의 희망곡에도 놀러왔는데요. 타이틀곡 Give Me That Love는 이열치열 뜨거운 여름에 더 어울리는 뜨거운 여름곡입니다. 여름을 뜨겁게 불태울 아이들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이어서 정호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한 제 추천곡도 들려드릴게요. 제 추천곡은 리센느의 프리티걸입니다. 프리티걸 미연이와 함께 들어봐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들의 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워줄 주인공은 니그. 기대하시라. Who's next? 정의의 문을 두드린 손님의 정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7월 20일 월요일, 내가 곧 장르다. 선미팝의 주인공 선미. 7월 22일 수요일, 드디어 그가 온다. 연기까지 잘생긴 레전드 조인성. 다음 주 정호의 희망곡도 꿀잼 보장. 개봉 박두.

0: 기억 저편의 소식들을 모아 모아 시간 여행에 빠져보는 시간 추억 급소환 뉴스 추금 뉴. 안녕하십니까. 영끌 대출의 대표주자 반포장 이사의 아이콘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있는 MBC 아나운서 고광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신나는 추억여행 떠나볼 텐데요. 오늘 소환해볼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딱 13년 전입니다. 바로 2013년. 지금 출발합니다. 부부부부. 와, 벌써 13년이 지났어요. 201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제가 고3 때인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됐네요. 나로호가 전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2013년 1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2002년 개발이 시작된 이래 두 번의 발사 실패와 수차례 발사 연기가 있었지만 연구원들의 끝없는 열정과 연구 끝에 마침내 성공했고요. 대한민국은 세계 11번째 스페이스클럽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저희도 여름휴가를 우주로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주 호텔이 1박에 100만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15억 정도. 괜찮은데요? 일단 전세대출부터 좀 갚고 그 다음에 좀 주거래은행이랑 상담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이쯤에서 코너 속 코너 코코너 추억의 퀴즈 나갑니다. 정혜 선생님들 주퀴즈 스텝 바이 스텝. 2013년은 밤하늘의 별만큼 눈부신 한국 영화의 황금기였습니다. 7번방의 선물, 설국열차, 관상, 변호인들 등등 주옥같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정재, 황정민, 최민식, 박성웅 정말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이 영화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거 제목이 뭘까요? 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깨알 재미를 자랑하는 고강용 힌트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명대사 힌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처음 해본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죽기 딱 좋은 날씨네.
1: 어이 브라더, 들어와 들어와.
0: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똑같다. 마지막 2분 똑같아요. 황정민 씨 거거든요 마지막.
1: 어이 브라더.
0: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10분 추첨해서 저희가 매운 김치 세트를 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추억의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를 건넌 나로호를 떠올리면서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토요일에 빅재미 정오의 희망곡을 듣고 계시고요. 저는 토요일에 잔재미 MBC 아나운서 고강용입니다. 아, 추억의 퀴즈 축퀴즈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죠. 2013년에 개봉한 최민식, 황정민, 이정재 주연의 영화는 바로 신세계였습니다. 아, 신세계. 아, 이거 당첨자분들 방송 후에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추억 급수한 뉴스 추급뉴 2013년 두 번째 소식 나갑니다. 2013년 연예계의 굵직한 커플들이 대거 결혼식을 올리는 사랑의 해였는데요. 세기의 톱스타 커플로 불리던 이병헌, 이민정 커플, 또 문화대통령 서태지 씨도 배우 이은성 씨와 100년 계약을 맺었고요. 또 대세 커플 만남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상순, 이효리 커플, 또 도경환 아나운서 선배님이랑 장윤정 커플도 있었고요. 배우와 스포츠스타 웨딩도 빼놓을 수 없죠. 기성용, 한혜진 커플, 그리고 결코 1호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의 사랑의 결실도 있었습니다. 윤형빈, 정경미 커플까지. 국민요정 포에버였나? 변함없이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아직까지 너무나 보기 좋은데요. 잠시 후에는 김신영 씨와 나비 씨가 오늘의 소환연도 2013년의 인기 가요들로 함께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으론 추억의 노래, 2013년에 발표된, 지금은 악뮤이긴 한데 당시엔 악동뮤지션의 I Love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사는 아나운서 고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가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에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권과 경상권에 최대 150mm, 전라권에는 최대 120mm

0: 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그쳤지만 많은 곳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대청 하천과 계곡에 물이 불어나 있고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선의 사고입니다. 양양 방향으로 춘천 분기점 일대 사고로 인해 밀리고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 터널 3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의가족 4952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곧 아이들 여름방학이네요. 한마디로 돌밥,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삼시세끼를 차려야 하는데요. 이럴 땐 돌려먹기가 최고 아닌가요? 김치찌개 한 솥 끓여서 두 번째는 라면과 햄 넣어서 부대찌개로 재탕하고요. 예. 마지막엔 밥 볶아서 볶아버리고 족발 시켜먹고 남은 건 족발 덮밥으로 해먹고요. 어느 날은 분식 사다가 순대 남은 걸로 순대 국밥까지 합니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1: 아니요. 예.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남는 음식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0: 깔끔하잖아요.
1: 남은 음식이 별로 예. 없었는데 만약에 드물게 급체를 해서 좀 남겼다? 예. 그러면 늘 처음 먹는 것처럼 아주 맛있게 예 먹었었다라는 정말 호탕한 추억 예. 떠올리며
0: 너무 추억의, 호탕해요.
1: 추억의 답 출발합니다. 함께할 분 정의 전속 흑여사 Funny Funny Funny 음식 음식 음식 Yes 마마마 Come on NAVI 우리 나비씨 어서오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일주일이 또 흘렀네요.
1: 네. 네. 아니 우리 나비 씨.
0: 예.
1: 정말 오늘도 너무 긴 하루다라고 예 포문을 열면서 들어오셨어요.
0: 저는 하루가 48시간 같아요. 너무 길어요.
1: 지금 우리 베리 덕분에 예. 예, 새벽 5시에
0: 새벽형 인간이 돼가지고
1: 야, 세상에
0: 예, 아침 새벽 5시면은 저도 예.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1: 와, 예. 그래도 또 일은 또 일대로 또
0: 그렇죠. 또 이준이도 예. 챙겨야 되고
1: 곧 있으면 또 이준이 방학이고 앞에 사연처럼
0: 네 방학이 예. 은근히 길어요.
1: 돌밥 돌밥 예, 해야
0: 돌밥
1: 되잖아요.
0: 돌밥이죠. 예. 예, 저는 전자레인지 돌리려고요. 그냥
1: 아 전돌 전돌
0: 예, 전돌 전돌 해야죠.
1: 전돌 전돌로. 예. 아 근데 왜 SNS에서
0: 예, 예, 왜요?
1: 이준이 안 컸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왜 한 거예요 그러면?
0: 아 뭐 또 거짓은 아니에요 진심인데
1: 아,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0: 왔다 갔다 해요. 네, 마음이... 엄마들의 예,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1: 예. 아 모르는 변화니까
0: 예, 예. 예,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1: 공부 한번 해보고요.
0: 그렇죠.
1: 나비 씨 앞으로 사연이 많이 왔는데 네. 6255번님이 나비 씨 땀띠 안 나요? 저도 나비 씨랑 비슷하게 애를 출산했는데 이 날씨에 아이 안고 있으면은 온몸에 땀 범벅.
0: 그치 그치.
1: 냉수 샤워 그냥 냉수 샤워를 하루에 10번 더 합니다. 냉수 마찰이라고 보내세요.
0: 예, 아니 근데 저랑 비슷하게 출산하셨는데 예. 벌써 냉수 샤워 들어가면 예. 나중에 골병 들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찬물 벌써 되면 안 되지. 아직 미온, 100일도 안 됐는데.
1: 미온수.
0: 예, 미온수. 예. 그러니까 더운 거 너무 이해를 하지만
1: 그렇지.
0: 저도 사실 에어컨 24시간 풀가동 하거든요. 예, 너무 더우니까. 습해.
1: 그럼 뼈로 들어봐.
0: 예, 예.
1: 조심하자.
0: 엄마한테 항상 잔소리 들어. 예. 양말 신어라.
1: 양말 신어라.
0: 예, 장갑 껴라.
1: 그렇지. 바지, 긴 바지 예, 입어라.
0: 긴 바지 입어라.
1: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나비 씨를 비롯한 모든 부모님. 예, 예 감사합니다. 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추억의 답 10 달려볼게요. 우리 나비의 정말 그 가슴에 맺힌 곡.
0: 맞아요.
1: 집에 안 갈래 듣고 올게요.
0: 정말 가기 싫어요.

0: 와우 토요일에 함께하는 추억의 탑
1: 10.
0: 오늘 준비된 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딱 13년 전 네. 2013년 7월 셋째 주 나비씨 10위 갑니다.
1: 자 10위는요 주얼리의 핫 앤 콜드
0: 가자.

0: 저는 사실 네. 이 노래는 조금 생소하네요, 주얼리.
1: 이 노래. 나나나나나나나 빰빠란.
0: 디오씨, 디오씨.
1: 미녀와 연주랑 비슷해요.
0: 비슷해. 리듬이 똑같은데?
1: 그래서 많이 외웠어요. 어, 잠시만요. 예.
0: 어, 한 베이비 제이, 컴온. 예, 컴온. 잘한다.
1: 요.
0: 컴온.
1: 끝났어요.
0: 벌써 끝나요?
1: 끝났어요.
0: 하트윈 벌써 끝나? 나온다. 야.
1: 그만. 이제 끝났어요.
0: 잠깐, 이번 마지막 이분은 누구야?
1: 박형식 씨요.
0: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씨. 예, 예, 예.
1: 아, 이 노래가 이제 주얼리 4기예요. 이때 당시에 김은정, 하주연, 예. 박세미, 그다음에 이제 김예원.
0: 아, 예. 이때 이제 위쪽 언니들이 빠졌구나.
1: 예, 싹 빠지시고.
0: 어쩐지 이때 주연이랑 은정이가
1: 날라다니더라고.
0: 얼굴이 폈어.
1: 막 깜짝 놀랐어요.
0: 얼굴색이 밝아졌더라고요.
1: 나 이렇게 까불인 줄 처음 알았어요.
0: 진짜요?
1: 나 예. 이때 처음 알았어요.
0: 왜냐면 예. 원모타임 할 때.
1: 여봐, 저 어,
0: 잠깐. 아, 밝다.
1: 턱을 찍게 올렸잖아요. 주얼리 때 이런 포즈가 안 나왔어요.
0: 그러니까 네. 의상도 밝은색 입었잖아.
1: 밝잖아요. 예. 예전에 어두운 거 많이
0: 봤어요. 맞아요.
1: 검망, 검망사.
0: 왜냐면 원모타임 예. 때 제일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 때인데 예. 애들이 어두워요.
1: 많이 어두웠어. 뭔가 예, 좀 예. 내향적이고 좀 예.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그나저나 그 예전에 이제 모였던 1기, 1기부터 네. 지금 4기까지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서인영 씨 그 컨텐츠에 나왔잖아요.
0: 봤어요. 조민아 씨도 함께 했고요. 네. 정아 언니.
1: 정아 언니, 그 다음에 이지연.
0: 예. 지연 언니.
1: 지연 씨. 예.
0: 그리고 베이비 제이가 여기 꼈더라고.
1: 그러니까 웬만하면 1, 2기인데. 예. 갑자기 4기가 나왔어요.
0: 베이비 제이가 랩을 했어 여기서. 근데 언니들 여기 옆에 사이드에 많이 빠져있더라고, 우리 베이비 제이가.
1: 너무 사이드더라.
0: 낯가리더라, 우리 예. 주연이. 예.
1: 아니 저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낯을 많이 예. 가지고 예. 아, 나 깜짝 놀랐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베이비 제이를 몰라요?
0: 예.
1: 우리가 하주연을 몰라?
0: 알지.
1: 잔뜩 졸았어요. 예.
0: 졸았더라고. 주연이가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1: 앞만 보고 랩하는 예. 사람이 아닌데.
0: 어, 경주마처럼 앞만 보더라고.
1: 깜짝 놀랐어요. 예. 나 적토만 줄 알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9위 갑니다.
0: 오, 박재범의 정.

0: 맞아.
1: 그런 냄새 나지 않아요?
0: 니오 느낌이 있어.
1: 니오 냄새 나죠.
0: 예. 예. 니오 필이 있고 예, 예. 아, 냄새라니. 아,
1: 그런 필이 있다.
0: 니오 필.
1: 예, 니오 예, 필.
0: 니오 필이 좀 예. 있었고 이때가 이제 유튜브에서 저작권료 순위를 예. 박재범 씨가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요 좋아. 네. 요게 탑3 항상.
1: 탑3 들어간대요.
0: 그럼요.
1: 야, 요거 예. 워낙 또 히트를 했거든요.
0: 제가 좀 예. 미루어 짐작해봤을 때 몸매 1등.
1: 몸매 1등이지. 예,
0: 너의 몸매.
1: 몸매.
0: 예. 이거 R&B가 타령이에요.
1: 비슷해요.
0: 한국으로 가면.
1: 예. 우리 한국의 한, 미국의 한 그럼. 비슷합니다.
0: 예. R&B다. 예. 좋아는 제가 한 3, 4월에 네. 항상 꽃이 피는 계절에 우리 정희 가족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1: 이 노래 많이 들어요.
0: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예, 예. 예,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1: 좋아랑 몸매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0: 개인적으로
1: 예, 예.
0: 몸매.
1: 어, 저도 몸매. 예. 어, 골반을 많이 흔들더라고요.
0: 저는 약간 얄딱구리한 노래 좋아해요. 제가 박진영 씨의 왕팬이잖아요. 예, 알아. 내가 왜 그러겠어?
1: 엘리베이터 좋아하잖아.
0: 엘리베이터 나 미치지.
1: 예. 예, 예. 1층부터 100층까지 가야죠.
0: 그럼.
1: 예.
0: 63빌딩. 아유. 난리다.
1: 63도 예. 약해. 우리는 저기 롯데 땡땡 타워로 가야 돼.
0: 땡땡 타워로 가야지. 예. 왜 앞에 왜 앞에 메이커를 얘기하고 뒤에 미안해. 타워를 왜 땡땡으로 가냐고요. 예, 스파예요.
1: 미안해요. 예, 예, 예.
0: 어, 저도 이런 실수는 사실 신인 때 많이 했죠.
1: 우리 뭐 많이 하지 뭐.
0: 예, 예.
1: 예, 예. 최근에 하실 수 있어요?
0: 뭐, 최근에는 네. 하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수가 없어요.
1: 가장 큰 역대급.
0: 역대급 실수는 예. 아무래도 그 동방신기 예, 예. 라이징선을 못 읽어가지고 리징선으로 갔다가 카시오페아를
1: 예, 예.
0: 선생님들께 문매 맞았지.
1: 카시오페아
0: 말고.
1: 회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0: 많아요.
1: 예.
0: 그리고 5주년 그 팬콘서트에 예. 제가 이제 속죄하려고.
1: 어, 속죄했어.
0: 아, 속죄했지.
1: 용서 받았어요.
0: 용서 받았죠.
1: 아우, 다행이다.
0: 예. 용서하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리징선은 저의 실수고 네네. 우리 나비 씨 실수가 12이소라를 예. 줄여서 10소라.
1: 예. 정말 죄송해요. 아직까지도 제가
0: 10소라 언니 2시에 돼 있다잖아요.
1: 아,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어, MBC에서 마주칠 수 있겠네.
0: 예, 사죄.
1: 정식으로
0: 사죄 한
1: 인사 한번 드릴게요.
0: 예, 선배님. 예. 저희 노래는 박재범의 좋아. 예.
1: 주얼리의 핫 앤 콜드.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0: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아 와우, 트럭이 다 제. 청순 비주얼에 그렇지 못한 멘트. NAVI 우리 나비와 함께 2013년 7월 셋째 주 이제 8입니다.
2: 네, 시크릿의 유후. 아.

0: 그 시크릿이 유명하죠. 예. 자체 복사.
1: 예, 자체 복사요.
0: 예. 예. 그래서 이게 별빛 달빛이라
1: 같은 결이야.
0: 네, 같은 결이고요. 네. 그다음에
1: 샤이보이.
0: 샤이보이. 예. 그 라인이요. 예, 예. 샤이보이, 별빛 달빛, 그다음에 유후까지 요거 3파전으로 따닥따닥 하고 큐티 라인 가고 이제 골반 라인이 예. 매직.
1: 매직.
0: 마단나.
1: 돈나 돈나.
0: 예, 돈나 돈나. 그리고 사랑은 무브 무브. 예, 요게 또 있어요.
1: 이때 진거 씨가 아, 진거. 엄청 털어.
0: 아, 진거는 예. 아니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1: 마이크 떨어져요.
0: 네, 아직도 기억나요.
1: 가요계 네. 양대 골반이 있어요.
0: 양골반이 예. 있는데 이때가 약간 조금 리드미컬한 예, 골반은 예, 예. 약간 현아.
1: 현아.
0: 예, 현아가 이제 그래도 예. 예, 조금 탑골반. 예, 탑으로
1: 들어가고.
0: 털었고, 그다음에 진거.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제.
1: 베이비제 들어가야지. 언니 베이비제 빼먹는 줄 알았잖아. 아니, 예.
0: 베이비제는 골반 앤 털기
1: 같이 들어가요.
0: 예, 예.
1: 얘는 발레를 전공해서 전신을 다 써요. 전신을 써.
0: 골털 예. 많이 했어요. 예, 이 친구들이 예, 예. 골털 많이 했고 베이비제이도 마이크 많이 떨어졌어요.
1: 아 베이비제이는 네. 수시로 떨어뜨려요.
0: 수시로 떨어졌어요. 예. 네. 아직도 기억난다. 또
1: 많이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0: 어 잠시만요. 예. 최근에 시크릿 전효성
1: 예.
0: 우리 진거 구진거 현 하나
1: 그렇죠.
0: 예 정하나 씨 그리고 새 멤버 예빈 씨가 뭉쳐가지고 12년 만에 컴백을 했대요.
1: 3인조로.
0: 아 진짜.
1: 와,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말 나온 김에
1: 네.
0: 예 컴백을 축하하며 시크릿의 유후 듣고 저희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구가 있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0: 수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담겼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그 수녀들을 다시 찾았더니 행복하다, 기쁘다란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 90%가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런 표현을 적게 쓴 쪽은 겨우 34%만 생존해 있더라. 생글생글 밝은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개그부 김신영입니다.
1: 아, 와우! 정의의 왕국 3부 시작됐습니다. 고마워! 추억의 탑
2: 10.
1: 자, 정의 대표 흥생응사 우리 나비 씨. 네. 또 컨텐츠도 하잖아요. 우리 예예. 컨텐츠 여사.
2: 컨텐츠입니다. 예.
1: 채널 이름 얘기 좀 해주세요.
2: 나는 나비지호.
1: 네, 나는 나비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13년 전이죠. 네. 2013년 7월 셋째 주 이제 7입니다.
2: 이때 정말
1: 나왔구나. 이때.
2: 정말 난리였습니다. 조용필 예. 선배님의 빵.

0: 잠 아래턱이 좀 아픈 것 같은데 입술이 아파 보여요.
1: 응 정도로 해야 돼요.
0: 예예 예. 예.
1: 응 입술을 좀 피면서 네. 그대가 돌아서면 이렇게 예. 언으로 가야 된대. 예. 까지 또 말씀드리고 이 노래가 뭐 미니 앨범 이런 거 없습니다. 가왕이잖아요. 네. 13년 전 노래가 정규 19집이에요.
0: 야, 19집.
1: 예, 그리고 선공개.
0: 선공개 곡이었죠.
1: 19집 선공개 곡이었고 지금 뭐 사실 요즘에도 조용필 씨 콘서트 하면 매진이잖아요.
0: 네.
1: 남녀노소.
0: 맞아요.
1: 세대 불문하고 함께 올 수 있고 그리고 막 이때 당시 막 김이나 씨가 엄청 막 팬심을 막 예, 좀 어필하고 막 그랬었죠. 예. 그리고 작사하고
0: 작사도 참여를 하셨죠.
1: 예. 완전 팬이고 사실 조용필 씨가 1위 한 거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 한 것만 하면 총 78번.
0: 와, 그동안.
1: 예. 지금 조용필 씨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
0: 야.
1: 예. 이거는 이 기록을 지금 못 깨요.
0: 못 깨요.
1: 아무도 못 깹니다. 네. 예.
0: 야. 아니 우리 신영 씨도 예, 예. 비공식적인 기네스 기록이 있다고 들었어요.
1: 저 있어요.
0: 어떤 기록이죠?
1: 그 원래는 그 코크 있죠.
0: 예, 코크.
1: 예, 그 음료 탄산 음료를 마시고 트름하면 이 데시벨이 있잖아요.
0: 데시벨.
1: 저는 그냥 트름해서 그 기네스북에 있는 데시벨에 더 위로 갔어요.
0: 어, 진짜요?
1: 아, 정말로.
0: 사람 예. 맞아요?
1: 사람. 예.
0: 사람 맞고.
1: 예, 그 예, 예. 데시벨에서 그 기네스북 기록관 있잖아요.
0: 어어.
1: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0: 진짜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1: 네네.
0: 야.
1: 그리고 작가님, 막내 작가님이 어디 심부름 갔다 오셨나봐요. 예. 그때가 무슨 체육, 그 무슨 체육 그 뭐 있어요. 아무튼.
0: 네.
1: 예. 뭐 트랙도 있고 했던 거긴데. 거기서 막내 작가 뛰다가 아우! 어. 진짜 트름 소리가 커요. 근데 나는 비겁하게 그러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 생목으로 가겠다.
0: 음료를 마시지 않겠다.
1: 예, 으윽 하고 꽉 했는데 그 데시벨이 비행기 이륙하는 데시벨이래요.
0: 어머.
1: 그래서 제가 인도 분을 제가 이기고.
0: 예. 어 예. 작은 거인이다. 정말.
1: 돈을 다시 내고
0: 예.
1: 그 기록관을 다시 모셔가지고 그냥. 바로 트름하면은 바로 기네스북 들어갈 수 있었지.
0: 아 그때 근데 바로 못했어요?
1: 돈 내야 된다고.
0: 아,
1: 돈을 벌로 나왔는데 돈 예, 내라고.
0: 아유, 나가는 예. 돈이 더 많아요.
1: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말씀드리면서 예. 저희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나비 말고 쥐요.
1: 네, 나는 나비지요.
0: 아, 미안해요.
1: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0: 뭐라고 하세요?
1: 선생님. 아,
0: 나는 나비지요.
1: 나는 나비지요.
0: 예. 예. 나비 말고 쥐요. 괜찮은데.
1: 그거는 제 거. 그 원래 SNS 원래구나. 저기 아이디. SNS
0: 예.
1: 아이디.
0: 아, 미안합니다. 예. 예. 추억의 탑.
1: 탭.
0: 네. 우리 나는 나비지요와 함께하고 있고요. 2013년 이제 6위 갑니다.
1: 자, 6위는요.
0: 어, 이거다.
1: 이분들 나오네요. 예.
0: 섹시로 갑니다.
1: Girls Day에 기대해.
0: 예.
1: 자, 멜빵 내세요.
0: 멜빵 하나 땡겨. 두 개
1: 땡겨.
0: 두 개 땡겨. 예쁘게.

0: 그렇지.
1: 호흡을 많이 뺐어.
0: 그렇지. 이때 깜짝 놀랐어요.
1: 예.
0: 왜냐? 제가 쇼 챔피언을 그만두고
1: 네.
0: 무슨 100회인가 200회 특집 때 제가 신동 씨랑 다시 예. 쇼 챔피언 2MC를 했었어요. 그 역대 MC들 다 모여서 네.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1: 예예.
0: 그 MBC 지금은 MBC인데 그 옛날에는

0: 광진구에 예, 그 악소울 있잖아요.
1: 예, 예, 악소울 경남.
0: 거기 모든 우리 또 예, 그 경비 선생님들께서 네. 다 예.
1: 아, 걸스데이 보려고.
0: 걸스데이 리허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1: 이때
0: 예. 그분들이 있으면
1: 맞아요.
0: 나는 너무 안전하지.
1: 그치, 그치. 이 안무를 우리 배윤정 선생님께서.
0: 맞아요. 예, 우리 배 선생님.
1: 예, 배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0: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쇼챔피언 할 때 우리 경비 선생님들이랑 그 많은 이제 남성분들이 네. 우르륵 내려오는 시간이 길건 언니.
1: 거기는 1등으로 가야 돼요.
0: 길건 언니, 예. 그 다음에 우리 현아.
1: 현아 씨,
0: 예, 현아, 걸스데이, AOA,
1: AOA,
0: 그다음에 부하걸,
1: 아 부하걸,
0: 부하걸 나오잖아요. 나오기만 하면 훅 내려요. 하지만 솔로는 현아, 길건.
1: 아, 못 이겨요.
0: 근데 길건 씨 못 이겨요.
1: 아, 길건 언니 못 이겨. 일단 네. 의상부터.
0: 아,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의상이 겹친 게 있었어요. 길건 씨와 다른
1: 분이랑
0: 예, 다른 분이 겹쳤는데 길건 언니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1: 진짜? 매너가 또 있으시네요.
0: 아니요, 야하게 보인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이 친구랑 똑같은 옷이에요 했는데 조금만 덮어주세요.
1: 왜냐면 같은 옷을
0: 다른 느낌이
1: 다른 느낌으로 나올 수. 왜냐면 또 워낙 또
0: 또 예.
1: 육감적이시잖아요.
0: 아, 입체적이지.
1: 입체적이야. 예.
0: 언니가 파이팅이에요.
1: 맞아요.
0: 파이팅. 이거 길건 하니까 길미 잘 지내죠.
1: 아, 길미는 타로. 지금 연남동에서 예, 아주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0: 오늘 또 길미 나와도 또 인기 많았지.
1: 아, 길미 씨도 예, 인기 많고요.
0: 말씀드리고 네. 아, 맞아요. 예, 걸스데이 뭐 여자 대통령까지 해가지고 또 1위를 또 했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5위 갑니다. 최고다.
1: 정말 독보적인 예. 우리 또 거꾸로 해도 이효리 예. 앞으로 해도 이효리 이효리의 Bad Girl.

0: 네, 유리 씨 너무 사랑하잖아요.
1: 너무 좋죠. 너무 예, 멋쟁이.
0: 5집 타이틀이고요. 지금 이때가 유리 씨와 이제 우리 이상순 씨가 네. 이제 공개 연애 중이었죠.
1: 네.
0: 그러니까 배드걸 이 무대 의상과 메이크업이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1: 어, 네네.
0: 이상순 씨가 그렇게 좋아했대요.
1: 어, 요 메이크업을.
0: 네, 데이트할 때 그대로 오라고.
1: 어, 화장 지우지 말고.
0: 약간 좀 강한.
1: 예. 예,
0: 나를 압도하는 스타일의 또.
1: 어.
0: 예. 그 로망이 있는
1: 로망이
0: 거죠.
1: 로망이 있지.
0: 예.
1: 아유, 아, 메이크업 많이 무서운데.
0: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효리 씨 하면 뭔가 막 아직도.
1: 그쵸.
0: 그냥 연예인.
1: 우리의 영원한 연예인.
0: 예. 예. 그리고 배드걸 이 활동할 때 현우 씨가 네. 댄서였죠.
1: 우리 몬스타엑스 예. 현우 씨?
0: 예, 우리 모넥.
1: 예.
0: 현우 씨가. 예, 근데 미담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1: 예.
0: 이효리 씨가 고기를 안 먹는데도 네. 항상 고깃집에서 회식을 하라고 그 당시에 댄서 페이가 4만 원, 예. 뭐 5만 원 이럴 때인데 10만 원씩 용돈을 줄 때.
1: 야, 역시.
0: 그럼 진짜 사활을 걸지.
1: 슈퍼스타는 다르다.
0: 왜 사실 우리 나비 씨도 코러스 예. 예, 또 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때 이제 그 가수들이 예. 원 페이 말고 10을 더 줬어.
1: 아유. 그럼 충성을 다하지. 정말 내 목이 찢어져라.
0: 그렇지.
1: 내 목에 피가 나도 소리를 들리죠.
0: 예, 예. 그럼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콘서트나 이럴 때 좀 네. 부르십니다. 그러면 어 그래 시험은 별건 아닌데 그냥 같이 오신 매니저 분들이랑 좀 식사 많이 해. 근데 많이 했는데
1: 두껍네.
0: 꽤 두꺼운 거예요.
1: 두꺼워.
0: 그래서 바로 저 매니저님 죄송한데 저 콧물 그릴 거 하나만 주겠어요.
1: 콧물을 더 그려.
0: 네. 저뿐만이 아니에요.
1: 그럼요.
0: 김지선 선배도 그렸어요. 나만 그린 거 아니에요. 전영미 선배도 그렸어요.
1: 아이고.
0: 예, 예. 우리 또 죽은 게 이건 기본이고요.
1: 기본이죠.
0: 예, 기본 값이고.
1: 땜빵도 기본이잖아요. 땜빵.
0: 가발 따로 체인지하죠.
1: 예.
0: 예. 일단 후배들 먼저 씌워요.
1: 예.
0: 반응 있니? 예, 반응이 있던데 가져와라.
1: 가져와라.
0: 예, 나 한번 써보자. 괜찮니? 선생님 괜찮아요. 뒷머리 좀 나오는데. 야, 집어넣어라. 이것도 했었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 걸스데이에 기대해.
1: 이효리의 Bad Girls.

0: 아, 와우!
1: 추억의 탑
0: 10!
1: 계속해서 2013년 7월 셋째 주 인기가 가봅니다.
0: 자, 드디어 4위입니다.
1: 아, 이 노래 나와야죠.
0: 아유. 크레용 팝!
1: 빠빠빠!
0: 가자!
1: 팝! 크레용 팝! 예!

0: 아 뛰어 뛰어.
1: 아 이 노래
2: 아 예. 너무 신나네요.
1: 이 노래는 우리 개그맨 후배 김혜선이 제일 좋아해요.
0: 점핑 언니
1: 점핑 강사예요. 예. OST입니다.
0: 아 김혜선 언니가 나는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것 같아.
1: 어 그분은 예. 지치질 않아요. 아니,
0: 근육이 점점 커져요.
1: 제가 뒷모습 봤을 때 김종국 오빠인가 했어요. 비슷해요. 진짜 솔직히
0: 앞모습도 비슷해요.
1: 앞모습도 비슷해요.
0: 앞모습도 비슷해.
1: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김혜선 씨가 이제 개그맨 시험 봤을 때 와 예. 20년 만에 조혜련이 다시 등장했다. 왔다.
0: 왔다.
1: 이 친구 왔다.
0: 예.
1: 넌 그냥 합격이야.
0: 야 예. 근육 봐. 복근 식스팩이 에이팩이야 에이팩.
1: 그 남편분이 굉장히 순정적이세요.
0: 독일 남자.
1: 예. 예. 고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0: 어, 그래요? 혜선이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1: 예. 고집이 1도 없어요.
0: 맞춰줘야지.
1: 맞춰줘야지.
0: 예, 점프를 이렇게 뛰는데.
1: 그렇죠. 예. 예. 우리 혜선 씨가 일단 최고였고, 예. 요때 당시에 크레용 팝의 인기, 일단 헬멧이 빨리 나갔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전에 이 크레용 팝, 그 트레이닝복, 요게 또 난리가, 예, 났었죠.
0: 예. 예.
1: 그리고 점핑 요거 있잖아요. 직렬 오기통증. 요거는 뭐 사실은
0: 아, 예. 요거 제가 그 이때 당시 압구정에
1: 예, 예.
0: 굉장히 또 유명한 어떤 술집이 있었어요. 막걸리 가게인데.
1: 아, 예, 예, 예. 예,
0: 달
1: 아웃 이거 예. 거기 아니에요? 거기 옆에.
0: 옆에.
1: 예, 예, 예.
0: 거기를 아니 거기를 갔는데
1: 아, 예.
0: 여배우분들이 이렇게 어. 친목을 하러
1: 아 있어요.
0: 오신 거예요. 예,
1: 그때 당시에 이제 막걸리 그런
0: 예, 예, 예.
1: 비슷한 바 느낌으로
0: 네, 네.
1: 룸이 있었죠.
0: 룸이 있는데 예, 예. 어, 이분들이 그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1: 어머.
0: 이 댄스를 막 추시는 걸 봤거든요.
1: 어,
0: 그래서 와, 여배우들도
1: 점핑해야지.
0: 점핑을 하는구나. 어.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다 해요, 다 해요.
0: 네, 네.
1: 예. 아 근데 너무 지금 소름 돋는 게
0: 예.
1: 어딘지
0: 정확하게 알죠.
1: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0: 막걸리 알밤 막걸리 추가할 뻔했잖아 나 지금.
1: 알밤 쪽이 하나가
0: 예.
1: 있고 배 쪽이 있어요.
0: 배로 들어가는 쪽이
1: 예.
0: 있어요.
1: 배는 좀 야구와 관련된 간판이 있습니다.
0: 거기 야구 예. 있잖아.
1: 예, 어 있잖아요.
0: 예. 예. 같은 라인이에요.
1: 거기에서 이제 김태우 씨.
0: 예.
1: 김태우 씨가 옆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접촉이 됐어요. 그래서 김태우 길.
0: 많이 만나요.
1: 많이 만났어요.
0: 거기가 이제 예. 거의 종착역이에요.
1: 거기 길미도 있었다.
0: 길미 있었어?
1: 예, 길미 있었지.
0: 예, 예,
1: 예. 예. 아직도 기억이 난다까지 예. 또 말씀드리고요. 아, 또, 아, 맞아요. 예. 또 요런 또 크레용팝의 빠빠빠가 예. 이제 들어와요. 신형 나이트.
0: 어, 들어오죠. 요거 좀 틀어주세요. 어때요?
1: 탈락이야.
0: 왜 탈락이죠? 이렇게 신나는데?
1: 너무 느려.
0: 느리다고요?
1: 예, 이거 느려요.
0: 은근히 미디움인가?
1: 이건 뭐 발라드예요.
0: 그래요?
1: 예, 예. 더 빨라야 돼.
0: 그래도 빠른지 느린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1: 어, 그럴까요? 예. 예. 크레용팝의 빠빠빠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강릉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많은 비가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고 물이 불어 있으니까 계곡이나 야영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고속도로 차량 이동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인제, 설악 구간, 또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와 면운 새말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 방향, 장수에서 중동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와우! 영원한 토요 불나방 나비와 함께 추억의 탑 10! 달려보고 있고요. 이제 3위입니다.
1: 자, 3위는요.
0: 나 이 노래 너무 좋잖아.
1: 여름에는 이분들이었습니다.
0: 여름에는 이분이지.
1: 예, 시스타의 Give it to me.
0: 어, 가자. 이거 털어야 돼.
1: 털자.
0: 옆으로.

0: 저
1: 아니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어.
0: 저희 노래 정확하게 아는 게 이 노래 가이드를 내가 떴었어.
1: 에?
0: 이때 이단엽차기 오빠들이
1: 네.
0: 작곡을 했거든요.
1: 네네네.
0: 제가 작곡 그 작업실에 놀러 갔다가
1: 네네.
0: 어 지호야 시간 되면 이거 가이드 한번 해줄래?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했었어요 가이드를.
1: 아 진짜?
0: 네.
1: 기기투미 가이드를 나비가 했어요?
0: 했어요. 아마 시스타분들 제 목소리 듣고 예. 연습을 해서 녹음했을 거예요.
1: 네. 어 나비. 곡 받으려고 갔다가
0: 맞아요.
1: 곡을 부르고
0: 근데 저도
1: 왔구나.
0: 사실 가이드를 뜨면서
1: 네?
0: 이 노래가 너무 탐이 나는 거야. 너무 좋잖아 노래가.
1: 또 탐이나 나왔구나.
0: 네, 탐이 예, 났는데
1: 예.
0: 시스타 이미 픽스라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1: 아니 그냥 예약곡이었네.
0: 예약곡이었어요. 예예. 아. 예.
1: 이때 약간 물랑루즈 컨셉이었고 기비투미 뮤직비디오가 신동엽 씨가 나왔던 걸로
0: 그래요?
1: 기억하는데.
0: 신동엽 씨?
1: 예, 아마 맞을걸요? 예.
0: 와.
1: 왜냐면 시스타 뮤직비디오에 그 해에 핫했던 예, 희극인들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0: 이거 근데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기억하시죠? 와.
1: 시스타가 나와가지고 어. 그 뮤직비디오도 또 공부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있었고 약간 그 내가 마이너스 그 마이너 곡을 좋아하잖아요.
0: 예, 맞아요. 마이너인데 마이너. 신나는 느낌.
1: 그렇지. 약간 구슬픈 느낌 있잖아요.
0: 네, 예.
1: 그런 게 좀 있고 나 혼자.
0: 나 혼자 좋죠.
1: 나 혼자도 약간 마이너풍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런 걸 제가 또 좋아해요.
0: 약간 이제 그 한이 있잖아 우리 신디도.
1: 그렇지.
0: 예.
1: 나 혼자 밥 먹는 건 무조건. 그래서 나 혼자 산다 하잖아.
0: 지금 대활약 중이죠. 예, 정말.
1: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김신영 결혼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0: 그럴 리 있나요 없나요? 이제 얘기해 주세요.
1: 댓글 두 개 있어요.
0: 예.
1: 댓글 두 개.
0: 뭐라고요?
1: 김신영 결혼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댓글 두 개. 수많은 댓글 중에. 예.
0: 아니 그럼 결혼을 지금 많은 분들이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계속 이걸 좀 보여줘라 라고 예.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됐죠?
1: MBC 나온 산에서 자르지 않는 이상 예, 쭉 혼자 살아요.
0: 결혼할 일은 당분간 없다.
1: 아, 당분간이 아니고 예. 앞으로도 없어요.
0: 앞으로도 없다.
1: 저는 약간 비혼주의자여서
0: 예, 예.
1: 결혼 사실 우리 나비 씨
0: 예, 예.
1: 추천하십니까?
0: 제가 아까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언니 혼자가 편해라고 잊었어요.
1: 맞아.
0: 예.
1: 아, 솔직하네.
0: 아, 너무 이제 행복하지만
1: 예.
0: 피곤하지 몸이 이제 힘드니까.
1: 나는 예. 새벽 5시에 못 일어날
0: 못 일어나요.
1: 것
0: 어떻게 5시에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
1: 엄마들이 대단한 거야.
0: 대단해요. 예. 예.
1: 아우, 보세요. 14년을 정오희망곡을 했는데 10시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0: 10시는 우리는 예. 거의 뭐 점심시간
1: 그래요?
0: 이거 오후에요. 10시는 오후에요.
1: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돼.
0: 나는
1: 엄마 될 사람은 하늘에서 다 엄마가 되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저는 감히 못한다.
0: 이모로 열심히 또 활동해 주세요.
1: 저는 정말 예. 이모.
0: 예.
1: 예.
0: 그리고 신영 이모. 예.
1: 약간 이놈 이모, 신영 이모.
0: 호랑 이모.
1: 예, 호랑이 이모. 예. 그 다음에 저한테 갑자기 경찰이 뭐라고.
0: 무서워. 잡아가는 줄 알고요?
1: 잡아가는
0: 줄. 예, 예, 예.
1: 깜짝 놀랐어요.
0: 수갑 나오는, 수갑 채우는 이모. 예.
1: 으야쉬, 으야쉬. 막 이러면 막 울거든요. 안 그럴게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식탁에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안 그럴게요. 예. 예.
0: 아, 훈육을 필요합니다, 훈육이.
1: 예, 예. 예. 좀 부탁드릴게요.
0: 예.
1: 연락 주시고
0: 한번 저희 집에 오세요.
1: 예. 다음에 예. 제가 환갑 때.
0: 예, 예.
1: 예. 결혼식처럼.
0: 예. 재환갑 때요?
1: 아니요, 재환갑 때. 제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우리 조카들 다 컸을
0: 뿌린
1: 때
0: 뿌린 거 걷어야지.
1: 걷어야지.
0: 예, 그동안 얼마나 또 많이 했겠어요.
1: 예, 예. 예. 그래서 김신영의 농번기 해가지고.
0: 예. 아 정말 그때는 정말 어떤 예. 대국민 페스티벌처럼
1: 그 적당히 걷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제
0: 성대하게 한번 해주세요.
1: 추수는 이르네.
0: 예, 이르네 한번 또 가고.
1: 예, 이르네 예. 한번 가고.
0: 10년에 한 번씩 갑시다. 100세, 120세까지.
1: 아, 예. 거기까지는요.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
0: 그러게.
1: 에이, 예,
0: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1: 예, 건강하지 예. 말씀드리고 2위 갑니다.
0: 다이나믹 듀오의 뱀.
1: 뱀.
0: 뱀 같은 여자.
1: 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노래는
0: 예.
1: 예, 제가 잘 몰라요.
0: 아니 다듀오 우리 또 최자 오빠
1: 예.
0: 이상형이잖아요.
1: 최자 오빠 이때 열애를 했어요.
0: 열애했나요?
1: 예. 그래서 전 내 거 아니면
0: 아 그렇지.
1: 예, 예.
0: 났구나.
1: 났지.
0: 났어.
1: 시원하긴 했지.
0: 예. 아, 근데 저는 이 가사에서 뱀 같은 여자.
1: 예.
0: 뱀 같은 여자는 어떤 여성상일까요?
1: 아무래도 그 뭐 환승연애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0: 예.
1: 약간 능구렁이처럼.
0: 그렇죠.
1: 예.
0: 예.
1: 나비는 이때 별명이 살모사 아니었나요? 나는 연애할 때 살모사였네요. 스치기만 해도
0: 예. 전 물어요. 독을 써요. 예.
1: 그렇죠.
0: 예. 어, 아니 아, 의외. 저는, 어, 신디는 어때요?
1: 저는 이제 뱀 스타일은 아니에요.
0: 뱀 스타일 아니고.
1: 뭐, 그렇지 않아요?
0: 아, 저나 신디나 의외로 예. 남자 앞에서 막 뭐 뱀처럼 하고 이렇진
1: 아,
0: 않고.
1: 그렇지도 않아요.
0: 우린 예. 곰 같은 스타일이지 오히려. 강아지.
1: 예? 나비 씨 저랑 같이 엮지 마세요.
0: 예, 예, 예.
1: 나비는 거의 방울뱀 아니에요. 예. 텍사스에 있는 되게
0: 똥아리 뜬
1: 뱀
0: 있죠. 나는 저기
1: 이 소리 나는 거
0: 요크셔지.
1: 요크셔 얼마나 예. 무서운지 아세요? 요크셔 한 번이면 안 놔.
0: 신디는? 신디는 동물로 치면 뭐예요?
1: 저 동물로 치면은 삭. 몇 없어. 몇 없기는 한데 보면 알죠? 형광눈으로 돼 있는.
0: 예. 어, 눈이 매서워.
1: 삭.
0: 꼬리 확 들면 진짜 무서운 거 알죠?
1: 아, 어. 이거 하면 바로 어, 끝나잖아요.
0: 안 돼, 안 돼요.
1: 예, 예. 그래서 예. 자유 스타일.
0: 예.
1: 예, 그냥 프리하게.
0: 프리하게.
1: 살다가 갑자기 한 번.
0: 꼬리 예. 한번 올리면 큰일 난다.
1: 예, 이거 한번 예. 하고. 그러면 우리 나비가 봤을 때.
0: 예.
1: 예, 나비는?
0: 저요? 저 아까 얘기했잖아요.
1: 요크셔? 살모사다.
0: 예. 예. 모사. 또. 살모사와 사계. 예, 예.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삭과 살모사의 예. 싸움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는, 어, 다두 얘기를 안 했구나.
0: 어, 다두 얘기. 아니, 이때
1: 아니,
0: 왜냐면.
1: 뭐 건강한데 뭐.
0: 예. 지금 예. 또 잘 지내고 계시고, 우리 또 최자 오빠는.
1: 아, 그럼요.
0: 계속해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계시고요.
1: 최자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데뷔 14년 만에 요때 네. 이 뱀이라는 노래로 1위를 했어요.
0: 아, 그동안 1위를. 어, 1위가 없었어요?
1: 거의 없었죠. 오. 예. 그니까 힙합 쪽에서 최초로 1위 한 게 아마 드렁큰 타이거예요.
0: 힙합계에 정말 큰 예. 역사죠.
1: 예. 그게 아마 드렁큰 타이거가 처음으로 정말 이런 리얼 힙합으로 1위를 한 게 그 무브먼트 소속 그 네. 무브먼트 라인이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에픽하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듀.
0: 아.
1: 예. 그 느낌이 좀 있었다 말씀드리고. 자, 노래는 시스타의 Give It To Me.
0: 다이나믹 듀오의 Bam.

0: Girl gone better.
1: Oh, wow. 추억의 탑 달려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딱 13년 전이죠. 네. 정말 2월이 지나갔고요. 예, 다 뉴 지나가고
2: 걸스데이 있었고요.
1: 실수 다 지나갔는데 네. 과연 이번 주 예, 2013년 7월 셋째 주 대망의 1위 어떤 곡일지 나비 씨 발표해 주시죠.
2: 자, 대망의 1위는요.
1: 또고.
2: 이분이 차지했습니다. 에일리의 You and I.
1: 와, 이분 잊고 있었다. 예.

가자 가자. 어디서 뭘 하던 상관 맞나? 가던 말도 네 맘대로 해. 가성 쓰면 어떡해요? 요거 안

0: 지금
1: 예. 아 좋다. 시원하다.
0: 요 노래가 이제 또 예. 가요계 이제 디바.
1: 예.
0: 예, 디바였고 요때가 이제 그 머라이어 캐리 이렇게 막내 기수 아닌가요? 에일리가?
1: 그렇죠. 머라이어 캐리랑 또 비욘세. 예.
0: 비욘세. 비욘세.
1: 예. 왜냐면 퍼포먼스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0: 비욘세 4기인가 5기예요?
1: 예.
0: 예, 비욘세
1: 뭐 4기, 효린 5기. 씨도 있고요.
0: 효린이 이제 3기.
1: 예.
0: 효린 3기고 예, 요렇게 또 다 있었고 요때 당시에도 사랑을 받았지만 이 노래는 전국 노래자랑. 예, 제가 첫 번째 방송으로 나왔을 때 하남 시편이죠. 그때 이제 에일리가 나왔죠. 에일리가 유행.
1: 에일리가 게스트로 나왔어요.
0: 박질러줬죠. 네. 박질러줬지.
1: 예. 너무 멋지다.
0: 하, 근데 이 친구는 마이크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1: 마이크가 없어야 예. 더 좋아. 없으면
0: 약간 김연자 선생님처럼 될 것 같아.
1: 같은 과야.
0: 같은 과야. 예. 예. 정말 어린 김연자 선생님도 밖에 있지만.
1: 예.
0: 이분은 그냥
1: 에일리 씨는 진짜
0: 성량이 장난이 아니고
1: 성량도 좋고 저는 에일리 씨 이 퍼포먼스 예, 춤도 너무 잘 추고
0: 예. 예. 그리고 에일리 씨가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수술 있는 거 있잖아요. 빠따기 같은 거
1: 맞아 그런 거 많이 털었지 또
0: 예 털어가지고 예. 그거 끝나고 계단 조심해야 됐어요.
1: 조심해야
0: 예.
1: 돼. 걸려요. 넘어져.
0: 빚이 잘 밟어.
1: 예. 왜냐하면 또 굽을 높은 것이 있잖아요. 가수들이. 예. 한번 발목도 잘못하면은 다쳐요.
0: 그리고 광대 막 이런 데 퍼 많이 좀 발랐던 게 또 기억이 나더라 많이. 또 말씀드리면서 2013년 7월 셋째 주 1위 바로 에일리의 UNI였습니다. 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오마이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골뱅이
3: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이웃사 이웃사나
7: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서귀포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가며 부르던 노젓는 소리입니다.
6: 간다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내가 가녀 내가 가녀.
7: 옛날 서귀포 해녀들은 일본 대마도까지 물질을 나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대마도 사소나 사소나가네 고래도 불어나.
8: 네, 이렇게 해서 또 마칠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네. 예. 오늘 끝곡은 이제 앞에서 차지했던 에일리 씨. 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최신곡이 있어요. MMI.
9: MMI.
8: UNI가.
9: 잠깐만요. UNI랑 비슷한 건가? MMI요? 예.
8: MMMI.
9: 이거 분명히 어떤 뭐의 약자일 텐데.
8: MRI 느낌 들어요.
9: 예, MMI가 뭘까요?
8: 나의 속을 다 보여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약간 작년에 발표된 곡인데 네. 에일리 노래들이 그동안 좀 셌잖아요.
9: 세지.
8: 제목부터가 손대지 마. 보여준 게 너나 잘해. 가르치지 마. 아이고. 막 전남친의 퇴치송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존감 지킴이 MMI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9: 요게 줄임말에 올라왔어요. Me, myself and I.
8: 아.
9: 정말 자기 자존감을.
8: 아, 그러네.
9: 예, 나. 예.
8: 그러니까 이거는 안 알려주면 저희는 진짜 죽어도
9: 몰라요. 예, 우리는 예. 예, 사전을 찾아야 돼요.
8: 예, 아이마이 미마이도 겨우 외웠었는데
9: 예. 뭐, 예, 어려워요.
8: 또 말씀드리면서 에일리의 MMI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자존감 올리면서
9: 예.
8: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만곡 김신영
9: 나비였습니다.
8: 수영!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소라입니다. 아, 토요일인데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뭐 평일에 못했던 거 미뤄놨던 일, 또 운동하는 분도 계실 테고, 모처럼 여행 떠난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또 아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 주말이 더 힘든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아니에요, 평소랑 똑같이 일하러 나왔어요, 이 삐죽 내밀고 계신 분들, 아이고, 할 건 하셔야죠. 하셔야죠. 어디에서 뭘 하든 라디오 켜고 제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 고마워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7월 18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잠시 DJ 이소라입니다.

Coldplay, Adventure of a Lifetime 이었습니다. 아이, 좋다. 7월 18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이소라입니다. 안영미 씨, 힘. 지금 출산휴가 중이시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2주 동안 진행을 했죠. 처음엔 2주가 긴가 싶었는데 금방 지나갔어요. 네. 여러분 덕분에 재밌게 보냈어요. 전 이제 오늘이랑 내일 이틀 동안 여러분 만날 거예요. 뭐 어제 제헌절이었어서 금, 토, 일 연휴 즐기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떤 일 하고 있으신지 노래는 어떤 거 듣고 싶으신지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0: 이어드리고 읽어드릴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이 어플 까시면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없어요? 있다니깐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 영월이래요.
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럴 거 없이 두대 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시면 됩니다.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 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멜땡, 지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모아 두 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을 통해 선곡했고요.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 세대곡까지 다 챙겨드릴게요. 오늘 차트는 7월 15일을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곡은 풀땡 차트에 새롭게 진입한 에이티즈의 배드. 에이티즈는 2018년에 데뷔한 8인조 그룹이고요. 제가 이름

알려드릴까요? 홍중, 성화, 윤호, 여상, 최산, 민기, 우영, 종호. 해외에서 엄청 인기가 많대요. 지난 6월에 발매한 배드로 국내 팬 대중들까지 다 사로잡았습니다. 멤버 최산 씨가 가슴 튕기는 안무하는 직캠 영상 저도 봤거든요. 아우, 나 너무 부끄러웠어. 저 약간 좋아하는 거 보는 거 부끄러워하는 편이거든요. 좋더라.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ATG의 배드.

두 대통합 차트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다음 노래들도 새롭게 눈에 띈 곡들이에요. 네 개, 한 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리센의 프리티 걸, 그리고 연준 아이스크림. 아, 2024년에 데뷔한 5인조 걸그룹 리센느, 원희,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저도 배웠던 거제 야호 신드롬을 일으키고 소속사도 일으켜 세운 기특한 친구들이라는데요. 지난주에 카라의 프리티걸을 리메이크한 음원으로 컴백했어요. 근데 벌써 이 노래로 음악방송에서 1위 했어요. 데뷔 후에 처음으로 만점으로 1위를 했대요. 와, 이런 기분은 어떤 걸까? 방탄소년단 그리고 101 이후 만점을 받은 최초의 걸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 축하 축하!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멤버 연준씨 지난주에 컴백했어요. 솔로곡 아이스크림으로 돌아왔는데 발매 첫날에만 앨범을 이야 66만 장! 이게 웬일이야! 우와 멋지다! 올해 발매된 한국 솔로 가수 음반 중에서 첫날 판매량 1위래요. 멋있는데요.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1000만회 넘었고요. 지금 2000만회 향해 가고 있다는데 너의 이름 다 잊을 게 어떻게 할 거니? 제 노래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 이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아. 연준 멋지다. 인기 폭발. 리센

0: Blinky Fun,
1: Chichanko, no, no, no.
2: 저도 텐션이 그럭저럭 괜찮죠, 여러분. 여러분과 2시에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이소라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리슨의 프리티 걸 그리고 연준의 아이스크림에 이어서 한계 차트 탑10에 오른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들었습니다. 하투하 이렇게 불러야 요즘 트렌드 좀 아는 사람이라면서요. 저 이 정도는 이제 알아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레몬탱은 소녀시대의 후배 걸그룹 하츠투하츠가 낸 상큼한 서머송이에요. 여름 노래답게 통통 튀고 귀여움 가득이에요. 이게 데뷔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하프 밀리언셀러 앨범을 60만 장 넘게 네. 이 친구들도 소녀시대처럼 예쁘게 쑥쑥 성장하길 바라고요. 이번에도 걸그룹 노래입니다. 다섯 개 모든 차트를 꽉 잡고 있는 IOI의 갑자기 갑자기 IOI는 2016년에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에서 국민 프로듀서들의 투표로 결성된 그룹입니다. 당시엔 활동을 1년도 못해서 팬들이 너무 아쉬워했었는데

데뷔 10주년 기념해서 정말 갑자기 음원을 발매했어요. 이 노래로 9년 7개월 만에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도 하고 주간 월간 차트 싹 다 1위. 이야, IOI 갑자기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강릉과 대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까지 사고가 많습니다. 많은 비에 도로가 파손된 곳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의 사고입니다. 차령터널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용담터널 일대도 각각 밀리고 있는데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수원구간 역시 전시간 사고 때문에 정체고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방향으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말과 광교터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과거로 갈게요.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 우리 김빛나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두 대의 담당 PD, 우리 김빛나 PD,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 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2주의 발보드 차트는 저와 휴가가 함께 부른 신청곡이 발매된 2019년 7월 18일부터 일주일간의 선곡표를 들여다볼게요. 먼저 7월 18일에 선곡된 CNC 뮤직 팩토리의 Gonna Make You Sweet, 부제는 Everybody Dance Now.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메가히트 쳤던 노래예요. 제일 유명한 가사가 부제랑 같은 Everybody Dance Now. 이 노래 샘플링한 국내 가요 많거든요. 이현우 씨의 꿈, 서태지와 아이들의 Blind Love, 빅뱅의 Crazy Dog. 1991년엔 빌보드 R&B 연말 차트 3위까지 올랐었다고 합니다. 저 밑바닥에 있던 흥도 쫙 끌어올려주는 CNC 뮤직 팩토리의 Gonna Make You Sweet 듣고 와요.

CNC 뮤직 팩토리 Gonna Make You Sweet 듣고 왔어요. 아이고 잠 확 깨네요.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김빛나 부장님, 우리 PD 부장님이세요. 네,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빌보드 차트, 발보드 차트 이어가 봅니다. 2019년 7월 22일 그리고 7월 19일에 선곡된 수지, 백현이 함께한 드림, 그리고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수지, 백현의 드림은 별이 빛나는 밤 DJ 대장부엉이 김이나 씨 작사예요. 드림이 발매된 2016년에 수지, 백현의 듀엣 소식이 알려진 뒤에 K-POP 팬들 반응이 말도 못하게 뜨거웠었대요. 아니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남자가 만나서 풋풋한 사랑 노래를 부르니 뭐 반응이 뜨거울 만도 했겠죠. 다음 곡은 조규찬의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기억하나요 베이비 마 베이비 뭐 이런 노래 그죠? 베이비 베이비 2001년에 발매된 6집 타이틀곡입니다. 원곡자는 대만 가수 도철. 한 팬분께서 조규찬 씨한테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번안해서 불렀다고 해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수지와 백현이 함께한 드림 그리고 조규찬 베이비 베이비

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죠. 다음은 2019년 7월 23일에 선곡된 곡이에요. 에픽하이의 노래 피처링 윤하 우산. 뭐 비 올 때면 꼭 생각나는 노래죠. 우산이 타블로시 기준으로 저작권료 1위 곡이래요. 피처링 해준 윤하 씨한테 고마워서 윤하가 혼자 부른 우산 이 노래 솔로 버전 음원도 선물해줬대요. 에픽하이 그리고 타블로피셜 에픽하이의 세 번째 멤버 윤하의 우산 듣고 오시죠.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뭐.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어디까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스페셜 DJ 이소라입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2부 끝곡은 2019년 7월 21일에 선곡된 볼빨간 사춘기의 X송이에요. 제목 그대로 X, 헤어진 연인을 추억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예요. 문득 들려온 익숙한 노래, X가 좋아했던 노래를 듣고선 X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이별송. 볼빨간 사춘기의 X송 듣고 3부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

0: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3부가 시작됐습니다. 2시의 데이트. 엘리 굴딩의 Love Me Like You Do 였어요. 2019년 7월 20일 날 선곡됐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안영미 씨가 출산 후 몸조리 하시는 동안 이번 주까지 2시의 데이트 함께하고 있는 임시 DJ 이소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봅니다. 그 전에 광고.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발로 뛰어 찾아온 두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9년 7월 18일부터 일주일 선곡표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7월 21일에 선곡된 김태우의 사랑비. G.O.D의 막내 김태우 씨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이었고요. 이거 떼창 부르는 노래죠. 사랑비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었냐면 발매 연도인 2009년에 음원 연간 차트 7위를 했대요. 이때가 K-POP 전성기여서 경쟁자들이 진짜 막강했을 때였거든요. 사랑비가 제쳤던 곡 리스트 보니까 21의 Fire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Sorry Sorry 이 정도였어요. 우리 함께 떼창해요. 김태우.

김태호의 사랑비였습니다.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볼게요. 2019년 7월 19일과 7월 18일에 선곡된 노래 핑클의 루비 그리고 렉시의 Let Me Dance 우리의 영원한 요정 핑클이 부르는 이별 노래 루비 이 루비가 한자로 눈물루 슬플 비자 써서 루비예요. 슬픈 눈물 아셨어요? 저 알았었는데 다시 한번 또 떠올려 보네요. 루비 하면 무대 위에서 4명의 요정이 새하얀 올 화이트 룩 입고 애절하게 이 노래 부르던 거 기억나거든요. 루비하고는 또 좀 상반된 매력인데 렉시의 렛미댄스도 같이 들어볼 텐데요. 루비가 이별송이죠. 렛미댄스는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예요. 듀스의 이현도 씨가 편곡하시고요. 프로듀서 테디가 피처링했습니다. 지금 들어도 뭐 세련되고 신나요. 핑클의 루비, 렉시, 렛미댄스.

영턱스클럽의 타인이었습니다. 어 뭐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반가워하신 분들 많으셨죠. 2019년 7월 22일에 선곡된 영턱스클럽의 타인이었어요. 가사는 아련하고 슬픈데 비트는 또 테크노 비트 신나죠. 영턱스클럽의 그런 색깔이 돋보이는 대표 히트곡이었어요. 이게 그때 그 당시 가요 차트에서 다 1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아유, 장혜진 언니 잘 계세요? 인사드리고 싶다, 진짜. 7월 20일에 선곡된 장혜진의 아름다운 날들. 수많은 리스너들의 심금을 울리고 눈물샘을 자극했던 이별 발라드죠. 지난해에는 2AM이 리메이크 음원 낸 명곡입니다. 가슴 먹먹해지는 장혜진 아름다운 날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도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저지내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겠고요. 강원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까지 해제되면서 지금은 호우특보 지역은 없지만 밤부터는 중부와 전국,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서울 등 수도권에는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7: 들어왔어요. 과거에 다녀와서 추억에 젖고 즐거웠었는데 그래도. 예, 여기 또 2시의 데이트 여러 가지 여러 시대 노래 다 나오는 방송이니까 요즘 노래들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요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복.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쫙 다 모아왔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2026년 7월 셋째 주엔 어떤 곡이 핫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노래는 제가 아는 노래 중에서 가장 최신 곡이에요. 세계 차트에 자리한 악뮤, 소문의 낙원. 악뮤는 저하고 인연이 깊은 친구들이에요. 찬혁이, 수연이, 잘 있니? 어디 있니? 오늘도 노래하고 있니? 제가 여기 악뮤 회사에도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서 소문의 낙원 춤도 배웠고요. 여기 소문의 낙원 부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항상 웃는 거.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된다고 찬혁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두댕이들도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으시면서 스마일.

이번 주 핫한 곡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 함께하고 있고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각 두 개 그리고 한 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태연의 만찬가 그리고 황치열의 우리 여름 소개할게요. 소녀시대의 리더,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태연의 만찬가. 이 만찬가라는

노래는 일본의 싱어송라이터 츠키가 원곡자인데요. 태연이 가수 강남 씨가 기획한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첫 주자로 참여해서 발매한 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국내 아티스트들이 커버했을 만큼 원래도 유명한 J-POP이었는데요. 만찬가 뮤직비디오에 요즘 대세죠. 걸그룹 리센느의 원희, 미나미가 출연해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황치열의 첫 여름 노래 우리 여름도 음원 실시간 차트에서 1위에 오를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대요. 우리 뒤처지지 말고 최신 노래 한번 들어보아요. 태연의 만찬가, 황치열의 우리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좋네요. 두 개 차트에 20위권에 진입한 노래였어요. 2020년에 데뷔한 솔로 가수 최유리 씨가 3년 전에 낸 노래거든요. 요즘 역주행했대요. 핫합니다. 너튜브에서 갓세븐 진영 씨랑 듀엣을 선보인 영상이 지금 조회수 770만 회를 돌파했대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요? 저 좀 알려주세요. 뭘 해야 되나? 아이, 진짜. 지난 9일에 신곡도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새 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최유리 화이팅! 어머나, 이번에 반가운 분이 요거 한계 차트에서 눈에 띈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전지현 주연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였죠. 이 노래 도입부가 진짜 막 가슴을 파잖아요. 성시경 씨 목소리 뭐 말해 뭐해요. 너무 감미롭죠. 너의 모든 순간 같이 들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시의 데이트 잠시 온 DJ 이소라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바이땡 차트에 오른 씨아의 스테이예요. 15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반가운 얼굴 씨아의 스테이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 내일 꼭 다시 만나요. 안녕. 너무 좋은 이 순간
1: 시간을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성안길. 과거 청주 읍성의 성문 안쪽에 있던 길이라 성안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맛집과 카페가 모여있어 청주의 명동이라 불리는 곳으로 특히 요즘은 하트나무 거리로도 유명하다고 하네요. 성안길의 하트나무 거리는 길 양옆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쭉 이어지는데요. 평범한 가로수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마다 하트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면 초록잎이 하트를 가득 채워 통통하고 귀여운 모양이 되고요. 가을이면 황금빛 하트길로 물든다고 합니다. 초록 하트 아래를 걷다 보면 괜히 옆 사람이 신경 쓰이겠네요. 7월 18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영국의 뉴디스코 밴드죠. 파타와와의 Could Be Love 들으셨어요. 아주 디스코 리듬이 흥겹네요. 불금을 보내신 분들 어디 이태원 등지 어딘가에 또 아니면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어떤 클럽에서 이런 음악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슬슬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 또 일어나자마자 이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이런 신나는 디스코 하우스 음악 들으니까 또 좋으시죠? 어제 일이 생각나면서 뭐 안 그러셨던 분들은 또 토요일이라 신나게 또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파타와와의 Could Be Love 오늘 아주 신나게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어요. 2255 쓰시는 분이 꽉 막힌 대치동 학원과 중1 아이 학원 라이딩하고 있어요. 차 안에서 라디오 듣네요. 그래요. 잠깐이나마 좀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혜님은 순디 혼자 집에서 잘 들을게요. 좋습니다. 집에서도 흥겹게 토요일 좀 편안하게 쉬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기분이라도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지친

0: 아나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2: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3: 레드 와인 비니거 베럴,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2: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럴, 베르디.
4: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1: 카사베르디.
0: 발효식초 광고.

터치드의 Back to You 들으셨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터치드의 음악을 가끔씩 어디선가 이렇게 나올 때 듣는데 이 밴드 아주 기타를 굉장히 잘 쳐요. 저도 좀 관심 있게 제가 기타리스트라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밴드 음악을 들으면은 제일 먼저 기타가 사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터치드 이 곡도 그렇지만 기타를 너무 잘 쳐서 아주 저는 기분 좋게 듣고 있는 밴드입니다. 김세라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오늘 100만 년 만에 클럽 공연 보러 가요. 너무나도 두근두근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인지 가사 외우기 쉽지 않네요. 재밌게 즐기다 올게요. 클럽 어디로 클럽 공연 보러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팀의 공연을 보는지 그런 것도 좀 써줬으면 저도 좀 참고했을 텐데 김세라님 즐겁게 참 오래 요즘엔 참 저도 그렇지만 어디 공연 보러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공연 봐야 됩니다. 공연에서 공연장에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건 그냥 이렇게 라디오나 뭐 CD로 음악 듣는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즐겁게 보시기 바랍니다. 4020 쓰시는 분, 막내딸의 검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저 1점만 따길 바랬는데 연거푸 이기더니 준결승까지 올라갔답니다. 기특한 딸내미 축하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야, 막내딸이 또 검도를 하시는군요. 야, 고생했겠네요. 자, 우리 준결승까지 올라간 우리 4020 쓰시는 분의 막내딸 제가 수고했으니까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367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 듣죠. 구원찬의 노래입니다. 내게만 느껴지는 사랑일까.

권찬의 내게만 느껴지는 사랑일까에 이어서 양성경 님이 신청해 주신 장혜진의 내게로. 야, 이 곡 참 오랜만에 듣네요. 이때 야, 이 곡을 듣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 물론 있었겠지만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세련되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 제가 어릴 때니까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나요. 노래도 너무 좋고요. 잘 들었습니다. 9316 쓰시는 분, 상수님 방송은 평소 많이 듣지 못했던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일이 많아 주말에도 계속 출근했었는데 모처럼 시원한 집에서 상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 완벽한 하루는 히트곡들 또 많이 나오지만 또 그 히트곡에 가려진 명곡들도 많이 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면 좋은 음악, 좋은 취향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곡도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데드레터의 빈지 들어드리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난밤 서울과 강원도에는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을 보면 경기도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내렸고요. 서울 강서구에도 185.5mm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에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이후부터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충북 중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에 150mm 이상,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최고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주 덥고 습하고.
1: 네.
0: 아까 그 어떤 분이 카페에서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1: 네.
0: 커피 마시고 그릭 요거트 먹는 그런 피서를 네. 보내신다고 했는데
1: 네.
0: 우리 조아름 작가의 피서법은 어떤 건가요?
1: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카페 가는 거 좋아는 하는데 네. 요즘 같은 때는 거기까지 가는 에너지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거기까지 가면서 모든 땀을 다 흘리죠.
1: 맞아요. 약간 좀 몸도 찝찝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커피 내려서 먹는 것도 되게 좋아요.
0: 집에서 안 나오고.
1: 네.
0: 아 집순이 스타일이군요.
1: 그렇습니다.
0: 아, 저랑 비슷합니다. 집에서 어떻게 안 나가고 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해야죠.
1: 네. 네
0: 너무 집에만 있으면 좀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도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커피 마시면서 좋은 음악 듣는 것처럼 좋은 피서는 없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
0: 최고예요.
1: 진짜 아 이게 행복이구나.
0: 맞아요.
1: 그 순간이 있어요. 네. 네.
0: 편안한.

0: 편하게 뒤로 기대 누워가지고 네. 음악 좋은 음악 탁 들을 때 그게 또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지금 이제 완벽한 하루 들으시면서 네네. 이 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2주의 노래 기다리시는 분들 네. 있었을 것 같아요.
1: 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어떻게 좋은 음악으로 또 한번 많은 분들의 귀를 즐겁게 한번 해보죠.
1: 네. 커피 얘기 나온 김에 네. 좀 커피랑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노래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요즘에는 그래도 뭐 에어컨들이 여기저기 설치가 잘 돼 있으니까 그쵸. 좀 시원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도 같아요.
0: 맞아요. 우리나라는 또 파리 같지 않아서.
1: 아, 네. 파리가. 아, 진짜 유럽에 있는 친구들한테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너무 힘들대요. 네. 그리고 굉장히 더워요. 또 네. 네, 요즘에.
1: 근데 한 1-2주만 버티면 된다.
0: 그렇죠.
1: 네. 유럽은 이제 그 잠깐.
0: 맞아요.
1: 네, 그것만 버티면 또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첫 곡은요. 네. 캐롤킹입니다.
0: 오, 캐롤킹 좋아요.
1: 뭐 좋은 노래가 많지만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Will You Love Me Tomorrow.
0: 아,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이 노래가 그 테피스트리라는 앨범에 들어있거든요.
0: 아, 네네.
1: 캐롤 킹의 명작인데 아마 앨범을 자켓을 좀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창가에 딱 앉아가지고 캐롤 킹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앞에 고양이가 나도 이러면서 같이 먼저 고양이가 앞에 있어요. 우연히 고양이가 탁 올라온 그 순간을 포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키우는 고양인데 그 앨범이고 이게 71년 초에 발매를 했거든요.
0: 71년. 네. 아, 정말. 네, 50 몇 년인가요? 55년 됐네요.
1: 거의 진짜 이제 반세기. 네. 근데 이 노래, 아, 이 앨범이 네. 95년 이맘때 네. 천만 장으로 파했습니다.
0: 아, 천만 장으로.
1: 네. 그러니까 24년 동안 쭉쭉쭉쭉쭉 팔리면서 계속 사랑받은 거죠.
0: 대단합니다.
1: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네. 그 음반 산업협 회가 있어요. RIAA라고 거기서 이렇게 미국 내에서 판매된 음반들을 집계를 해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천만 장이 되면 다이아몬드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은 앨범이 됐죠.
0: 그러면은 천만 장이면 이렇게 막 예전에는 네. LP 모양으로 네. 막 금으로 만든 그런 거
1: 그런 걸 그런 줘요.
0: 찍잖아요.
1: 네, 네.
0: 아, 참.
1: 그래서 이제 벽에 다 걸어놓고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0: 그러게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뉴욕에 무슨 녹음실에 갔는데 벽에 막 그런 게 걸려 있어서
1: 네.
0: 와,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네. 했었는데.
1: 요즘에는 그 음원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S나 A나 이런 네네. 음원 사이트들에서도 이제 인증을 해주더라고요. 많이 스트리밍 되면 뭐 1억 스트리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이 테피스트리 앨범 안에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이 있고요.
0: 네.
1: 뭐 캐롤 킹 하면 떠올리시는 그런 곡들 있죠. 네네. You've Got a Friend라던가 It's Too Late라던가 이런 노래들이 다 들어있는 네. 앨범입니다.
0: 아, 명반이군요. 명반.
1: 네, 계속 팔릴 수밖에 없고
0: 그렇죠.
1: 또 네. 요즘에는 LP 많이 팔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LP 살 때 생각을 해보시면
0: 네.
1: 요즘 새로 나온 거 살까? 이거 말고 정말 오래 갖고 싶고 싶은
0: 그렇죠. 맞아요. 소장 가치가 있는.
1: 그래서 더 요즘에 계속 이런 음반들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0: 저도 요즘에 LP 사는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
1: 요즘에 최근에 뭐 사셨어요?
0: 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방금 제가 그 채소 마켓에서 사누님의 일집을 또 샀어요.
1: 그래서 구하기 힘드셨을 네, 것 같은데
0: 그것도 이제 민트급으로 구해가지고 지금
1: 네네.
0: 아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사누님 그런 거예요. 사누님 조용필 뭐뭐 네. 뭐 사랑과 평화 이런 거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제가
1: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캐롤킹 앨범도
0: 맞아요.
1: 그 반열에 들어가는 앨범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근데 이 캐롤킹이 원래는 작곡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네. 본인 음악을 하게 노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곡도 원래는 네. 누구한테 줬던 곡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걸그룹 더 셔렐스라는 걸그룹이 네네. 있어요.
0: 네.
1: 근데 60년대에 이 노래를 줬다가 이 걸그룹도 이 노래로 1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10년 전 지난 뒤에 이제 본인 앨범을 넣었던 거죠.
0: 이야 네. 노래가 뭐 좋으니까
1: 네.
0: 누가 불러도 뭐.
1: 맞아요. 네. 근데 아마 Will You Love Me Tomorrow 이러면 많은 분들이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0: 네네.
1: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0: 네.
1: 잉거마리라는 노르웨이 재즈싱어가 이 곡을 커버해서 불렀는데
0: 네.
1: 이게 또 아시아에서 정말 큰 사랑을
0: 받았거든요.
1: 맞아요. 그 버전으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0: 그럼
1: 거예요.
0: 그 버전에는 그 Still Love Me로.
1: 네. 제목이 스틸이 들어가 있고 캐롤 킹의 노래에는 Will You Love Me Tomorrow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근데 가사에 계속 스틸이 나와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헷갈리기는 쉬운데.
0: 왜 사람을 헷갈리게 그렇게 제목을.

0: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할 것이지 말이에요. 네.
1: 어쨌거나 원래 제목은 Will You Love Me Tomorrow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로 사랑받은 노르웨이 재즈싱어 잉거마리 노래도 하나 좋습니다. 이어드릴게요. 잉거마리는 뭐 많은 올드팝을 커버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좀 들으면 아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할 만한 노래도 하나 있어서 예전에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불렀던 노래가 네. 있거든요. 네. I Only Want to Be With You라는 곡인데 네. 저는 이 곡을 어디서 광고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들어보시면 뭔가 햄버거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0: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네. 캐럴킹 이어서 잉거마리의 네. I only want to be with you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캐롤 킹의 Will You Love Me Tomorrow에 이어서 잉거 마리의 I Only Want To Be With You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네. 좋네요 역시.
1: 네, 잉거 마리 버전 들으시면서 햄버거 모르겠는데 하는구나 아마 계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예.
1: 더스티 스프링필드 버전이
0: 버전으로.
1: 좀 발랄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으로 뭔가 광고 음악에 쓰였고 그걸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처음 들으셨어도 근데 부담 없는 곡이어서
0: 맞아요.
1: 네.
0: 아주 지금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피 한잔 드시면서 네네. 듣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이거 잘 이렇게 이런 곡들이 있을 때 딱 모아뒀다가 커피 마실 때 편안하게 들으면 참 좋아요.
1: 네. 그리고 뭔가 인스턴트 커피여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0: 맞습니다.
1: 네,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두 곡 잘 들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잉거마리의 노래를 광고 전에 들려드렸잖아요. 그 노르웨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음악을 들으면 뭔가 노르웨이에 대한 환상이 생겨요.
1: 아, 북유럽에 대한.
2: 네, 뭔가 좀 그리고 요즘에 노르웨이가 좀 핫하지 않습니까?
1: 그래요?
2: 아, 월드컵 때문인데.
1: 아, 그렇죠. 아, 맞아요.
2: 네, 그 홀란드 선수.
1: 네.
2: 그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잉거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위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네. 사실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아티스트가 또 한 분 있어요.
1: 누가 있나요?
2: 카이고라고.
1: 카이고.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2: 네, DJ 겸 프로듀서인데 뭐 데이빗 게타 네, 이런 분들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페스티벌을 바쁘게 다니는
1: EDM 쪽 DJ군요.
2: 하우스 쪽으로
1: 하우스 DJ.
2: 유명하신 그런 분이고요. 예.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음원 사이트 들어갔더니 노르웨이 사이트를 또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음원 순위 같은 거를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카이고가 리믹스한 노래가 뭔가 1위가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노르웨이 축구 선수 홀란드가 예전에 10대 때 만든 곡을 그 리믹스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노르웨이에서 1위인 거예요.
1: 그래요? 축구 선수가 만든 곡을 리믹스를.
2: 진짜 그 축구로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시는구나. 예전에 우리나라 2002년대처럼.
1: 맞아요.
2: 네, 그래서 이 카이고란 DJ가 노르웨이의 자랑이고 또 노르웨이의 자랑인 홀란드 선수가 또 만든 곡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노래를 들려드릴 건 아니고 사실 그 노래 너무 뭐랄까 좀 바이킹 느낌이 나요.
1: 아, 그렇죠. 네. 아니, 응원도 좀 되게 화제였잖아요.
2: 이렇게 배를 노를 젓는 그런 모션으로 하는데 그 바이킹 곡은 궁금하시면 노르웨이에서 그냥 노르웨이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곡은 그 이매진 드래곤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밴드와 함께 만든 Want to be Yours라는 곡인데 이 곡이 2018년에 싱글로 나와서 정말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2018년에?
2: 네.
1: 이 참 이 보면은 이 북유럽 쪽에 이 DJ들, DJ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강해요.
2: 맞아요.
1: 네덜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왜 북유럽이 강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2: 근데 노르웨이는 아니고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때 주변에 혹시 이런 전자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소식 같은 게 좀 있었어요?
1: 저 때는
2: 너무 재즈만
1: 맞아요. 저는 이제 학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많이 들어서 다른 건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제 일본 친구가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는 일본 친구가 네덜란드에 와서 이제 공연할 때 한번 가봤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일렉트로닉 음악. 그때는 굉장히 작은 클럽에서 했지만 그런 작은 클럽들이 굉장히 많아요.
2: 아, 많군요.
1: 너무 많고 항상 주말마다 거기가 너무 사람이 많고 많은 분들이 이제 클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강하긴 강하겠구나.
2: 아니, 한번 가보셨어야죠.
1: 그래서
2: 춤도 좀 추시고.
1: 무서워서 못 갔어요.
2: 그럼 이 음악으로 그때의 기분 한번 느껴보시죠.
1: 그러면은 카이고 그리고 Imagine Dragons의 Born to be Yours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골반이 옹졸해 보이는 바지라는 말에서 옹졸하다는 종종 옹졸한 입술, 옹졸한 눈처럼 신체 부위와 함께 쓰입니다. 그런데 옹졸하다는 성품이 너그럽지 못하고 생각이 좁다는 뜻이라서 옹졸한 생각이나 옹졸한 성격처럼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좀스럽다는 의미로 쓰여야겠죠. 골반이 옹졸해 보인다는 말 대신 골반이 좁아 보인다고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토요일의 코너죠.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 첫 곡 아주 강렬한 곡으로 오늘 3부를 열었어요.
1: 네.
0: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시죠.
1: 핑크의 So What 이라는 곡입니다. 뭐 이 노래는 그냥 들으면 나나나나 이렇게 하게 되죠.
0: 핑크 네.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1: 네. 공연을 요즘도 많이 하는데
0: 아 그래요?
1: 공연하면 그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테일러 스위프트나 위켄드, 콜드플레이 이런 분들의 공연 정말 인기 많고
0: 그렇죠.
1: 잘 되고 그렇잖아요. 네. 한 십몇 년, 2013년으로 가면 이 투어의 아이콘 이러면 핑크였어요.
0: 아 그래요?
1: 네. 핑크는 어떤 공연을 하냐면 일단 매달립니다.
0: 매달린다.
1: 네, 줄에 매달려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냥 가만히 서서 노래를 안 불러요.
0: 약간 타잔 같이.
1: 그렇죠. 거의 뭐 아크로바틱을 보는 것 같은.
0: 아 그래요?
1: 네, 노래하는 스턴트맨의 느낌이에요.
0: 어, 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자료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1: 그래서 그 투어를 2013년에 하면서 정말 그 핑크의 그런 노래하는. 묘기 대행진 같은 느낌의 이런 공연들이 소문이 나면서 정말 크게 흥행을 했고
0: 그런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그 공연들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가는 것 같아요.
1: 그쵸?
0: 뭐 음악을 들으러도 가지만 그 퍼포먼스를 또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공연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싸이라든지 뭐 그런 좀 가면 막 물을 뿌리고 막 뭐 춤을 막 추는 이런 흥겹게 그 공연을 보는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참. 핑크가 또 그런 공연을 했는지 몰랐네요.
1: 음원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 좀 희열이 있죠. 그 무대에서
0: 맞습니다.
1: 보여주는 장치들이 또 굉장하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그리고 핑크가 워낙에 또 다부진 분이어서 온몸이 정말 근육으로. 그래서 주변의 음악인들이 그랬대요. 저분은 분명히 배가 강철 같을 것이다. 너무 근육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정도의 힘이 없으면 이렇게 노래를 매달려가면서 할 수가 없다.
0: 그렇죠.
1: 네, 그런 얘기들을 했고. 사실 그래서 이 So What 이 곡을 이 투어할 때 항상 앵콜 곡으로 불렀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0: 그럴 것 같아요.
1: 네, 특히 이제 이 노래 부를 때 매달려서 천장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른다고 하는데.
0: 조심해야 될 텐데.
1: 노래에 이제 분노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So what? 이러는데 이게 진짜로 뭔가 화가 나서 쓴 곡이긴 해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할 때 이 노래를 썼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싸움이나 걸고 싶다. 멀쩡하고 나는 락스타인데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쓰고 나서 화난 기분으로 막 썼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지금은 또 재결합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1: 헐리우드치고는 좀 드문 케이스죠.
0: 남편 덕분에 또 곡도 히트가 되고 또 그 곡으로 앵콜곡도 계속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좀 미안하긴 했겠어요.
1: 부를 때마다 이제 싸움 걸고 싶다 이런 내용이니까 조금 찔리긴 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지금까지도 핑크를 대표하는 곡으로 남아있죠.
0: 잘 들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5: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0: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안 착한 티착.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노무법인 폐
1: 1544-7575.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2013년에 핑크가 이제 투어의 퀸이었다고 네. 한다면 네네. 올해 2026년 상반기 네. 상반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레이디 가가예요.
1: 오, 레이디 가가가 네. 올해
2: 네 오. 올해 상반기에 정말 투어로 크게 성공을 했고요.
1: 그렇군요.
2: 그 메이헴 홀 투어라고 네. 메이헴 홀 메이헴 볼입니다. 볼. 메이헴 볼. 네, 메이헴 볼 투어인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못 왔어요. 아. 왜냐하면 지금 공연장이 네. 주경기장 공사 중이고
1: 아, 그래서 뭐 규모가 좀 커야 되는데.
2: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를 패스한 아티스트가 정말 많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이 요즘에는 이 외국 뮤지션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가지고 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2: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투어할 때 네. 우리가 이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가장 먼저 걱정했던 거는 아 그만한 규모의 규모가. 공연장이 지금은 없다. 아. 아니나 다를까 다 이제 우리나라를 비껴갔습니다. 그런데 아, 주경기장이 이제 완성이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아, 참 레이디 가가의 공연 봤으면 진짜 와 끝내줬을 텐데.
2: 네, 저도 근데 한 두 번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꼭 한 번은 체험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이분도 만만치 않게 차력소를 하고요. 그리고 정말 단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대 장치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뭐랄까 뮤지컬 오페라 다 섞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레이디 가가 공연은 정말 한 번은 보시면 좋겠고 사실 레이디 가가 1위를 했지만 우리나라 그룹도 들어는 있어요.
1: 누구?
2: 전 세계에서 가장 공연이 잘 된 아티스트 7위가 네. 우리나라의 세븐틴.
1: 세븐틴?
2: 네. 그러니까 월드투어 하면 정말 정말 잘 되는 그래요? 팀입니다.
1: BTS는?
2: BTS는 그 뒤에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세븐틴이 또 엄청 잘 되는군요.
2: 엄청 잘 됩니다. 네.
1: 저 때는 이제

0: 이제 여성 아티스트 제가 한창 그런 공연에 관심 있을 때는 마돈나.
1: 아.
0: 마돈나의 공연이 정말 대단. 제가 네덜란드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정말 대단합니다.
1: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마돈나만 우리나라 안 오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다 왔는데.
0: 정말 마돈나의 공연은 정말 돈이 비싸잖아요.
1: 네. 근데
0: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그 퍼포먼스와 이런 게 그 쇼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정말 재밌게 본 기억이 있었어요. 예.
1: 네. 이번에 또 새로 앨범 냈으니까
0: 그러니까 또 기대해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디 가가의 어떤 곡 있나요?
1: 네. 그래서 올해 투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레이디 가가가 항상 투어 첫 곡에서 불렀던 곡이에요.
0: 아, 네네.
1: 네, 블러디 메리.
0: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레이디 가가의 공연 첫 곡으로 네, 첫 곡. 많이 부른다는 블러디 메리 첫 곡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뭔가 이제 분위기를 잡아.

0: 좋아하는 곡이고 그 OTT 드라마 웬즈데이 보신 네네. 분은 네네. 아마 이 노래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웬즈데이 영상에 나온 건 아니고 네. 팬분들이 블러디 메리에다가 웬즈데이 영상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렇군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럴 타면서 이 노래까지 역주행을 했으니까.
1: 아, 네. 저도 참 재밌게 봤었는데.
0: 저도요.
1: 네. 그 춤을 춤이 참 재밌잖아요.
0: 네, 그 춤에다가 이 노래를 섞어서 아, 영상을 그렇군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 자, 레이디 가가의 노래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준비해 오신 마지막 곡이죠.
0: 네.
1: 어떤 곡인가요?
0: 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마지막 곡은 네. 콘트라젤리라는 우리나라 팀인데요. 3인조로 2015년에 시작을 해서 네. 지금은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콘트라젤리.
0: 네.
1: 이름이 좀 독특해요.
0: 그러게요. 이름이 네. 독특한데 네. 이 팀이 하는 음악은 테크노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락도 있어요. 그래서
1: 다양한 음악을 하는
0: 네, 본인들의 음악을 테크노, 디스코, 락을 다 합쳐서 우리는 테스코 락을 한다.
1: 전자음악이군요.
0: 네, 전자음악인데 뭔가 좀 락스럽고 되게 재밌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좀 변화무쌍한 것들이 있고 네. 사실 뭐 트렌드를 따라가는 팀은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예전부터 사랑받는 그런 지지층이 좀 단단한 장르에서 에너지를 끌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1: 네.
0: 작년 여름에 앨범을 하나 냈고 네. 1년도 안 돼서 올해 또 앨범을 하나 냈습니다.
1: 네네.
0: 서로소라는 제목의 앨범인데요.
1: 서로소.
0: 네, 이 앨범 안에 타이틀곡이 두 개인데 네. 하나는 좀 이렇게 전자음악의 그런 여러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곡이고 또 하나는 좀 편안한 곡인데 저는 전자를 선택을 좀 했거든요.
1: 네.
0: 어리석은이란 곡인데요.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듣는 쾌감이 있으실 거예요.
1: 좀 더 이 콘트라젤리의 네. 그 전자음악을 잘 표현해주는
0: 맞아요.
1: 그런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콘트라젤리의 어리석은.

0: 콘트라젤리의 어리석은 들으셨습니다. 오, 정말 많은 장르가 네. 섞여 있는 그런 곡인데 아주 멋있네요.
1: 네.
0: 오, 아주 일렉트로닉 음악에 그 마지막에 이제 땡땡땡 이 딜레이 소리가 네네. 들려있는 기타가 굉장히 락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고 네. 또 일렉트로닉 음악처럼 막 반복되는 네. 이런 것들도 너무 멋있네요.
1: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잘 들어 있고 네. 사실 이런 곡도 있지만 좀 더 난 편안한 곡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틀곡이 하나 더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 시간의 장소라는 곡인데
0: 이 시간의 장소. 네,
1: 그건 또 남성 보컬이 불렀거든요.
0: 아.
1: 두 분이 번갈아서 노래를 하는데 아, 물론 여성 보컬의 비중이 좀 더 높긴 합니다만 네, 그 곡도 제가 추천을 같이 드립니다.
0: 아, 콘트라젤리 이런 장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꼭 이 앨범을 한번 다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주의 노래 좋은 곡들 많이 선곡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1: 네.
0: 다음 주에도 좋은 곡 부탁드릴게요.
1: 네, 장마 잘 견디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자, 조아름 작가 보내드리면서 권미정 님이 시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똑같다면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이미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안심할 순 없습니다. 비가 곧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충청에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과 경북에 최대 150, 경기 남부와 호남에는 최대 12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18년 오늘 7월 18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무려 27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불렸던 죄수 번호가 바로 46664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46664는 1946년에 수감된 664번째 죄수라는 뜻이다. O, X.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1918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1946년 빼기 1918년 하면은 28살에 수감이 됐다. 한창 저항운동 벌일 나이죠. 아닌가? 좀 더 어려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말이 되는 그런 번호 같은 번호가 다 의미가 있겠죠. 46664 죄수가 1십 백천만 46664번째 죄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946년에 수감이 된 664번째 이게 되게 이거 보너스 문제인가요? 이거 이렇게 뭔가 그럴듯해? 저는 5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보너스 문제 같은데 이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1946년에

664번째 죄수 넬슨 만델라. 아, 좋습니다. 그러면 28에 46년에 정말 수감됐다면 28에 수감이 돼서 27년 동안, 그러면 55살 정도에 이제 나온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감정 이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664는 1946년에 수감된 664번째 죄수라는 뜻이다. OX.

상승 퀴즈에 이어서 핏불 그리고 제이발빈 피처링 카밀라 카베요의 헤이마 아주 흥겨운 노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넬슨 만델라의 어떤 죄수 번호가 46664였어요. 이 46664는 1946년에 수감된 664번째 죄수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오, 이거는 정말 말이 된다. 그래서 저는 O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보너스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제가 이럴 때 X가 나오는데 제가 저는 항상 이렇게 자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 참 진짜 아 정말 이렇게 또 함정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46664는 1946년에 수감된 664번째 죄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1946년이 아니라 1964년에 로벤섬 교도소에 수감된 466번째 뭐야? 466번째 앞에 466이 먼저고 그 뒤에 64가 이제 연도군요. 아, 외국에 뒤에다가 연도를 뒤에다 놓는 걸 그거를 또 까먹었네. 아, 정말. 야, 이 번호는 넬슨 만델라가 27년의 수감 생활할 동안 자신의 이름 대신 불렸던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훗날 이 번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철폐 운동과 에이즈 퇴치 운동을 상징하는 번호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1918년 생이니까 46살에 수감인 거죠. 와, 1964년. 아, 참, 우리나라 이 연, 월, 일을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생각하면 안 되군요. 아, 정말. 짜증이 나네. 보너스 문제죠. 아는데 짜증이 나네. 정말. 참.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문세 노래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에 이어서 384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김종서의 Starry Night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공현주님이 완화는 기대 안 했는데 고퀄이라 너무 좋아요라고 상승 DJ를 스물스물 알아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왜 기대를 안 하셨는지 그게 저는 궁금해요. 공현주님 완벽한 하루는 왜 기대가 안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뭐 그래도 고퀄이라는 거를 아셨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기대를 안 해서 이렇게 안 들으셨어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2: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순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9와 숫자들의 실버라인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0: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팀앱대리. 음주 후엔 팀앱대리. 팀앱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책을 내기 위해 없다 시리즈에 글을 써서 공개하는 걸 재미있게 읽고 있었습니다. 꿈만 같은 현실은 세상에 없다로 시작된 글은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갈등 없는 사랑은 없다, 의미 없는 감정은 없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로 계속되면서 공감도 주고 깨우침도 주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줄 사람은 없다. 내가 했던 배려가 똑같이 돌아오라는 법은 없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후회가 없는 삶은 없다. 읽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곤 합니다. 나의 시선이 늘 정답일 수는 없다. 모든 아픔이 성장통이 될 수는 없다. 세상에 무조건 해내야 하는 것은 없다. 인간관계의 완벽한 계산법은 없다. 부족하고 서툰 자신에게 슬며 웃어 보이게 됩니다. 아, 아무 생각 없이 날씨가 좋네 나쁘네 하다가 세상에 나쁜 날씨라는 없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른 법입니다. 자,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빌리 프레스톤 Nothing from Nothing 들었습니다. 히트곡도 냈습니다만 피아노 연주자로 훨씬 더 유명하죠. 빌리 프레스톤. 비틀즈 앨범에도 참여했고요. 그 왜 비틀즈가 런던의 그 빌딩 옥상에서 공연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그만둔 거 있죠. 루프탑 콘서트라고. 거기에도 보면 빌리 프레스톤이 피아노 연주하고 있습니다. 빌리 프레스톤, Nothing from Nothing.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3: 방탄꼭지
5: 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3051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아, 재밌는 사연을 적으셨네. 1994년 1년 동안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그 이후론 뭐 점점점 아. 아무튼 그때는 토요일마다 또 빌보드 탑 40 시간이 저에겐 너무 좋았어요. 중3 때라 신곡들이 좋았거든요. 와. 아, 이 노래가 그 당시에 갑자기 핫한 노래였대요.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그 정확한 그 코너 제목은 빌보드 탑 40이 아니고요. 아메리칸 탑 40. 아, 그때는 토요일에 2시간 내내 했거든요. 아, 이거 뭐 30년을 넘었네. 3051번으로. 와우. 고맙습니다. 신혜숙 씨. 야, 칠공주 모임하고 왔다고, 예. 멍멍이 띠래요, 다. 야, 이거 뭐 계산해보면 나오죠? 개띠?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셨구나. 써니, 보니엠.

Born to be Alive, 패트릭 에르난데즈. 야, 이 음악에 맞춰 춤 좀 추는 모양인데. 4724번. 예. 와, 학창 시절 일부 학교 부적응 학우들은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하고 야자 시간 몰입 빼먹고 서면 나이트클럽을 배회하곤 했죠. 예. 다른 사람처럼 얘기했는데 본인이신 거죠? 그때 서면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송골매 시절 연주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한번 오신 것 같은데. 와, 감사합니다. 예, 4724번. 패트릭 에르난데스, Born to be Alive. 앞에 들으신 음악은 보니엠의 써니였고요. 자, 지금 미니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기념으로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빠져있는 밴드래요. 야, 이건 아니 뭐 좋은 음악이니까. 자, 플릿 우드맥, 에브리웨어. 이승우 씨 고맙습니다.

네,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들었습니다. 2021번 또 박승범 씨.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플릿 우드맥의 에브리웨어였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광고 뒤에 이 음악 나갈 겁니다.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발효되는 시각은 자정이 되겠고요. 강원 남부 내륙과 대전, 충북, 전북 그리고 경북 일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대구와 경북에는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대전과 충북, 강원 내륙에도 최대 120mm 이상, 수도권과 경기 남동부 지역에는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쏟아붓고 이동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될수록 강수 범위가 곳곳으로 넓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쏟아진 뒤에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빗줄기가 약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영국 밴드 스모키의 연주 노래 Living Next Door to Alice. 스모키라는 밴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죠. 예. 스모키의 리드 보컬이 크리스 노만이거든요. 예. 크리스 노만이 출연했을 때 진짜 물어봤어요, 제가. 옆집에 앨리스가 살았는지. 아. 근데 농담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옆집에 앨리스 할머니가 사셨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자, 이은하 씨가 정해주신 음악입니다. 랜디 크로포드, 알마즈.

네, 제이슨 브라즈 럭키. 제이슨 브라즈, 예, 백햄 절친입니다. 잘 있겠죠? 예. 여가수는 콜비 칼레이. 0630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예, 럭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랜디 크로포드의 알마즈였고요. 자, 732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샘 스미스, I'm not the only one.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0: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아, 이 음악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예. 아이언 버.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이 씨가 되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구가 있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수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담겼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그 수녀들을 다시 찾았더니 행복하다, 기쁘다란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 90%가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런 표현을 적게 쓴 쪽은 겨우 34%만 생존해 있더라. 생글생글 밝은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의 추징 텍사스 들었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복날에도 까마치 통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0: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0: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워킷 워킷 안전화.
1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14: 네, 안녕하세요.
13: 네.
14: 이 엘라 랭리의 노래가 13주째 지금 1위를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13: 그러게요.
14: 네,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혼자 부른 노래 중에 지금 이 곡이 4위 기록입니다.
13: 4위.
14: 네, 근데 1위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니까 이건 살짝 좀
13: 뭐
14: 제외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동 2위가 있는데 I Will Always Love You랑 We Belong Together, 머라이어 캐리 노래거든요. 만약에 한 주만 더 1등을 하면 이제 캐롤 곡을 제외하고 비캐롤 곡이 아닌 곡 중에서 여성 솔로 아티스트가 부른 노래 중에 최장 1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네.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3: 예.
14: 자, 이번 주 10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5계단 하락했고요. 이번 주 9위, 지난주 12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3계단 다시 상승하면서 탑10에 또 올랐습니다.
13: 네. 자, 9위 곡을 듣겠습니다.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딘 So easy to fall in love.

0: 미국 싱글 차트 9위 올리비아 띠인의 So Easy to Fall in Love 들었습니다.
1: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4위에서 4계단 하락했는데요. 드레이크의 Janis STFU고요. 이번 주 7위 지난주 10위였는데요. 3계단 올랐습니다. 브루노 마스예요. I Just Might.
0: 자, 미국 싱글 차트 7위 곡입니다. 브루노 마스. I Just Might.

0: I Made You Love Me가 지난주 7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1: 네. 자, 5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1962년으로 갑니다. 1962년 이번 주 1위 바비 빈튼 Roses Are Red My Love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네, 마비 빈튼 Roses Are Red, My Love. 1962년 이번 주 1위. 1972년입니다. Bill Withers, Lean On.

Lean on me. 1972년 이번 주 1위. 자, 1982년으로 갑니다. The Human League. Don't you want me?

Don't you want me? The Human League. 1982년 이번 주 1위. 자, 1992년으로 갑니다. Sir Mix-a-Lot. Baby Got Back.

믹서 믹서락 베이비 갓 백 1992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2002년으로 갑니다. 2002년 이번 주 1위 넬리 Hot in Here.

넬리의 하딘 히어. 2002년 이번 주 1위. 자, 2012년으로 갑니다. 칼리 레이 잽슨, Call Me Maybe.

칼리 레이 젭슨의 Call Me Maybe. 2012년 이번 주 1위. 자, 2022년 이번 주 1위입니다. Harry Styles, As It Was.

해리 스타일스 As It Was 2022년 이번 주 1위. 자 이제 과거로의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5위 테임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0: 오늘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7시 20분을 기해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호우 예비특보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강원과 충청, 경북과 전북 지역에는 자정부터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이 꽤 많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중북부와 경북 김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렌의 I Can't Love You Anymore고요.
4: 네.
5: 3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엘라 랭리의 Be Her고요. 2위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입니다. 이번 주 1위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가 13주째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탑5 안에 세 곡이 있거든요. 엘라 랭리 노래가.
4: 그러게요.
5: 이게 네. 컨트리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4: 최초.
5: 합니다. 자,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7월 10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주 10위는 변동이 없는데요. 프로스파 앤 클루니의 Free Your Mind입니다. 이번 주 9위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가 지난주 8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고요. 이번 주 8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두 계단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7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입니다. 이 노래를 잭 안토노프랑 테일러 스위프트가 둘이 만들었거든요.
4: 네네.
5: 네, 8시간 만에 작사, 작곡에서 프로듀싱까지 마쳤고 제작 초기 단계에서 영화를 먼저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걸 오전 11시에 보고 영감을 많이 받아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래를 만들기 시작해서 8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4: 자, 영국 싱글 차트 7위 곡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0: 네, 영국 싱글 차트 7위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1: 이번 주 6위는요. 지난주 4위였는데요. 해리 스타일스의 아메리칸 걸스가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9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짐 텍사스가 네 계단 상승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4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한 계단 하락했는데요. 영화 마이클이 전 세계에서 누적 흥행 수입이 우리 돈으로 1조 4,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0: 와.
1: 그래서 이전 최고 기록이 보헤미안 랩소디였거든요.
0: 네네.
1: 그때 수익이 1조 3,639억 원이었는데 이걸 넘어섰고 그리고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 가운데 가장 높은 흥행 수입을 올린 게 오펜하이머였대요.
0: 어.
1: 이 수익도 이제 마이클이 넘어섰습니다.
0: 야, 이거 보헤미안 랩소디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됐는데
1: 엔차 관람을 엄청나게 하셨죠.
0: 네, 마이클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1: 그러게요. 자, 이번 주 3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가 두 계단 올랐습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3위 곡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네, 영국 싱글 차트 3위 아리아나 그란데 Hey, that I made you love me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고요. 4위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입니다.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고요. 2위는 2위로 데뷔했는데요. 시에나 스피로의 Visitor입니다.
0: 네.
1: 데뷔 앨범이고요. 히트곡 Die on This City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했는데요. 마돈나의 Confessions 2 앨범이 1위로 데뷔를 했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3번째 1위 앨범이고요. 지금 14년 만에 1위 앨범이 나왔고 네, 2005년에 발표했던 Confessions on a Dance Floor의 후속 앨범입니다.
0: 네.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마돈나의 Confessions 2에서 댄스테리아 듣겠습니다. I'm sorry.

네, 영국 앨범 차트 1위 마돈나의 Confessions 2에서 Dance Teria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 앨범 차트 탑10입니다. 12위는 토비 키스의 35 Biggest Hits. 토비 키스가 히트곡이 35곡이 되나 근데? 아니야, 저 혼자 얘기해요. 예. 토비 키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 팬들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9위는 시나 스피로의 비지터. 8위가 마이클 잭슨 스릴러. 7위는 켄 칼슨의 엑스페리먼트. 6위가 노아 칸 The Great Divide. 앨범 차트 5위 드레이크의 아이스맨. 4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3위가 엘라 랭리의 댄들라이언. 2위가 올리비아 로드리고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이 이 앨범에 있는 곡 더 큐어입니다. 미국 앨범 차트 1위도 마돈나의 Confessions 2입니다.

각 부문 차트 1위 보겠습니다. R&B 힙합송은 브루노 마르스의 I Just Might가 1위고요.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추징 텍사스. 팝 에어플레이 1위,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 1위 모두 테이민 팔라와 제니의 드라큘라입니다. 어덜트 컨템포러리 차트 1위 알렉스 워렌 오더네리. 자, 이 곡 듣겠습니다.

0: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따라해 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 원
2: 회계 관리.
3: 이카운트 ERP
0: 4만 원
2: 재고 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 원 생산 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모델 리슨입니다.
1: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2: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페르디
1: 리슨처럼 상큼하게 굿 페르 페르디
2: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3: 발효식초 광고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영국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스튜피드 송이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2: 네.
3: 이번 주 1위, 지금 16주째 1위가 됐는데요. 샘 펜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입니다. 영국 싱글 차트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을 이번 주에 경신했는데요. 이전 기록이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의 15주 1위였다고 합니다.
2: 네네. 자,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3: 네, 안녕히 계세요.
2: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펜더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아직은 유명 셰프가 만든 밀키트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레시피와 맛은 비슷하게 흉내낼지 몰라도 갓 지어낸 온기와 정성까지 담아낼 순 없으니까요.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길을 가다가 레코드샵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에 걸음을 멈춰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건네줄 수 있는 건 바로 인간뿐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해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어깨 속 회전근 게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동묘 시장을 찾는 2030 세대가 많대요. 옷, 빈티지 시계, LP판을 구경하면서 오래 머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하나의 아이템으로 2000년대 디지털 카메라도 유행입니다. 10만 원이었던 디카는 30만을 줘야 겨우 구할 수 있고 판매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래요. 스마트폰이 가진 2억 화소 카메라에 비하면 수백만 화소에 불과하지만 흐릿하고 노이즈가 남아있는 디카 사진에서 자유로움과 여유를 찾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늘 완벽에 만족할 것 같지만요. 어딘가 부족하고 빈틈이 있는 불완전함에도 날 것의 매력이 있나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어색해도 살짝 웃어줘 지금 좋아.
1: 7월 18일 토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소란의 셔터였습니다. 동묘시장은 언젠가부터 예, 젊은 분들에게는 핫플레이스가 된 지 오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무한도전이었나 놀면 뭐하냐.

에서 그 이제 지드래곤이랑 정형돈 씨가 함께 이렇게 그 장소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였는지 또 혹은 이미 그 전부터 좀 핫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때 인지가 되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유행의 패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한동안 또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고 요새 다시 디카로 왔다라는 걸 보면 사람들은 한 20년 전 정도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옛날 거를 계속 그리워하기보다는 어렴풋하게 남아있는데 요즘은 완전 사장이 된것 같은 것? 그것에 끊임없이 고개를 돌려서 그게 다시 한번 레트로라는 이름이 붙어서 유행을 타게 되고 인간의 본질 중에 그리움이 있다라는 게 항상 느껴집니다. 오늘 3, 4부 노래에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소개된 분들 중 한 분께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릴 거예요.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맛있는 치킨은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 1377 누르고 3번.
1: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2: 1377 누르고 3번.
1: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3: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마마스건이 부른 테이크 픽처 듣고 오셨는데요. 이거 존박 노래 아닌가? 맞습니다. 존박 폴링의 데모곡이라고 해요. 이제 데모는 가사가 붙기 전 버전에 이 노래 너가 부르면 어떻겠어? 라고 원곡자가 부른 버전으로 보내주는 건데 마마스건 데모는 정말 너무 좋기로 유명하죠, 항상. 자, 부엉이들 사연 보겠습니다. 7548님, 빗물에 넘어지는 바람에 꼬리뼈가 골절돼서 입원했는데요. 침대에서 영화 보고 라디오 듣고 완전 꿀이에요. 때 되면 밥 주지, 저녁 되면 별밤 듣지. 아픈 것만 빼면 천국입니다. 긍정 파워. 이거 너무 긍정인데. 약간 혹시 이거 진통제 많이 맞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다면 세상 슈퍼히어로인데요. 아, 꼬리뼈 골절이라뇨. 그래도 빨리 나아야 됩니다. 빨리 나으시고요. 신지연님, 매번 라디오를 듣다가 휴대폰으로 미니 가입하고 첫 사연 남겨요. 1년 6개월 전 취미로 민화를 시작했는데 지난달 공모전에서 특선을 했네요. 입선도 못할 줄 알았는데 특선이라니. 일하면서 꾸준히 그리는 민화는 저만의 힐링입니다. 저녁마다 들으러 날아올게요. 저는 취미로 민화 그린다는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여러분 취미가 이렇게 좀 독특해도 되게 좀 왠지 멋있지 않아요? 그 그림 그리는 분들도 되게 멋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화라니 왠지 더 특별한 느낌인데요. 게다가 그 취미로 공모전에서 야 특선까지 거머쥐셨다. 대단한 재능을 취미를 통해서 또 발견하셨어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윤하의 반짝 빛을 내.

윤하의 반짝 빛을 내, 이어서 이승열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8363님께서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농장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 송아지가 태어날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엄마 소를 도와주러 갔었어요. 예쁜 공주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귀엽죠?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해서 그런지 동생 같고 더 예뻐 보여요. 아직 이름을 못 지었는데 예쁜 이름이 있을까요? 별밤에서 지어주시겠어요? 와, 무슨 아기 사슴 같아요. 집더미 같은데 위에 누워있거든요. 꽃사슴, 아기 꽃사슴처럼. 너무너무 동화 속 동물처럼 귀엽습니다. 세상, 송아지가 아기 때 이렇게까지 예쁘구나. 물론 소도 예쁘지만요. 근데 언뜻 제가 송아지 얼굴을 발견하기 전에는 약간 뭐지? 인삼... 물 이렇게 인삼도에 보면 이렇게 집더미 같은데 위에 이렇게 해서 포장해서 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 송아지를 발견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삼이 어떨까요? 약간 인삼처럼 오랫동안 이제 건강한 기운을 지니고 크라는 의미에서 저는 인삼이라고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138님, 초등학교 6학년 딸 학원 끝나길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오늘 딸아이가 학원 가기 전에 차에 스무디를 쏟았는데 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인지 오늘따라 더 크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보내고 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회 중이에요. 곧 아이가 나올 시간인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겠죠? 사춘기 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요. 아이고, 그래요. 초등학교 6학년이어도 사춘기죠. 그 훨씬 전에도 요새는 온다면서요. 더 늦게 오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부모님 쪽 마음은 이런가 봅니다. 화를 내고는 남모르게 후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도 어른이 되어서야 알

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뭔가 차에서 보내는 시간 많으신 분인가? 학원 끝나기 기다리면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 그죠? 스무디를 쏟은 그차 안에서 약간 속상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선 차에 새로운 블랙박스가 달리는 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이런 사연 주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아이한테 괜히 화낸 것 같아요. 그럼 모든 분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오늘의 블랙박스에는 1138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8님, 고등학생인 조카가 학교 전교회장에 당선됐어요. 내향인 집안이라 생각도 안 해봤는데 요즘은 학생회장 선거도 공약 걸고 상대 후보와 토론 방송 한다더라고요. 학생들은 그걸 보고 투표하고요. 정당하게 선출된 조카가 너무 기특해요. 꼬맹이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소연아 축하해. 멋진 학교 생활을 응원할게. 고모가. 조카가 좋아하는 NCT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세상에, 나 조카 자랑에 여념이 없는 우리 3578님이 NCT 노래 들려달라고 했는데요. 저희는 그럼 NCT 드림의 우리의 계절 들려드리겠습니다.

0: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0: 7시 45분을 기해 경북 청송과 안동시 동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7시 20분에는 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 전남 일부와 전북, 경북과 경남 일부, 대전과 울릉도, 독도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는 밤부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에는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남부와 충북, 전북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도 큰 상태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많겠고 내일도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로 왔습니다. 7060님, 김이나 씨는 어쩔 때 심리학자 같아요. 이천에 사는 할머니가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이거 어쩐지 기분이 좋은 평인데요. 제 인생 선배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면 뭔가 그래도 긍정적인 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연 종종 남겨주세요. 주공주님, 9살 딸에게 라디오를 전파하고자 오늘 처음으로 집에서 함께 별밤 듣고 있어요. 늘 퇴근 시간에 혼자 차에서 듣던 별밤이었는데 딸과 함께 들으니 색다르네요. 우리 공주님, 주공주님 되게 좋겠다. 공주님이라고 부르게 돼. 공주님의 따님, 지금 함께 재밌게 듣고 계실까요? 앞으로 이제 어머님이랑 따님이랑 함께 있는 풍경 종종 또 별밤의 이야기로 도착하면 좋겠네요. 김은영님은 며칠 전에 치아 스케일링을 받으러 갔는데요. 아래쪽에 난 덧니가 자꾸 옆으로 눕고 있어서 결국엔 빠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잇몸 건강할 때 치아를 교정해서 덧니를 바로 세우라네요. 벌써 반백살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치아 교정이라니. 비용도 비용이지만 교정하는 2년 동안 음식 제한이나 통증을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생각해보면 젊은 시절부터 치아 교정을 꼭 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미뤘거든요.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해야 하나 싶네요. 요즘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반백살 넘긴 지금 치아 교정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반백살이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1도 없는 이슈입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치아는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게 결국에는 후회 없는 길입니다. 무조건 하시고 막상 또 이거 하고 나면 금세 적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별거 아닙니다. 이후로 생길 트러블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는 하시는 거에 한 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박기영의 시작.

박기영의 시작 이어서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들으셨고요. 0190님이 버스기사 경력쌓으러 제주에서 경기도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닥치는 대로 서류 넣고 마을버스 운행 3일째입니다.

제주에 사랑하는 아내와 고양이 4마리를 두고 홀로 올라와 있네요. 1년 혹은 1년 6개월 정도 경력 쌓고 내려가려 합니다. 마을버스 특성상 쉬는 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경력 다 쌓기 전까지 제주집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주집은 바다가 바로 앞이라 늘 아내와 저녁 산책을 했었는데 제주의 하늘도 오름도 바다도 벌써 그립습니다. 그래도 나이 먹고 제주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기 위한 거니 열심히 경력 쌓고 내려가려고요.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 이소라의 트랙 11 신청해봅니다. 세상에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은 그럼 거의 아내분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생이별인 겁니까? 아이고 그래도 큰 결심하셨네요. 아 그래도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어딘가가 있다라는 건 뭔가 하루하루에 좋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1년 혹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별밤이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소라의 트랙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만드는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옥상범님, 부업으로 배달하면서 늘 듣고 있었는데 오늘은 본업 야근이라 퇴근길에 편하게 문자 보내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부지런히 삶을 꾸려가고 계시는 분이군요. 앞으로도 문자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생기는 하루하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범님. 여기서 스매싱 펌킨스의 1979 듣고요.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귀 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 씨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후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우리 후이에 대한 네네. 제작진들의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네. 후이의 첫 단독 콘서트 저는 너무 아쉽게도 네.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네. 우리 제작진들은 가서 구경을 하고 온 모양인데 뭐 난리가 났었다고 아주 그냥 막. 네? 어떤 난리가 있었던 겁니까 대체?
2: 일단은 노래를 열심히 불렀죠. 노래를 열심히 불렀고 사실 뭐 너무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 저의 실력을 또 뒷받침해 주실 수 있는 좀 또 화려한 뭐 무대 연출이나 그런 뭐 음향적인 것도 좋았고요.
0: 음향도 좋았구나.
2: 예, 뭐 저도 열심히 노래를 불렀고 아무튼 사실 컨디션적으로는 약간 뭐 세상이 나를 쉬어?
0: 어느 정도로 안 좋았어요?
2: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그 전날에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0: 감기가 아니라 다른 걸로?
2: 감기가
0: 왜 그럴까? 근데 꼭 그래. 가수들 네, 보면 중요한 공연 앞두고 네. 항상 평소에 관리 잘 돼 있다가 맞아요. 이상하게 그때 탁 도질 때가 있다.
2: 저는 그 저희 멤버 동생이 저한테 다 같이 모인 날에 유난을 지금 좀 떨었어요. 제가 마스크를 쓰면서 감기 걸린 사람 없죠. 저 그럼 이제 마스크 벗습니다. 약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저희 동생이 그걸 보자마자 아, 이 형 조만간 감기 걸리겠구나.
0: 감기가 계속 자기 얘기하면 오는 거죠. 네, 마치 도깨비처럼. 맞아요.
2: 그래서 예민함과 그 부담감 그래, 때문에
0: 괜히 더 그래.
2: 그래서 너무 진짜 마법 같은 건 공연이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감기가 서서히 나아지더라고요.
0: 심리적인 걸 수도 있어요.
2: 심리적인 게 되게 큰 것 같고.
0: 아, 아무튼 네. 뭐 후이 씨 is 원들입니다.
2: 아무튼 근데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네.
0: 그리고 신곡도 선공개했다는데.
2: 네, 맞아요. 빙고라는 곡을 선공개했고.
0: 빙고?
2: 네, 네. 제목은 BINGO, 빙고라는 곡이고요. 7월 28일에 이제 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콘서트 때 사실 제가 처음으로 팬분들께 공개를 했고 이 노래는 제가 기존에 했던 음악들과는 조금 또 결이 다르게 약간 제가 정말 그 뇌 빼고 만든 노래예요.
0: 너무 좋겠다 그러면.
2: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 그냥
0: 제발 좀 빼고 만들으라고.
2: 그냥 되게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느끼실 수 있긴 한데 크게 막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노래를 만들어서 막 랩도 하고요 제가.

0: 예, 귀여운 춤 쪽이에요? 신나는 춤, 멋있는 춤 뭐예요?
1: 아, 약간 키치하고 좀 귀여운 쪽에 가까운.
0: 키치?
1: 네, 아, 가까운 음악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그 혹시 뭐 저는 못 들었는데. 네. 약간 후렴이나.
1: 아, 후렴이요? 후렴이 이거요. B-I-N-G-O 신나는 D-E-M-P-O 다 같이 댄 댄 블로우 뱅 뱅 논스톱 약간 이런.
0: 오, 예. 처음에 시작되는 거 들고 어, 내가 아는 그건데 라고 아, 생각하면
1: B-I-N-G-O 예.
0: 빙고의 이름. 근데 너무... 그거를 약간 트위스트 하신 거 아닌가요?
1: 그런 건 아닌데.
0: 아니에요?
1: 아, 아니에요. 아, 네,
0: 약간
1: 아닌데.
0: 그런데 B-I-N-G-O 오. 옛날 사람.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0: 죄송해요.
1: 야,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저도 네. 어렸을 때 영어를 이제 그걸로 배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피 안에 어. 그 DNA가 있었나 봐요.
0: 아니, 리듬만 그런 거지 네. 뭐 의미 같은 건 전혀 아니니까 네네. 아무튼 잊을 수 없는 후렴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코너 시작할게요. 펜타곤의 고마워.

0: 펜타곤의 고마워 들었습니다.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448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도 에어컨을 찾아 이 카페 저 카페 떠돌다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저희 집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났는데 기사님이 한창 바쁠 때라 제일 빨리 오셔야 2주 뒤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그때라도 와주십사 예약해두고 저희 집은 매일 더위와 습기와 전쟁 중입니다. 내 식구가 1인 1 선풍기 차지하고 목에 두르는 쿨매트도 수시로 얼렸다 목에 둘렀다 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에어컨 빵빵한 카페에서 시간 보내다 오고 그래요. 샤워하고 나와서 에어컨 바람 아래서 물기 말리며 너튜브 보는 게 여름의 정석인데 선풍기 바람으로는 에어컨의 시원함을 대체할 수 없는 거 뭔지 아시죠? 에어컨 수리될 때까지 에어컨 100개 튼 것 같은 시원함을 안겨준 노래 좀 틀어주세요.
0: 뭔지 알죠. 뭔지 너무 압니다. 네. 선풍기 바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에어컨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는 4484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딱 이 에어컨 네. 이제 고장 사고. 근데 고장만 난 게 아니라 네. 물이 왜
1: 새신 거예요?
0: 새서 네. 바닥에 마루랑 막 물이 막 엄청 차서 네.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아 여기서 이 집에서 뭐가 잘못돼서 위에 층 그리고 그 위에 층까지 역류해서 지금 다 이 세 층이 지금 사고라고 네. 그 비용도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 네. 너무 절망적이었다가 네. 이틀 뒤에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 위에 층의 문제다.
1: 와.
0: 그래서 에어컨이 안 켜져서 아직 더운데 네.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지셨다고.
1: 근데 아 그쵸 이거는 네. 사실 저희는 에어컨은 아니었고 수도가
0: 아 그것도 싫지.
1: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저는 이제 제 집은 아니라서 제가 지불할 건 아니지만 네. 밑에 집까지 영향이 있어서 아마 두 집을 다 이제 저희 집 주인분께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0: 그런 일이 전 아파트 살 때는 그런 일이 없었었고 네네. 있었어도 저희도 자가가 아닐 때였어 가지고 아, 야 이게 또 집주인인 거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요. 생각을 네. 했습니다.
1: 그러네요. 네.
0: 네 아무튼 간에 노래 기대는 밤 오늘 사연 주신 4484님이 에어컨이 없는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시원할 수 있게 네. 후이 씨가 가져온 선곡 들어보죠.
1: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곡은요. 이지라이프의 너 말고 니 언니입니다. 아 사실 이 노래는 뭐 음악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이 어떤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이 노래의 가사에
0: 아 너무 센세이션
1: 예, 가사 내용이 너무 센세이션했고 사실 이 반전이 좀 오싹하게
0: 오싹했죠.
1: 예, 이게 실화라면 약간 좀 쉽지 않겠는데.
0: 근데 은근히 있는 에피소드.
1: 아 그래요?
0: 현실에.
1: 아 저는
0: 아,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1: 아 그래요? 근데 근데. 가족은 좀
0: 아우 저기 그런가요? 영국 축구 선수들 쪽 일화가 아유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1: 아 네네네네 그쵸 그쵸.
0: 이 노래가요 이지라이프가 이 노래를 한창 활동할 때 제가 이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때 약간 파격적인 건 당하자. 이때 뮤직비디오에 김수미 선생님 섭외했었어요.
1: 아
0: 김수미 선생님이 언니 역할로.
1: 아 그래요.
0: 출연.
1: 우와.
0: 젊은 분장하고.
1: 네네. 네. 그래서 그 회의를 누나가 다 같이 하셔서.
0: 같이 했죠. 근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낸 건 아니고. 네네네. 원체 이 재기발랄한 팀이었어요. 아, 이지라이프가.
1: 네.
0: 그래서 이 보컬이 작사를 하는 멤버예요.
1: 그럼 음악은 아예 어디서 이렇게 작곡가분이 주시는 거고.
0: 이 박혜원 씨가 네. 쿨 히트곡 많이 쓰고. 네네. 뭐 DJDOC Run to You 뭐 이런 것도 만드시고
1: 네네.
0: 그래서 곡은 이분이 만들고 작사는 원체 가사를 많이 쓰는 네. 이상백 씨라는 멤버가 네. 여기 쓰고 랩하는 멤버 있고 그랬던 팀인데 후이 씨 이 노래 나올 때 학생
1: 그쵸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0: 아이고 네.
1: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노랫말이 되게 재밌고
0: 어땠어요 중학생이 듣기에 이거
1: 사실 그때는 이제 현실감은 딱히 없고요. 그냥 너 말고 니 언니라는 이 캐치 프레이즈가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래, 꽂히잖아요. 센서.

0: 맞아.
1: 너무 세니까 내용보다 그냥 너 말고 네 언니가 그냥 같아, 그냥 그 노래로서 좀 익혀지게 됐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최근에 선곡을 하면서 가사를 쭉 읽어봤는데
0: 세죠.
1: 네네, 셉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Easy Life에 너 말고 네 언니.

0: 이지 라이프의 너 말고 니언이 들었습니다.
1: 아, 근데 다시 듣는데도
0: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1: 정말 이거를 제가 만약에 눈으로 봤다면 너 말고 우리 형, 저 형이 있으니까
0: 이거 혜씨도 나 말고 우리 형이라고 노래 하나 하시면 안 돼요?
1: 나 말고 우리 형이요?
0: 처절한 복수.
1: 근데 저와 저희 형은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누굴 위로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네.
0: 아무튼 네. 자, 서늘한 노래 들었고요. 네. 두 번째 추천곡은요?
1: 네,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요. 아, 이분은 그냥 목소리가 그냥 제가 들었을 때 정말 그 시원함을 주시는 목소리인데 사인원 도미닉 피처링 검정치마 조유일의 에헤이입니다. 아, 사실 제가 그 사이먼 도미닉님의 진짜 너무너무 큰 빅팬이고요. 어허. 이 노래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사이먼 도미닉 분님의 곡을 제가 다 좋아하지만 제일

0: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 이유가 그 랩을 사투리 억양으로 하세요.
1: 그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쌈디라고.
0: 네. 네. 네. 근데 지금 들리는 이거든요.
1: 맞아 맞아.
0: 근데 약간 이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 약간 그 느와르 영화에 어울리는 듯한 OST를 부른 듯한 느낌이 드는 곡인데 아 그냥 그냥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신 거 제가 봤는데 너무 반해가지고
1: 쌈디가 좀 멋있어요.
0: 네. 네,
1: 특히 사투리를 유난히 멋있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훨씬도 모를 수도 있지만 네. 부산 사투리인가요?
0: 부산 사투리겠죠. 아. 네 맞아요. 부산 분이시.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부산 분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대구 네. 사투리 부산 사투리도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0: 아 저도 잘 몰라요.
1: 달라요 달라.
0: 네네. 어. 그런 건 아직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 그냥 엄청 라이브가 되게 시원시원하신 스타일이시고
1: 라이브가 시원하다.
0: 네, 그래서 딱 듣는 순간 뭔가 아 뭔가 속 시원하다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1: 그리고 뭔가 이 본인의 순수 억양으로 뱉는 랩이 주는 또 시원한 쾌감이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0: 아, 근데 너무 진짜 저는 이 노래가 사실은 그냥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1: 힙합 곡 중에
0: 곡들 중에
1: 원탑이다.
0: 제 개인 취향으로는 진짜 손꼽히는 한 다섯 손가락에 드는 그냥 진짜 제 취향 안에서는
1: 다른 뭐 예를 들어 뭐 J-팝이나 뭐 레거시인 타이거 JK나 다 그냥 저리 비켜라 뭐 그러니까 그런 리센스라든지 뭐 다 뭐 필요
0: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 빈지노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요 다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1: 쌈디 아래로는 네.
0: 에헤이 이게 제목이 그래서 에헤이예요.
1: 에헤이
0: 그만
1: 자 아, 그럴 때 쓰는 네네네. 용어죠.
0: 에헤이
1: 저예 오버하지 말아라. 네. 예 후이시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사이먼 도미닉 피처링 검정치마 조효일의 에헤이.
2: 와 나를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고

0: 내가 쉐팅가래.
1: 사이먼 도미닉 피처링 검정치마 조효일의 에헤이 듣고 오셨습니다. 저 오늘 노래 기대는 밤 후이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줄 만한 노래.
2: 네.
1: 또 뭔가요?
2: 세 번째 저의 추천곡은요. 태민의 길티라는 곡입니다.
1: 이거 너무 유죄예요 진짜. 태민 씨는 늘 유죄야.
2: 맞아요.
1: 제목이 유죄. 너무 많아.
2: 근데 사실 이 뮤직비디오나 이 음악의 전체적인 어떤 서사는 그 맨 처음에 컨셉 필름부터 시작해서 뮤직비디오까지 넘어오면서의 그 이야기들이 사실 되게 주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뮤직비디오를 그냥 단적으로 딱 보면 약간 그 영화 마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약간 그거와 비슷한 형태의 오마주가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어떤 공간에서 함께 자라다가 어떤 큰 누군가의 이런 지시?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 뭔가 나의 친구들을 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억압할 수 없는 이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본능들을 막 일깨워가면서 이 죄들을 뭐 이렇게 인정해 나가는 그런 내용의 곡인데
1: 아, 되게 영화적인 곡이구나.
2: 네, 엄청 영화적인 곡이고 사실 그렇죠. 안무가 되게 유명했잖아요.
1: 저는 죄송해요. 이제 태민 씨 노래는 네. 가사가 내용이 어떤 걸 잘 모르고 그저 태민 씨 움직임과 눈빛만 맞아요. 기억이 나서 아, 그런 멋있는 내용인지 지금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2: 아니 아닙니다. 사실 그 춤도 옷 속에 이제 손에 넣어가지고
1: 아, 진짜 너무 유재야.
2: 네, 이렇게 고개를 하는 그 춤이 있어요. 근데 그 춤의 사실 의미는 당연히 멋있는 것도 있겠죠. 예? 아이코닉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옷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이게 누군가의 손을 통해 통제되어가는 나의 모습을 약간 무대 위에서 표현하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났는데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이 세계관의 끝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1: 아, 이거 잘못 따라하면 그냥 목이 가려워서 긁는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굳이 옷을 왜 손을 옷 속에 넣어서 긁지라는 느낌이 드는. 네.
1: 아주 유죄미 가득한 네. 우리 태민의 길티. 역시 사운드도 그렇고 시원합니다. 네. 이 노래는 우리가 돌아오면서 함께 듣기로 할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태민의 길티 들으면서 별밤 4부로 도착했고요. 오늘은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 시원해질 수 있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있어요. 우리 4484님의 에어컨이 고장났기 때문이죠.
1: 네.
0: 아, 또 시원한 4부를 열어봤는데 네. 다음 곡 계속해서 추천해 주세요.
1: 네, 다음 곡은요. 유정석의 질풍가도입니다.
0: 아, 이거 진짜 네. 무조건 이 노래가 나오면 무조건 주먹을 쥐고 네. 하늘을 향해 리듬 펀치를 날리게 되잖아요.
1: 그렇죠. 아. 사실 제가 이 앞에 세 곡을 선곡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뻔하지 않은 그런 선곡을 괜히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시원한 노래 해주세요 하면 뭔가 아, 시원한 그냥 여름 노래를 선곡해야 되나 했다가 너무 약간 좀 꼬아서 선곡을 좀 해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노래만큼은 그냥 노래 자체가 아이스예요.
0: 네,
1: 목소리도 그냥 시원하시고요.
0: 너무 시원하지.
1: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
0: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 나오셔가지고 또 노래를 라이브로 또 하시는 거 봤는데 아, 라이브가 진짜 와
0: 너무 좋았어요.
1: 이게 돼? 저는 그냥 보면서
0: 나도
1: 이게 되네.
0: 이게 되네.
1: 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와, 우리 진짜 저도 막 눈물 나고 그랬었어요. 아, 현장에서.
1: 아, 그렇구나.
0: 아, 진짜 너무 이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네. 마치 한 시대의 그 그대에게나 붉은 노을이 주는
1: 아, 맞아요.
0: 그런 감동을 주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1: 네,
0: 굉장히 오랫동안. 후이 씨 이런 거 요 노래
1: 네.
0: 뭐 노래방 같은 데서 불러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런 적 없어요?
1: 저는 일단 그 이러한 시원한 노래를 아? 참 안 불러봤고요.
0: 아.
1: 네, 잘 못해요.
0: 사운드가 시원한 거랑 또 이렇게 보컬로서 시원한 거 또 굉장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1: 아, 저는 약간 제 보컬 스타일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약간 이렇게 막 시원하게 내지른다기보다 좀 이렇게 유려하게 좀 흐르는 느낌?
0: 요즘 스타일이지.
1: 네, 느낌이 좀 더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래서

0: 부러울 때가 많긴 해요.
1: 아예 그가 완전 열, 그러니까 우리가 성대 연다고 하죠. 쉽게 에, 표현하면 그렇게 에. 하고 부를 수는 있기는 있잖아요.
0: 부르면 부를 수 있는데
1: 한번 언제 한번.
0: 근데 이제 그게 불러본 적이 없으니 어. 일단 어색한 거 1번 어. 그리고 그냥 그걸 부르는 내 모습이 좀 너무
1: 안 되겠다. 우리 뭔가... 별밤 노래방 빨리 열어야겠네. 네.
0: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이승기 선배님
1: 아 그렇잖아요. 이승기 이홍기
0: 아 저는 너무 사실 신기하고
1: 다 여러 제끼는
0: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뵈서 대화를 나눌 때도 네. 워낙 또 노래적으로 고민이 많으시고 네네. 여전히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와 라이브 하시는 거를 뭐 영상으로 뵐 때마다 또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그냥
1: 그렇죠. 이승기는 솔직히 얼굴 때문에 네. 가창이 좀 묻힌 케이스예요. 아 진짜 너무너무 네. 노래 잘하는 친구고
0: 네 맞습니다.
1: 그 조금 더 어린 세대 중에는 강승윤 씨도 좀 아,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완전 요새 잘 볼 수 없는 다 열고 부르는
0: 맞아요.
1: 쏟아내는 식의 그 보컬이 있지요. 후시바의 노래만 와요. 네, 이원철 선배가 네. 항상 그 성대 요즘 느낌으로 부르는 거 싹 다 고쳐놓거든요. 옛날 스타일로.
0: 아, 네.
1: 꼭 한번 맛 좀 보여드리고
0: 알겠습니다.
1: 싶습니다. 아, 우리 한번 시원하게 가보죠. 후의 네 번째 추천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0: 후이시의 네 번째 추천곡으로 유정석의 질풍가도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대흥분해 계실 것 같아요.
1: 네네.
0: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1: 그쵸.
0: 일단 바짝 내 힘에 모든 게이지를 다 높여놓는
1: 네네네.
0: 것 같은.
1: 그 사실 그래도 이런 노래를 잘 부르면 그 학창 시절에 노래방에서 참 인기 많고
0: 완전
1: 뭔가 노래 잘하는 친구로 인정받게 되겠죠.
0: 맞아. 근데 보통 네. 가수가 되는 분들은 이런 쪽이 애창곡이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네. 팝송.

0: 보컬이나
1: 그쵸.
0: 예, 실용음악과죠. 예, 그런 예, 보컬들이 맞아요, 많이
1: 맞아요,
0: 있죠.
1: 맞아요.
0: 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코너 속 코너죠. 후이픽. 그냥 후이가 요즘 꽂힌 네. 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들고 오는 시간.
1: 하, 근데 말이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요번에 선곡을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던 게 대놓고 후이픽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0: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아니 이게 아, 왜냐면 그래서 후이픽만 한 시간에 골랐어요.
0: 아니.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1: 사실 하나를 좋겠... 골랐다가 네? 이게 이제 약간의 그 어떤 방송에 사용할 수 없는 용어들이 용어가... 조금 들어있는 곡이어서 네.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열려 있으니까 또 이게
0: 또 좁혀져 버려요 그냥?
1: 아닙니다.
0: 오케이.
1: 근데 또 제가 꾸준히 노력해서 얻어낸 제자리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이거는 놓칠 수 없고요. 네. 제가 픽한 노래는요. 오늘의 후이픽 레이니의 If This Is The Last Time입니다. Please come close. 사실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냥 제가 요즘에 그냥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면 그러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그러니까 가끔 어느 순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거나 혹은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럼요.
1: 저 또한 뭐 콘서트를 준비할 때도 물론 있었고요. 감기에 막 지칠 때도 제가 전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사실 무교인데 기도를 어딘가에서
0: 하게 돼.
1: 할 데가 없는데도 예, 기도를 하면서 그냥 내 인생을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단독 콘서트일 수 있으니 후회는 남기지 말자. 최소한 내가 컨디션이 100% 아니더라도 그것만 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딘가에
0: 들어주셨네. 어딘가
1: 근데 누군가가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이번에 후이픽을 고르면서 이 노래와 이 메시지를 그냥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골라왔습니다.
0: 아, 참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길게 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길게 버티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1: 네.
0: 이번에 잘 안 되면 뭐 안 하면 그만이지라는 네, 식의 생각이 마치 되게 책임감 없게 들리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20, 30년 넘게씩 그냥 계속 그 말을 똑같이 하면서 네.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세요.
1: 저도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인 게 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해지잖아요. 갑자기. 근데 이게 어떤 나의 루틴 안에서 쳇바퀴였다가 이게 마지막이면 너무 소중한데 하니까 갑자기 이게 막 재밌어지는 거예요.
0: 그래.
1: 다르게 보이고 감사해지고
0: 맞아요.
1: 뭐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가지고
0: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일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우리가 딱 그 엔딩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0: 그걸 생각하면
1: 네.
0: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네. 내가 갑자기 어떤 쪽의 일이든 뭐 라디오든 작사든
1: 네.
0: 또 요 잡다한 일들 같은 게 지금 막 조금 피곤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아유, 근데 내가 지금 얼마나 이게
1: 네.
0: 내 쓸모의 리즈 시절이냐
1: 아. 네,
0: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힘이 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1: 그렇네요. 근데 저도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방금 누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제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인 걸 알고 뭔가를 하는 것 또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0: 맞아요.
1: 생각.
0: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우리 그런 태도. 오늘이 우리 코너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1: 안 되는데.
0: 아, 그건 안 되나?
1: 네.
0: 일단은 아닌 걸로 하고.
1: 네.
0: 자, 오늘은 음악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싶다는 4484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후이의 사적인 픽, 후이픽까지 네. 함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후이 씨의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별밤 홈페이지 노래에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후이 씨 보내드리면서 후이픽이죠. 레이니의 If This Is The Last Time 듣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죠?
1: 다음 주에 꼭 만나야죠.
0: 만나요?
1: This is not The last time.
0: Last time.
1: 감사합니다. Hey mom, I know we're getting old, and the lines on our hands have changed, but you still look at me the same. Hey mom, guess what? You're really tough, and I know you did all you could just to make sure my life was good.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장까지요.
6: 혹시 닥터 캡슐 전?
8: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7월 18일 토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4319님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집 위치가 헷갈리나 봐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예전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하철 잘못 내려서 헤매다가 겨우 도착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많이 경험하는 일이죠. 무의식이라는 게 참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하셔서 다행이고요. 끝곡으로 써니힐의 집으로 가는 길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윤일상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아무리 정교하다고 해도 아직은 유명 셰프가 만든 밀키트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레시피와 맛은 비슷하게 흉내낼지 몰라도 갓 지어낸 온기와 정성까지 담아낼 순 없으니까요. 라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길을 가다가 레코드샵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에 걸음을 멈춰본 경험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여름철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 수칙을 지키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 284명 중 104명이 사망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였는데요.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복통과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하게 익혀 먹고 또 피부 상처가 있는 분은 바닷물 접촉을 삼가는 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상 속 예방 수칙으로 우리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포항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아월 홍다혜 소속사 선배 고영배 맛집 많이 알고 있는 다정한 선배. 2. 비밀리에 소설 작가로 활동 중인 홍다혜. 3. 토크형 가수 고영배가 공연할 때 자꾸 말이 많아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월의 소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8일 토요일 스포왕 고영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요일에 하는 거 좀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꽤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일요일에 차트하고 토요일에 이렇게 초대석 하는 거. 자, 오늘도 아주 멋진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벌써 244번째 244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딱 지금 이 시간이 몽환적인 밤의 감성과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 현재 굉장히 날씨가 흐리고, 만약에 오늘 밤 지금 듣고 계신 밤에 날씨가 이렇다면 정말 이분의 음악과 아주 개인적으로 잘 어울리는 날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 후배이기도 하고요.

0: 3인조 혼성 밴드 아월의 보컬 홍다혜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1: 안녕하세요. 홍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제가 후배라고 표현을 한 게 저희 같은 소속사 꽤 오랜 기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네. 8년인가요?
0: 8년 됐어요?
1: 네, 제가 들어온 지 8년 정도 됐습니다.
0: 제가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8년을 같이 있었네.
1: 네. 와,
0: 사실 오며 가며 저희는 합주실을 같이 쓰니까 그리고 스튜디오도 같은 곳을 사용하고 하니까 이렇게 오며 가며 꽤 이렇게 자주 보는데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봐도 꺼리낌 없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보다 편한 느낌. 뭔가 의외로 스몰톡 잘함. 의외로. 사실 스몰톡 걸면 약간 느낌이 여러분도 이제 아월의 음악 들어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혜 씨가 약간 뭐랄까 자기만의 세계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좀 차가울 것 같다. 이런 인상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 뭔가 의외로 다정한 면이 있고
1: 뭔가 다행이네요.
0: 네. 와. 되게 편하네요, 생각보다.
1: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대화하려고 하고.
0: 네. 아, 고맙네. 애써준 거였어요?
1: 모든 사람에게 정말 많이 애쓰고 있고.
0: 아, 진짜?
1: 네. 그리고 혹시 오빠라고 해도.
0: 아, 당연하죠.
1: 영배 오빠 뵐 때마다 웃으면서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엄청 편안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덜 긴장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그런 거예요?
1: 네.
0: 근데 사실 저도 스몰톡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 못해요. 근데 오랜 기간 회사에 함께한 후배인데 내가 말 한마디 걸어야지 하고 나도 거는 거란 말이야.
1: 진짜요? 네. 아, 서로 노력하는 거였네요.
0: 네, 나도 노력하는 거였어. 아, 우리 그러면 한번 합의를 해야겠네. 야, 그냥 편하게 있을래? 왜 이러면서.
1: 아, 가만히.
0: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생각보다 되게 뭐랄까 음악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포스와 물론 같은 결도 있지만 생각보다 다른 느낌도 저는 많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친절하고 다정하고 그런.
1: 근데 노래가 많이 불친절했나요?
0: 아, 또 그렇게 말하자면 뭐랄까 뭐 이렇게 호텔 서비스는 아니지 노래가.
1: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0: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혜 씨가 보기에 뭐 저는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1: 일단 맛집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마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사 가기 전 회사 사옥이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처음 봤던 선배님이 영배 형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때 영배 오빠를 처음 보고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셨을 텐데 인사하니까 되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노력이셨을지 모르겠지만.
0: 아, 그건 연예인병. 저 가끔 밖에서 그 같이 방송했던 작가님들을 뵙잖아요.
1: 네.
0: 내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작가님이 영배 씨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진짜 스타처럼 인사한다고. 진짜 꼴보기 싫다고 얘기 많이 들어요.
1: 너무하네.
0: 그랬구나. 그 첫인상이 있었구나.
1: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정말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웃어주셨고 나에게. 정말 따뜻하신 분이다.
0: 아니, 누가 그렇게 안 웃어주는 거야 도대체.
1: 아, 그 회사의 선배들 중에 계시잖아요. 잘 웃어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0: 상상 속에 여러분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그런 느낌.
1: 네.
0: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회사 안에서의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요즘에는 조금 진짜 그냥 각자들 다니는 것 같아. 그죠? 사실 처음에 다혜 씨가 들어올 때만 해도 조금 으쌰으쌰 있었달까? 그래도 조금 뭐 아예 그래도 후배인데 야 그래도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그냥 만나면 반갑고
1: 그 맞는 것 같아요.
0: 그죠. 좀 더 그 개인적이 됐어 옛날보다.
1: 네, 예전에는 요즘 뭐 잘 돼? 뭐 준비해?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고 되게 많이 챙겨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막내였단 말이에요. 서울 친구들이랑 같이. 그래서 엄청 챙겨 주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0: 뒤에 들어온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저랑 저희랑 뭐한두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후배고 이런 느낌이 별로
1: 그게
0: 없기도
1: 아니지.
0: 해요.
1: 다 각자 그냥 자기 앞발을 열심히 하면서 만나면 그냥 반가운 정도.
0: 다들 잘하고 있으니까요.
1: 이게 좀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거라 그게 뭐 그래서 아쉬워요 뭐 이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에는 다시 이렇게 만나면 네 안녕 사실 이러고 좀 끝이긴 해요 사실
0: 좋아, 오늘 스케줄 있으신가 봐요. 하시면서.
1: 맞아 다 어디가 이 정도 그래도 한번 맛있는 거 한번 먹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꼭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너무
1: 네
0: 좋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아월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아월 하면 지금 아마 이제 팬분들도 듣고 계실 거고 이제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아월 뭐더라 누구더라 이렇게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밴드인지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0: 아월은 보컬과 베이스, 그리고 기타와 건반을 치는 프로듀서,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밴드이고요. 아월이라는 팀명에 어떤 뜻이 있냐, 의미가 있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 왜?
0: 그냥 치킨 먹다가 좀 동글동글한 글씨로 하고 싶어서 정한 이름이에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1: 약간 그 써졌을 때그 느낌을 보셨군요.
0: 네,
1: 디자인적으로.
0: 맞습니다.
1: 글자가 좀 동그란 거.
0: 네,
1: 그렇네.
0: 한글로도
1: 동그랗네.
0: 이응이고 오, 유, 알알 이렇게.
1: 그렇게 된 팀인데 지금 그 멤버 두 분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다혜 씨가 옛날에 다혜 씨 아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아월의 매력은 바로 나다라고 고영배가 할 법한 이야기를 다혜 씨가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0: 약간 해명을 해보자면 이때가 한창 좀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월의 매력은 너다. 네 목소리가 최고다. 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멤버들도 그렇고 아 너가 최고다. 너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훈련 아닌 훈련을 하고 있을 때여서 제가 제 자신감이 잘 쪼그라드는 재질인가 봐요. 그래서 그때 그런 세뇌를 하고 있었을 때다 보니까 아월의 매력이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접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1: 근데 멤버들이 그거를 다혜 씨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랬으면 전혀 당연히 그게 맞는 거지. 그거를 뭐 해명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멤버들의 생각이 전 궁금했던 건데요. 그래? 너라고? 뭔 소리야? 난 이랬을까 봐. 근데
0: 아니에요.
1: 멤버들이 그러길 원했구나.
0: 네.
1: 자꾸 자신감 더 가졌으면 좋겠어서.
0: 맞아요.
1: 효과가 좀 있던가요?
0: 네,
1: 근데 지금
0: 효과가.
1: 이걸 막 해명하는 느낌은 다시 쪼그라든 느낌인데.
0: 지금도 아월의 매력은 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약간 너무 좀 심하게 패기 넘치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해서.
1: 나다 이렇게
0: 네, 접니다. 이게
1: 접니다
0: 좀.
1: 이렇게 근데 멤버들의 마음이 또 멋지네요.
0: 너무
1: 우리의 매력은 너야. 네 목소리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
0: 고맙죠.
1: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멤버분들 회원 씨, 진규 씨두 분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1: 이게 흔한 일이 아닌데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음악을 했어요?
0: 아니요, 그때는 전혀 안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 알고 지내면서 전혀 안 친했고 접점도 없었고 그냥 아 쟤는 베이스 치는 애고 쟤는 뭐 기타 치는 애고 쟤는 노래하는 애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1: 고등학교가 혹시 그러면 실용음악 전공하는 학교였어요?
0: 네 그때 전공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모인 직업학교라고 하죠. 그런 데서 만났습니다.
1: 대박이네. 근데 서로의 그냥 존재만 알고 있었던
0: 네.
1: 고등학교 때. 근데 음악을 하려고 모이려고 보니까 우리가 동창이었던 거야.
0: 회원이가 프로듀싱하는 회원이가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베이스 칠 사람 누구 구하고 노래 불러줄 사람 그리고 곡을 써서 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곡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두 곡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 지금 있는 회사에 오디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원을

0: 해볼까? 만든 지한 달도 안 됐었거든요.
1: 어머,
0: 작업을 한 지. 그래서 그거를 곡만 넣는 거여서 1차 서류에는 지원을 했는데, 2차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오디션을. 근데 그게 실연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주를 한두 번 해보고 갔죠. 근데 그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밴드가 되게 됐습니다.
1: 야, 이게 다 만들고 활동하다가 들어온 케이스가 아니었군요. 어떻게 보면 오디션 직전에 결성돼서 이
0: 네.
1: 오디션을 위해 만들어진 느낌이 돼버렸네.
0: 네, 마치 그런 것처럼.
1: 그럼 그때는 언제 때였어요? 고등학교 이미 졸업했고.
0: 네, 그때 제가 곡을, 이제 완곡을 한곡쓸수 있을 때였어서 2018년이었을 거예요. 23살 이때쯤이었습니다.
1: 그러면 뭐랄까 그 기준을 나누는 게좀뭐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회사랑 계약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현업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프로잖아요.
0: 네.
1: 그러면 프로 데뷔 전에 시행착오가 우리가 밴드 씬으로 따지면 다른 팀들보단 되게 적은 편이었겠네요.
0: 네, 그쵸. 그거를 저희도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처음에. 공연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곡 작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공연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막 연주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워낙 처음이다 보니까
1: 진짜
0: 다들.
1: 빨리 해버린 거네, 그거를.
0: 네. 그때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고, 저희는 프로에 정말 내던져진 상황에서 너네는 프로가 돼야만 해. 이미 프로니까 이렇게
1: 그렇지.
0: 해야만 해.
1: 그렇지.
0: 이렇게 좀 요구를
1: 초반에.
0: 받는 상황이었어요.
1: 어땠어요? 그때 사실 뭐 무대에 서는 거, 곡 쓰는 거, 다 이게 밴드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인디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자발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공연을 시작하면 데뷔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거라서 그러면서 시행착오가 되게 많은 건데 많았어요? 곡쓸 때도 공연할 때도 막안 맞거나 뭐 생각과 달랐다거나.
0: 처음에는 사실 회원이가 주도권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걔가 이 팀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어때? 라고 제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진규랑 저는 정말 온갖결에 밴드를 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방향을 잘 모르겠으니, 방향을 좀 생각해 본 사람한테 따라가자.
1: 그치.
0: 이렇게 해서 막 부딪히는 일은 초반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잘한 명이 끌어주니까
0: 네, 오히려
1: 괜찮았구나.
0: 괜찮았어요.
1: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해서 프로에 내던져진 느낌을 받았던 때가 지나서 언제쯤 좀 안정화가 됐다 느꼈어요?
0: 비교적 최근인데, 저희가 펜타포트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거 되게 재밌다. 무대에서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를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1: 그랬구나. 초반에
0: 그전까지는
1: 부담이 많았나
0: 상당히,
1: 보다.
0: 네,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전에 멤버들이 활동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서 공백기가
1: 맞아요.
0: 상당히 길어졌어가지고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이거다.
0: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상당히 오래 걸렸죠.
1: 저는 그렇게 빠르게 데뷔했는지를 사실 몰랐어요. 활동을 하다가 데뷔를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랬었구나.
0: 네.
1: 대단. 전 처음부터 너무 잘한다고 봤었어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월이 드디어 첫 번째 정규 앨범 오늘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밤인데 오늘 낮에 나왔거든요. 어떤 앨범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0: 엔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앨범인데요. 12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곡들이 어떠한 대답이 되기를 바라고 지은 이름이고, 이전에 냈던 I와 Can't라는 EP에 이어지는
1: 네.
0: 정규입니다. I Can't Answer라는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3부작으로.
1: EP 제목이 아이랑 또
0: Can't.
1: 켄트가 나왔었고
0: 네.
1: 요거까지
0: 네.
1: 문장으로
0: 네,
1: 연결되는군요.
0: 맞습니다.
1: 이거를 그러면 첫 EP를 작업할 때부터 여기까지 계획을 하신 거네요.
0: 네. 문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고, 이것도 마지막 정규의 제목은 꽤 많이 바뀌었었어요.
1: 아.
0: 문장을 만들겠다라고는 정하고 시작한.
1: 이게 영어는 뒤에 또 붙일 수 있잖아요. I can't answer tonight.
0: 네.
1: Every day 이거 다 붙일 수 있거든. 이거 무한정으로.
0: 그렇죠. 근데 보시면 네. 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아, 하고 점까지 찍어.
1: 안 하려고.
0: 네. 이거, 마침표.
1: 이건 여기까지.
0: 네.
1: 그 앞에다가 다음 앨범 X 하나 치고 하면은
0: 아, 점 취소.
1: 바로 그 앨범 타이틀곡이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근데 이게 우리 제작진의 오타가 아니라면 그 스페이스바가 없어요.
0: 네.
1: 다 붙여 써놨어.
0: 네. 오타가 아닙니다.
1: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왜 이렇게 다 붙여 있고 어떤 노래인지 좀 알려주세요.
0: 이게 가사에서 나온 제목인데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나는 내가 바라던 새것처럼 될 수 없는 그런 제목을 의도했습니다.
1: 새것이 될 수 없다.
0: 네. 나는 이제 틀렸어.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좀 비극적인 결말을 상상하는 그런 밤, 새벽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1: 봐봐. 그러니까 막 스몰토크 잘 됐대. 내가 의외였던 거야. 봐봐. 이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2026년 07월 18일 22시 10분 경남 거창 북부, 거창 남부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아월에 난 그저 까칠하게 만들어진 곰팡이야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저도 미리 듣지는 못했어서 처음 들었는데 생각보다 설명하신 거에 비해서 노래 되게 밝고 너무 좋은데요?
1: 그렇죠. 앞에는 꽤 밝은 곡이에요.
0: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밝은데?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보시면 가사가. 어쨌거나 이 노래 여러분들도 다시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0: 보듬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앨범인데 앨범 크레딧에 다혜 씨가 거의 혼자 작사 작업은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다 쓰고 있어요.
0: 가사는 이제 멤버들이 노 터치.
1: 네, 완전 전혀 하지 않아요.
0: 완전히 믿고 있구나.
1: 네.
0: 근데 그거를 이렇게 노터치의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 어때?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차피 노터치니까 가사는 내게 맡겨. 어느 쪽이에요?
1: 저는 안 보여주고
0: 진짜?
1: 네, 설명도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멜로디랑 코드랑 다 작업해서 송풍까지 다 만들어서 주는 편이어서 그냥 뭐 이런 걸 상상했고 이런 곡이다 라고 하면 멤버들은 또 제각기 해석하고 만들어준 편입니다.
0: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데 다혜야 나는 이거 가사 이거 너무 무서워. 막 나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건 전혀 없고?
1: 네, 전혀 없어요.
0: 반대로 다혜 씨는 멤버들에게 요구사항, 요청사항 이렇게 많은 편이에요?
1: 네.
0: 오케이, 대충 알겠어. 어떤 거? 주로 어떤 거요?
1: 아무래도 제가 처음 곡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과 제가 바라던 방향이랑 좀 다르게 나왔으면 여기 연주는 좀 더 말랑하게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확실하게 좀 튀었으면 좋겠어. 좀 더 나대도 돼. 이런 걸 좀 요구하는 편이에요.
0: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멜로디 좋다 그냥 이렇게 듣고 말았는데 제가 챌린지 참여한다고 한번 직접 불러보니까 멜로디 길이 되게 뜻밖의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1: 정말요?
0: 내가 안 갈 길로만 가.
1: 네. 저는 그 곡이 되게 좀 쉽고 그냥 좀 단순하게 만들자라고 한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좀 놀랐어요.
0: 저 말고 그렇게 말한 사람 없었나요?
1: 네, 그냥 좀 높다. 라고 하신 분들은 많았는데
0: 저는 약간 의외로 자꾸 멜로디 이리 갈 것 같은데 저리 가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되게 유니크한 멜로디 라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저희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와서 이야기 계속 갈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스포한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스포한 고영배 30도입니다. 지금 밖이 폭염이에요. 다혜 씨. 시원한 어땠을까요? 시원한.
2: 아, 죄송합니다.
3: 아니 동작. 열대야입니다. 열대야. 저 에어컨 켜고 자는데 지금. 농담이고 밴드 아월의 보컬 홍다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기사 토크 시간인데 다혜 씨가 팬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기사가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TMI를 직접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네. 이거는 진짜 직접 알려줄 만한 거네요. 첫 번째 TMI입니다. 천재 가수가 정체를 숨김. 아월 홍다의 아무도 모르게 소설 집필 중! 진짜? 소설 쓰고 있어요?
2: 네.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쓰고 있어요. 저 혼자만.
3: 어디서요?
2: 그 독서 플랫폼.
3: 거기 올라가고 있어요?
2: 네, 올리고 있어요.
3: 이름을 홍다혜로 해서 올려요?
2: 아니요. 홍다혜로 안 하고 필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 주제에.
3: 근데 그게 홍다혜인 걸 밝히지 않았어?
2: 네.
3: 팬들이 봐도 몰라요? 거기 프로필에서 봐도?
2: 네. 몰라요. 사실 주변에...
3: 그럼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 열받기만 하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2: 주변에 남한테도 말을 안 해가지고.
3: 진짜?
2: 네.

0: 아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그 필명이 뭔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1: 네.
0: 어 진짜?
1: 네. 아 그냥, 너무 부끄러워요.
0: 그냥 계속 이렇게 그 무슨 길티 플레저처럼 혼자 계속 간직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1: 네, 완전 길티 플레저.
0: 근데 나중에 그러면 이거를 단행본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러고 싶기는 출판을
0: 한데. 출판을 한다 만약에 그때도? 아,
1: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0: 근데 지금 이 계속 올리고 있는 과정은 비밀로 하고 싶어요?
1: 네. 너무 부끄러워요.
0: 이거 이제 사람들이 찾아낸다. 이거 방송 듣고 이거 이제 팬분들이 무조건 찾아낸다. 이거네. 아, 안 그래도 딱 다에 갔더라니 이러면 찾아낸다 이제. 오, 소설.
1: 네.
0: 오, 소설이네 또. 무슨 에세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1: 제가 에세이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소설로 결정을 하고. 근데 좀 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요.
0: 그러니까 뭐 소설이라고 얘기했으니 허구도 있겠지만
1: 네.
0: 거기에 다혜 씨의 진짜 이야기도 섞여 있군요.
1: 네, 맞아요.
0: 오, 그래? 네. 이거 아, 막 자세히 물어보면 다 힌트가 되겠네. 뭐 얼마나 연재했냐, 뭐 양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안 알려줄 거예요? 꽤 돼요?
1: 아니요, 얼마 안 돼요.
0: 얼마 안 돼?
1: 네. 아직 한창 쓰고 있어서 얼마나 이어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0: 오호. 그거를 읽으신 분들의 반응도 그러면 그냥 가수가 쓴 글인지 모르고 하는 반응이겠네?
1: 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0: 오. 저 책으로 나와서 그때 이게 사실 저였습니다 하면 너무 재밌겠다.
1: 그렇게 되면 또 자랑해야겠어요.
0: 애초에 가사뿐만 아니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1: 네, 좋아합니다.
0: 근데 왜 에세이는 왜 안 읽어? 나 에세이 됐는데.
1: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긴 한데 사실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듣는 걸 약간 부담스러워 할 때가 좀 있어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1: 그래서 조금
0: 애초에 뭐 그거 내가 뭐 예를 들어 난 락음악은 안 들어 뭐 이런 거지 뭐.
1: 네.
0: 좋아요. 진짜 궁금하다. 두 번째 TMI입니다. 인간 백조 그 자체. 근데 이거를 다혜 씨가
1: 아니에요. 제가
0: 이렇게 말한 거 아니죠? 이렇게 말한 거 아니지. 나 지금 인간 백조 그 자체로 작가님 자 적으세요. 인간 백조 그 자체 이렇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지금 오버한 거지. 오케이. 인간 백조 그 자체 홍다의 1년차 발레리나 포스 뿜뿜. 발레도 하고 있구나.
1: 네, 발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0: 다혜 바쁘네. 아니 다혜 씨 소설 쓰랴 가사 쓰랴 정규 만들랴 발레하랴 좀 은근 갓생롯이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무척 갓생을 살게 됐어요.
0: 원래 좀 뭐랄까 그 막 루틴 일찍 일어나서 가만히 안 있고 막 집안일도 하고 학원도 가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1: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부쩍 좀 활동적이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집에서만 바빴거든요. 근데 최근에서야 막 학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0: 집에서만 바쁘다는 거는 집에서 가만히 못 있는 스타일?
1: 네.
0: 삽작삽작 막 네. 계속 네. 청소하고 뭐, 막.
1: 맞아요. 자리 바꾸고 청소하고 이거 꺼내보고 다시 넣어놓고.
0: 진짜?
1: 네.
0: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미니멀리스트일 것 같아. 막 집에 아무것도 없고 방 한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떠오른다. 가사가 약간 이런. 아니구나. 따져보자면 미니멀리스트예요, 맥시멀리스트예요?
1: 맥시멀리스트입니다.
0: 진짜?
1: 네.
0: 그래? 막 물건 막 못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1: 버리긴 잘 버리는데 사기도 잘 사요.
0: 진짜네. 진짜 맥시멀. 버리고 사고 버리고 사고.
1: 네.
0: 발레는 1년 전부터.
1: 네.
0: 어떻게 배우게 됐어요?
1: 왜 그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 함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찾기. 또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자.
0: 그런
1: 해서.
0: 생각을 되게 어릴 때 했네.
1: 그래서 뭐 필라테스도 배워보고 그랬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발레가 좀 유행이었잖아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0: 그 발레 잘 맞아서 배워보신 분들 중에 푹 빠져가지고 막 그 대회도 계속 나가고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일반인 네. 그 취미 콩쿨 이런 것도 있어요.
0: 거의 학원이 하나의 어떤 크루처럼 돼가지고 계속 막 콩쿨 가고 막 한다면서요.
1: 네, 맞아요. 저도

0: 또 해보고 싶어요.
1: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막 그 본업 휴가 막 조절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발레가?
0: 재밌어요.
1: 어떤 재미야 발레 재미는?
0: 사실 지금은 배운 지 1년밖에 안 돼서 초중급반, 그러니까 초급반과 중급반의 사이여서 좀 동작을 춤처럼 해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루틴으로 이렇게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우아하게 춤추는 것처럼 움직여라, 키 커져라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움직였을 때 나는 땀이 이렇게 동작을 하나를 딱 끝내고 나면 땀이 쫙 나요. 그곳에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냈다 하는.
1: 이게 그 선생님의 조언대로 우아하게 쫙 펴고 움직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네. 땀이 쫙 나는구나.
0: 네. 이게 막 엄청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닌데도 그 우아하게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거울에 보이기도 하고요. 기분이 좋아요.
1: 발레. 그러면 발레 학원도 없고 스케줄도 없고 하는 날 집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렇게 청소해요?
0: 네. 하루 종일.
1: 아무것도 없는 날 하루 루틴. 대충 몇 시에 일어나요?
0: 아, 집에만 있겠다 결심하면 일찍 일어나요. 한 9시, 10시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불에 그 돌돌이를 돌립니다. 저 고양이랑 고양이랑 살아서 돌돌이를 돌리고 그리고 점심을 뭘 먹을지 고민을 한 11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밥도 12시, 6시 이렇게 정해놓고 먹거든요.
1: 그래?
0: 네. 그래서 점심을 차려 먹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책상 정리를 시작합니다.
1: 완전 소설가의 느낌이 나는데?
0: 뭘 하나 하려면 정리부터 해야 하는 타입이라 정리를 하고 이제 좀 마음에 들었다 이러면 그때서 뭐 책을 읽거나 뭘 쓰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영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영영
1: 계속 정리하는구나.
0: 네.
1: 막 구조까지 바꾸는구나.
0: 네,
1: 뭐가 썩썩이 안 차면.
0: 네.
1: 뭔지 알겠다. 약간 있네. 그 정리벽이 좀 있네.
0: 네, 완전 있어요.
1: 좋습니다. 이쯤에서 다이씨 추천곡을 하나 듣고 올게요. 리제이의 스탠드업 노래를 골라주셨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0: 저희 정규 앨범에 잠수라는 곡에 피처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1: 좋습니다. 리제이의 스탠드업 듣고 올게요.

0: 리제이의 스탠드업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는요. 진지 드셨어요? 이게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두 개를 하는 MG 코너입니다. 먼저 진지 드신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좀 이거 꽂혔다. 이거 진짜 맛있었다.
1: 최근에 요거트에 꽂혀 있습니다.
0: 요거트?
1: 네.
0: 그렇게 맛있나요?
1: 네, 맛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싸왔는데.
0: 요거트 도시락?
1: 네, 크레페 만들었어요.
0: 아, 요거트 크레페?
1: 네.
0: 그 크레페라 하면 이렇게 빵처럼 이렇게 테두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요거트를 집어넣었어요?
1: 네, 맞아요. 거기 복숭아, 과일 크레페를 만든 거죠.
0: 근데 그러면 요거트가 액체잖아.
1: 아, 그릭 요거트입니다.
0: 아, 뻑뻑한 거?
1: 네.
0: 아, 그릭 요거트 너무 아무 맛도 안 나고 너무 그 막 뻑뻑해서 소화 안 되지 않아요?
1: 소화가 안 되는지는 잘 저는 못 느꼈는데.
0: 네.
1: 저는 근데 좋아해요. 안 좋아하시나 봐요.
0: 나 하도 건강에 좋대서 몇 번 도전해봤는데 버터를 그냥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1: 아~
0: 맛이 안 나는 버터를 먹는 것 같은 느낌?
1: 그럴 수 있죠. 향도 없고.
0: 네. 근데 맛있어요?
1: 네, 저는 좋아해요.
0: 과일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요?
1: 네.
0: 또 좋아하는 음식?
1: 그리고 전 좀 차가운 음식을 좋아해서 요즘에 냉우동 잘 먹습니다.
0: 냉우동?
1: 네.
0: 진짜... 나랑 잘 안 맞아. 나 냉우동 싫어.
1: 식사 같이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해요?
0: 아니, 저는 그 우동은 팍 끓이는 게 좋더라고요.
1: 아~
0: 면이 너무 딱딱해요, 냉우동. 그러니까 냉으로 먹을 거면 면이 얇은 게 좋아요, 저는.
1: 저는 그 쫄깃한 냉우동의 식감이 좋아요.
0: 그 너무 그냥 밀가루 그냥 굵게 씹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저는 냉우동은. 그래서 냉모밀이나 냉면 이런 거 저도 좋아하는데 냉우동 좀 그렇게 안 먹게 되더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일본식 그 자루우동 막 그런 집 가면 이렇게 소스 이렇게 찍어 먹는 그거 막 되게 유명하대. 근데 그러면 면이 너무 굵어 나는. 근데 그 맛을 오히려 좋아하는구나.
1: 네, 좋아요.
0: 오케이. 지금 공통점을 못 찾았고요. 근데 아월 멤버들은 공연 이렇게 끝나고 뒤풀이를 거의 안 한다면서요?
1: 네, 거의 안 합니다.
0: 술 안 마셔서?
1: 네.
0: 셋 다 술을 아예 안 마셔요?
1: 술을 마시긴 하는데 잘 못하는 멤버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걸 월등히 좋아합니다.
0: 아, 같이 마시는 것보다?
1: 네.
0: 아, 그게 멤버들이건 누구건 밖에서 어쨌건 다른 사람들하고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보다 집에서 혼술을 좋아하는군요.
1: 네. 밖에서 마시는 것도 좋아하긴 한데 굳이 꼽자면 월등히 좋아하긴 해요.
0: 왜? 저는 그 이유 하나 있어요. 저도 집에서 그 아내랑 이렇게 마시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 이유. 술집은 너무 시끄러워.
1: 아.
0: 음악이 너무 커요.
1: 그쵸, 시끄럽죠. 네.
0: 뭐 언성을 높이게 돼.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0: 저도 그것 때문에 다이 씨는요?
1: 저도 근데 너무 공감해요. 시끄러운 거가 좀 싫기도 하고 저는 안주 좀 큰 것 같아요.
0: 왜?
1: 집에서 먹으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좀 단 안주 좋아하고 좀 짠 걸 먹어도 감자칩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사실 식당에 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0: 감자칩하고 단 건 어떤 거요?
1: 초콜릿 씹어 먹는 거 좋아하고.
0: 아, 다 식당 메뉴가 아니네.
1: 네. 그래서 식당에
0: 간단히
1: 가면...
0: 이렇게 안주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 좋아요.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아월로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또 알리고 싶은 음악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다혜 씨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정받는 것과 알려지는 것 어느 것을 더 목표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두 개 다 아닐까?
1: 네,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뭐가 먼저가 됐든 다 둘 다 원하고 있고 어느 쪽에 막 무게가 있고 이거는 조금 건방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0: 그럼 이번 앨범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듣고 싶어요? 댓글이 이렇게 달렸으면 참 진짜 기분 좋겠다. 예를 들자면.
1: 와 이거 진짜 내 얘기다. 누가 내 말투 여기다 그대로 써놨냐. 왜냐면 그 곡들이 인물 기록이라는 부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10명이서 얘기하는 것 같은
0: 인물 기록.
1: 네. 그렇게 가사를 쓰기도 해서 그렇게 느껴주시면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0: 그 열 사람의 기록이 각자 다른 10명인 거예요?
1: 네. 각자 다른 10명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10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이 각 곡에 담겨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건 진짜 내 말투인데?
1: 네.
0: 너무 내 얘긴데? 라는 반응이 듣고 싶군요.
1: 네.
0: 여러분도 꼭 앨범 전곡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번 앨범에 수록된 노래 오아시스 이 노래 어떤 곡인지 좀 알려주세요.
1: 오아시스는 선공개된 곡이었는데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다가 언젠가는 정말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곡이에요. 너무 우울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스포왕 공연배 아월의 홍다혜 씨와 함께 했습니다. 보내드리기 전에 스포왕 시그니처 질문.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이거 진짜 뭐 아월 스포를 해줘도 좋고 뭐 먼 미래를 얘기해줘도 상관없습니다.
2: 먼 미래는 잘 모르겠고 올해 아주 열심히 활동한다는 미래를 한번 드려봅니다.
1: 올해 뭔가 다를 것이다.
2: 네, 다르려고.
1: 작년에 내가 아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뭔가 좀 계획도 많이 하고 의지를 다지고 있군요, 멤버들과 함께.
2: 네, 맞아요.
1: 활동 많이 하는 다혜 씨와 아월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 함께 보니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2: 네,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1: 뭘 걱정해?
2: 너무 잘해주셔서.
1: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2: 감사합니다.
1: 너무 말을 잘해요.
2: 진짜요?
1: 재밌어, 재밌어. 말이 되게 그 귀가 가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흥미로워, 이야기가.
2: 감사합니다.
1: 너무 재밌었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도 직접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2: 오늘 신곡이 나왔고 정규를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공연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번 달에 있을 공연, 다음 달에 공연,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에 공연까지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매달 공연이 있군요.
2: 네.
1: 좋습니다. 아월의 새 정규 앨범 그리고 매달 있을 공연들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쯤에서 다혜 씨 보내드리면서 유토피아 아월의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경기 도미는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2: 아우, 콘서트가 이렇게 또 끝났네. 아, 근데 또 다음 달에 또 콘서트가 있지? 그 정렬이랑. 아유, 또 금방이네 또. 아, 이거 스포를 해주라고 콘서트. 다 했어 이미 스포를. 계속 무대에 같이 있고, 이게 둘이 같이 하는 콘서트지만 한 팀 끝나고 한 팀하고 요게 아니고 아예 같은 팀으로 하는 그런 콘서트라는 거. 아무튼 요 콘서트도 잘해야 될 텐데.

영희야, 영희 잘 왔다. 덥지? 너 근데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뭐? 요즘 부장님 때문에 짜증이 나? 왜? 아, 30분만 회의한다고 2시간을 한다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의 시간이 길어져? 이리 와봐. 아, 너는 이거 있지? 초코과자. 초코과자. 그 정 있잖아, 정. 그거 한 상자짜리 이거 줄게. 그 회의 시간에 좀 같이 나눠. 그거를 부벅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드세요 이래. 아니 이거를 방법이 없지 뭐 이거야. 부장님한테 그래도 아니면 그 약간 그 방송국 제스처 PD님 제스처 있잖아. 길어 길어 이거. 목 치는 거 이거. 끊어 끊어. 그 출연자들은 이거에 미치거든 우리는. 이거 하면 뭐가 잘못됐나? 혹시 그거 예민하신 분일 수 있으니까 버텨야지 뭐. 야, 30분 한다고 2시간은 좀 센데. 아무튼 푹 쉬고 월요일에 출근 잘해. 그래, 다음에 또 봐. 어이 조랭이, 조랭아, 너 뭐했어? 아, 저녁에 친구랑 밥 먹었어. 아, 뭐? 친구랑 부대찌개 먹었는데 친구가 맛있는 햄만 쏙쏙 골라 먹어서 햄만 쏙쏙 골라 먹어서 짜증이 났다고. 아, 그것도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저으면서 냄비, 공용 냄비에 젓가락 슉 넣어가지고 햄 쏙쏙쏙, 와, 막 그 김치 밑에, 두부 밑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 싹 빼가지고 그것도 맛없는 햄은 다 제껴놓고 그 맛있는 거 햄만 싹싹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먹었어? 아하, 조랭이 시원한 음료수, 시원한 음료수 줄게. 속 풀어. 야, 이거 열받겠네 이거. 이거는 아, 근데 이 친구가 조랭이를 많이 믿나 보다. 요즘 어디 가면 이거 진짜 이제 잘 안 그러는데 사람들. 일단 부대찌개 정도 되면 무조건 덜어먹는 느낌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거기다 젓가락 훅 집어넣는 것만 해도 좀 세다. 근데 넣고 저어가지고 햄을 골라 먹어. 이거는 조랭이를 진짜 너무 친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러지 않고선 너무 실례다 이거. 다시는 걔랑 최화하는 거 먹지 마. 무조건 단품 하나씩 시키는 대로 가. 얘 이거 햄버거집 가면은 감튀 다 쏟아놓고 자기가 다 먹으래다 이거. 무조건 나눠진 걸로 한 그릇씩 나오는 거. 알겠지? 그래, 조심히 가. 어이, 정은아, 너 표정이 왜 그래? 엄마가 맨날 톡으로 건강 정보랑 가짜 음모론 영상. 음모론 영상 이렇게 보내신다고? 아, 이제 답장하기가 힘들어. 아, 그래도 그동안 계속 했구나. 아, 착하다. 너 빵 줄게. 빵 먹어. 아유, 그래. 그래도 너가 그동안 계속 답장했으면 몇 번 답장 안 드리면 아 싫은가 보다 하시지 않을까? 일단 몇 번 답장하지 말아봐. 그나저나 오늘은 어떤 거 왔어? 아,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침 습관. 아, 그거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입안에 세균 많아서 물 바로 삼키면 안 되고 뱉어야 되고 올리브 오일 하나 먹어야 되고 그거 막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에스파의 Live My Life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오신 분들 먼저 30분만 회의하자고 해놓고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부장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근데 진짜 난치 영역이에요. 투머치 토크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멈출 수가 없는가 봐요. 특히 또 뭐랄까 직책이 높을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은 진심으로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이걸 빨리 다 전달해야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은 게 이렇게 좀 복합된 결과인 것 같아. 계급이 높고 직급이 높으신데 투머치 토크다? 이거 답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아하. 근데 제작진이 또 제작진 두 분 다 다른 날이긴 하지만 이번에 그 퍼펙트 데이 제 콘서트에 오셨었거든요. 쓱 보시고 이런 말씀을 넣어놨네. 스포왕은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할 말만 딱 하고 끝내는 편인가요? 근데 제가 말이 중얼중얼 늘어지는 걸 본 거야. 아니, 저도 예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마지막 곡 하기 전에 계속 말해. 말이 끝나지가 않아. 아쉬우니까. 근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 무한정 길어지는 거 매력 없고 지친다 해서 좀 아쉬움을 감추고 딱 부러지게 딱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마지막 날은 엄청 길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말이 길어지는 이유가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마음이 있는데 성에 안 차는 거야. 내 표현이 그게 다 안 된 거야. 근데 그 표현을 할 뾰족한 딱 그 문장이나 단어가 없어. 그래서 그걸 양으로 자꾸 때우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 말을 했어. 아 근데 아 내 마음이 다 안전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급하게 한마디 더 붙여. 근데도 아 뭔가 좀 떨떠름해. 반응도 이 정도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말을 정확히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말해. 이런 이유가 좀 큰 것 같아요.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가요. 두 번째 분은 친구가 부대찌개에 있는 맛있는 햄만 쏙쏙 골라 먹어가지고 짜증이 났다고 하신 분. 짜증나지 이거. 그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부대찌개집에 다 숟가락을 넣던 시절이 있었어. 친구들하고 그런 백반집 같은 데를 가면 뭐 밥 메뉴 볶음밥 같은 거 하나랑 김치찌개 하나 그럼 뚝배기 하나에 나와서 그거 그냥 같은 숟가락으로 둘이 같이 퍼서 막 먹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진짜 못 참지 이제. 물론 뭐 서로 그런 거에 상관없어 하는 친구 사이나 뭐 가족들이나 그런 경우는 그냥 여전히 쉬어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되지. 근데 그것도 젓가락을 넣고 휘 저어가지고 햄만 쏙쏙 세네요 좀. 스포왕이 생각하는 식사할 때 이런 사람 꼴보기 싫다? 아 일단 좀 거울치료긴 한데 여기 와놓고 계속 다른 데를 아쉬워하는 사람. 여기를 와놓고 아 근데 저기 진짜 맛있는데 아 그거 먹었으면 진짜 최고인데 하는 사람 좀 별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이거 뭐 클래식은 쩝쩝이. 쩝쩝이가 클래식이지. 쩝쩝거리는 거는 진짜 주변 사람 좀 힘들죠.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어머니가 매일 톡 메시지로 건강 정보랑 가짜 음모론 영상 보내서 힘들다고 하신 분. 에이, 많이 보내시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무플로 일관했더니 안 보내세요. 이제 한동안 좀 보내시다가 좀 좋은 말씀이나 뭐 정보. 저희 어머니도 건강 정보 이런 거 많이 보내셨어요. 올리브유 먹어라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뵐 때마다 엄마 그거 맨날 바뀌어요. 언제는 우유가 몸에 좋다 그랬다가 언제는 몸에 안 좋다 그랬다 막 그래. 그래서 그런 거 나 봐도 그렇게 안 해. 맨날 그랬더니 이제 안 보내세요. 뵐 때마다 말씀드리세요. 저 그거 보내주셔도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스팡 편의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니까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서 MG 꽁무니라도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만든 그 코너 요즘 그거! 이거 뭐지? 아닙니다. 요즘 그거. 이번 주 스포왕에서 찾은 요즘 유행하는 그거는요. 어우, 음식 쪽에서 찾아왔네요. 아, 이게 또 요즘 핫한 음식이에요? 아, 그래? 바로 콩물꽈배기입니다. 미쳤다. 저 먹어봤어요. 아, 아니다. 제가 먹은 게 그 대구인가 대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거든요. 콩물에 이렇게 빵 같은 게 들어있는 거. 그 되게 맛있는 집 있어요. 근데 그게 꽈배기가 아니었던 것 같네. 어, 맞아요! 제가 갔던 집은요, 그 콩국이라고 해서 튀김빵이 뽀얀 콩물에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야, 이거 무슨 우유에 뭐 말아먹는 것 같은. 근데 그거에 약간 변주네. 제가 여러분보다 빨리 먹어봤습니다. 근데 되게 별미긴 했어요. 오,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게 있네? 했는데, 거기 올라왔네. 차가운 콩물에 꽈배기를 적셔 먹는다. 어? 근데 제 기억에 콩국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가물가물하네요. 거기 막 그런 쫄면 같은 거랑 이런 거 다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에. 여름철 스포왕의 꿀조합. 아, 요즘에 수박 이렇게 깍둑썰기해서 넣어놓으면 그냥 하나하나 집어먹기 좀 그게 최고인 것 같아. 그거 아니면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비뇽 블랑 화이트 와인 시원하게 해가지고 뭐 마라탕 같은 거랑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맛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좀 오랜만에 먹고 싶네요.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 영계백숙 정준하 윤종신 애프터스쿨 애프터쉐이빙의 노래입니다. 듣고 올게요.

2026년 07월 18일 23시 05분 경북 안동 동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영계백숙 애프터쉐이빙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볼게요. 2253님이요. 오늘 하루 2만 보 넘게 걷고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덥고 습하고 또 윙윙거리는 모기까지 잠이 안 와서 라디오 켜서 듣고 있어요. 아, 라디오 켜서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긴 한데 어떡하냐 피곤해서.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을 설쳐. 적절히 피곤해야 꿀잠 자는데 그럴 수 있어요. 기왕 잠 안 오는 김에 그냥 잠깐 일어나가지고 2만 보 걸었으면 샤워하셨겠지? 다시 또 샤워하는 건 좀 그러니까 한번 선풍기에 몸을 한번 다시 차갑게 만들어. 몸이 좀 차가워야 잠이 잘 와요. 에어컨 좀 세게 켜고 그 다음에 딱 누운 다음 에어컨을 끄든지 취침 모드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잠이 들고 나서는 오히려 너무 차가우면 안 좋은데 잠이 들려고 할 땐 몸이 차가워야 좀 숙면에 좋아요. 그렇다고 쇼폼에서 봤습니다. 확인은 자세한 확인은 직접 틀릴 수 있습니다. 0001번님 공시생 여동생과 드라이브 하고 왔어요.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기분 풀어주려고 드라이브 시켜줬는데요. 제가 차 안에서 뭐 먹는 거 싫어하는데 동생이 과자 먹고 싶다길래 허락해줬어요. 대박. 이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평소에 너무 사랑 안 해주시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 가지고 조금 차에서 과자 먹게 해줬다고 이렇게까지 사랑이냐 사랑 아니냐고. 농담입니다. 사랑이지. 원체 그걸 싫어하는데. 워낙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였나 보다. 신경 쓰고 있는 게 느껴지네. 야, 공시 이거 준비하느라 힘들지? 다 드라이브 시켜줄게. 그리고 과자 먹고 싶지? 먹어! 딱지. 엄청 신경 써주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939님 노트북 고장나서 알아보는데 너무 비싸서 중고 사이트에서 검색 중이에요. 요즘 진짜 안 비싼 게 없네요. 요즘에 그 반도체 메모리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냥 뭐 외장

그 SSD 뭐 USB 메모리 그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된 컴퓨터 본체 노트북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면 안 되겠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떨어질 어떤 가능성이나 그게 없어요, 지금. 그 시그널이 현재로선 없대요. 그래서 먼저 산게 임자야. 지금 악기도 그렇거든요. 악기 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너무 사고 싶다 악기. 근데 이 비싼 걸 어떻게 사? 샀으면 두 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중고로 약 200만 원대 주고 사고 팔았던 악기가 하나 있거든요. 중고 가격이. 근데 지금 그거 중고가 한 500만 원 하더라고요. 중고 가격이 400 후반 500막 이러더라고요. 새 거는 지금 막 7, 800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두 배가 넘게 오르더라고, 악기가. 깜짝 놀랍니다, 요즘에. 다 올랐어요. 5719님. 저 동생 생겼어요. 19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19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생겼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예쁜 여동생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요. 엄마 아빠 안 닮고 저 닮았으면 좋겠어요. 야, 자존감이 높으시네. 너무 귀엽다. 대박이다. 엄청 늦둥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귀여운 여동생과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노래 들을게요. 이클립스의 런런, 세븐틴의 달링.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입니다. 요즘에 뭐랄까 음악이 너무 많아지고 비디오 키드 라디오 스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음악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서 차트도 상당히, 저희가 또 일요일에 차트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 사랑받는 노래들이 오래 사랑받는 경우들도 생기는 변화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예전의 무언가가 끌어올려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어려서 음악을 한참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듣기 시작할 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간간이 알고리즘을 타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진짜 좋다 하면서, 또 나이 어린 친구들이 본인의 어떤 쇼폼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기도 하는 상당히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 이 아티스트는 클래식의 반열에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9876님입니다. 남자친구가 노을 보면서 한강에서 카약 타고 싶대요. 더워 죽겠는데. 벌써 너무 힘들지만 사랑님으로 어찌저찌 이겨내 볼게요. 한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듣기 좋은 노래 부탁합니다. 야, 근데 너무 덥겠는데? 카약은 뚜껑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리배 뚜껑이라도 있지. 그늘도 없이 땡볕에서. 하지만 한강은 아름답죠? 9876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너의 주황빛 로망에 기꺼이 잠겨볼게.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번엔 남자친구분과 한강에서 노을을 보면서 카약 탄다고 하신 분을 위해서 이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라강의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선우정아의 상상, 솔 그리고 따마가 함께한 Close to you, 세 곡이었습니다. 사연 주신 9876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크, 사랑이네. 이 더운데 한강에서 시원하려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늘 한 점 없는 한강에서. 야, 그 제가 이해 못하는 데이트 중에 하나긴 해요. 그 정말 일단 데이트라 하면 태양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그래도 날씨 좋은 날에, 그러니까 더워도 맑은 날에 이렇게 강물에 내리쬐는 그 햇볕 반짝반짝, 아니면 이렇게 노을 질 때, 해 질 때쯤에는 강바람도 좀 불고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너무 더워서 사람 없어도 더 로맨틱할 수도 있고. 스포왕도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뭐든 다 해주는 그런 남자인가요? 그러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이제 결과는 정리를 해봐야지. 정말 해줬는지는 정리를 다 해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다음 주 여러분의 계획 알려주세요. 플리와 커피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스텔라장의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날들.

7.18, 23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미천 안동시 운산리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스텔라 장의 어떤 날들 듣고 왔습니다. 지아란 님이요. 7년 다닌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저는 원래 겁도 많고 자신감도 부족한 사람인데 번아웃까지 오니까 일이 더 힘들게 느껴져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와우. 글의 발단, 전개, 결론까지 다 있네요. 잘 생각하셨네. 근데 좀 걱정인 거는 겁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번아웃이 왔다. 7년 동안 너무 무리를 하신 게 아닌지, 그건 한번 내가 일하는 패턴이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지만 다음 직장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무리를 한다면 번아웃은 또 올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왜 번아웃이 왔는지, 내가 일할 때 어떻게 했고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다음번에 할 땐 이런 것들은 내가 외면할 건 외면해야겠다, 마주할 건 마주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한번 좀 쉬시는 동안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잘하셨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1833님이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뷔페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많이 먹었더니 소화가 잘 안 되네요. 나이 들었나 봐. 나이 먹음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죠. 그 헤드라이너입니다. 소화 잘 안 되기.

게 슬프도록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일 거예요. 저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야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고 안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어릴 때는 실감을 못해요. 왜 안 좋다 하지? 야식 먹고 자면 좀 얼굴 좀 부어서

일어나면 알아요. 와, 진짜 야식이 건강에 안 좋구나. 내 몸이 지금 안 좋아져 있구나. 바로 다음날 즉시 체감. 안 먹고 딱 자면 다음날 아침에 딱 알아. 야, 개운하다. 잘 잤다. 역시 야식은 건강에 안 좋구나. 바로바로 압니다. 이게 다 소화 때문이거든요. 어릴 땐 소화가 그냥 자도 되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뷔페 정말 큰맘 먹고 비싼 돈 내고 많이 이렇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좋게 생각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순서 잘 정해서 먹어야죠 뭐. 자, 이렇게 사연도 만나봤고, 저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콘서트 잘 끝냈습니다. 사실 지난주 방송 끝나고가 콘서트 마지막 날이었는데 녹음이라 사실 진짜 소감은 느끼지 못한 채 말씀을 드렸거든요. 덕분에 일주일 이렇게 지났지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잘 끝났고, 무대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매주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것도, 또 음악을 한 곡 한 곡 발표하고 이 콘서트를 해낸 것도 저한테는 이 올 한 해의 중요한 한 페이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과 하나를 그려, 이 가사처럼 사과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거, 신곡을 내는 거, 매년 해왔던 공연을 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새삼 또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더 잘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들기도 하고, 또 잘 끝나서 다행이다, 또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드는 그런 2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청취해 주시면서 콘서트 하는구나 하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스포왕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합니다. 이번 한 주 반응이 뜨거웠던 K-아티스트들의 노래 준비했으니까 오늘처럼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끝곡으로 내일은 차트하고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야, 또 나오시네요. 10cm의 준비된 어깨. 혼자 있고 싶구나.

2026년 07월 18일 23시 50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주라기 공원과 피아노의 배우 샘 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연작은 이 두 편 말고도 정말 많죠. 샘 닐이 세상에 남긴 150여 편의 영화 가운데 딱 10편만 다시 떠올려 봅니다. 매직아웃 스페셜 F 배우 샘 닐 출연작 탑10.

1989년 필립 노이스 감독의 영화. 원래 제목은 데드 캄이고요. 국내에는 죽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된 영화. 삽입곡 가운데 The Tokens의 The Lion Sleeps Tonight이었습니다. 니콜 키드만과 샘 닐의 얼굴이 영화 포스터를 장식하고 있어요. 죽음의 항해, 데드 캄. 이 영화를 샘 닐 출연작 탑10, 네, 10편의 그 최고의 출연작 가운데 11호 선정한 영화 전문 매체 콜라이더의 영화 설명은 이러합니다. 영화는 전형적인 심리 스릴러이자 공포 영화로 전개되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가 돋보이는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콜라이더 리스트를 오늘 주로 이제 그 10편의 리스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 역시 또 조금 다른 리스트를 발표한 샘 닐 출연작의 다른 리스트를 또 공개했던 더 플레이리스트의 작품 설명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데드캄, 죽음의 항해에 대해 쓴 건 이러합니다. 샘 닐의 연기는 이야기에 긴박감, 고뇌, 그리고 감정적 무게감을 불어넣는다. 이 영화는 히치콕 스타일의 극한의 긴장감을 선사하는 작품으로 1980년대 특유의 퇴폐미가 극대화되어 있다. 샘 닐은 이런 어두운 분위기 속에 상처 있고 인간적인 면모를 담아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영화라 최선을 다해서 두 매체의 영화에 대한 평가 또 샘 닐에 대한 평가를 소개해드렸어요. 1989년 영화. 배우 샘 닐이 세상을 떠났다는 네, 2026년 7월 13일에 78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주초에 전해졌죠. 원래는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요. 7살 때 뉴질랜드로 온 가족이 이사를 오면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성장을 하고 그곳에서 배우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시장 호주로 건너갔고 그러다 더 큰 시장 할리우드로 건너간 배우 샘 닐. 콜라이더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샘 닐은 영화계에서 보기 드물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배우였습니다. 그의 출연작은 매우 다양해서 예술 영화만 좋아하는 사람이든 블록버스터만 보는 사람이든 장르 영화에만 푹 빠진 사람이든 그 누구든 샘 닐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적어도 한 편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그의 그 폭넓은 활동을 평가하고 있고요. 더 플레이리스트라는 매체는 또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의 연기에는 연민과 공감이 넘쳐 흘러서 가장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할 때조차 단순히 잔인하거나 기괴한 존재가 아니라 가슴 아프도록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함은 스크린 밖

0: 밖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영화 안에서 훌륭한 배우였고 스크린 밖에서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공통된 평가를 모두 하고 있네요. 배우 샘 닐의 그 수많은 출연작 가운데 오늘은 영화 전문 매체 더 콜라이더가 선정한 10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신 영화도 있고 아직 못 본 영화도 있고 하지만 꼭 한번 보고 싶은 영화들 10편이 한편 한편 언급될 겁니다. 10위는 데드캄, 죽음의 항해였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펑키 쉣이었습니다. 더 프로디지의 음악이고요. 이 음악이 엔드 크레딧에 흘렀던 영화는 1997년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입니다. 콜라이더의 리스트에서 9위를 차지한 영화 폴 W.S. 앤더슨, 폴 토마스 앤더슨 말고요. 폴 W.S. 앤더슨 가장 대표적인 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감독이잖아요. 바로 그 감독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죠. 1997년 영화 저 이거 정말 재밌게 봤단 말이에요. 이벤트 호라이즌. 제가 이 10편의 리스트에서 한 가지 아쉬움은 이벤트 호라이즌 순위가 너무 낮다. 제 기준에서는. 이거 한 3위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평론가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해서 또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SF 영화의 어떤 기시감이 든다. 뭐 독창성이 부족하다 이래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저는 특히 그 샘 닐의 연기, 샘 닐의 얼굴, 샘 닐의 표정이 너무 강렬해서 저에게는 이벤트 호라이즌이 정말 재밌는 영화로 기억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눈이 필요 없을 겁니다. 라는 그 명대사를 남기는 그 샘 닐의 일그러진 얼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콜라이더의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요? SF와 호러 장르가

음울하게 뒤섞인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은 몇 년 전 실종된 우주선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분위기가 훌륭하고 소름끼치는 장면도 많고 전반적으로 상당한 몰입감을 준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더 나은 공포영화가 물론 있지만 불안감을 자극하는 SF영화를 찾는다면 이벤트 호라이즌은 여전히 충분히 만족스러운 작품일 거다. 1997년 개봉 이후에 컬트 영화의 반열에 올랐는데 영화를 본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다 라고 호평을 하면서 왜 9위죠? 콜라이더? 이 정도면 3위에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영화의 샘닐이 저는 정말 탑3예요. 제가 샘닐하면 떠올리는 얼굴 가운데 이거 있더라고요. OTT에 물론 개별 구매 또 대여가 가능한 이거 다시 보고 싶은데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괜찮겠죠? 옛날 어릴 때 봐서 무서웠단 말이죠. 자, 이제 8위는 1977년 영화 슬리핑 독스. 한국에는 적색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된 작품이고요. 로저 도널드슨 감독의 데뷔작. 로저 도널드슨이 누구냐면 뉴질랜드 출신의 감독으로 할리우드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전 좀 할리우드 영화 비디오로 좀 빌려봤다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없는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노웨이 아웃. 케빈 코스트너의 노웨이 아웃. 피어스 브로스넌의 단테스 피크. 톰 크루즈의 칵테일. 네, 이런 영화를 연출하신 로저 도널드슨의 데뷔작이고 동시에 샘 닐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이에요. 적색 영웅. 콜라이더가 이 영화를 10편의 리스트 안에 넣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영화는 전개가 다소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샘 닐의 첫 번째 주연작이자 그의 연기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다. 뉴질랜드 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다. 하지만 배우 샘 닐이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라는 점에서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1977년 영화 적색 영웅.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배우 샘 닐의 시작인 거죠.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처음 주연 맡고 그리고 이제 몇 해 뒤에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좀 더 큰 나라 호주로 넘어가면서 그의 배우 인생이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되는 겁니다. 영화 적색영웅 사운드 트랙에서 그 영화의 원래 제목 슬리핑 독스 제목과 같은 노래 아마도 엔딩곡으로 짐작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슬리핑 독스

제가 이번에 샘닐 특집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노래인데 좋더라고요. 에어리얼 레일웨이의 슬리핑 독스, 영화 적색 영웅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자, 샘닐 출연작 탑10 가운데 7위 이 영화입니다. 1990년 영화, 존 맥티어넌 감독의 붉은 10월. 존 맥티어넌 하면 프레데터와 다이하드를 만든 감독이죠. 그리고 붉은 10월도 그의 대표작으로 늘 이야기됩니다. 1990년대 최고의 잠수함 영화로 늘 좀 대결을 벌이는 두 편이 있어요. 1990년의 붉은 10월, 1995년의 크림슨 타이드. 크림슨 타이드는 이제 토니 스콧 감독이었죠. 그래서 뭐 투표도 하기도 하죠. 붉은 10월 파와 크림슨 타이드 파로 나뉘어서. 자, 붉은 10월의 주인공은 숀 코너리와 알렉 볼드윈. 그러니까 구소련, 예전 그 소련의 잠수함 함장으로 이제 숀 코너리가 출연을 하고, 그 숀 코너리가 신뢰하는 부하 가운데 한 명으로 바실리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샘닐이에요. 더 플레이리스트는 이 영화에서 보여준 샘닐의 연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샘닐은 눈빛 한 번이나 절제된 표정만으로 많은 배우들이 대사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고 있다. 와, 이건 뭐 최고의 극찬 아닌가요? 샘닐은 주연만 고집하지 않고 조연의 자리에서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배우였다. 주연, 조연을 가리지 않고 늘 자기에게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 소화하는 게 배우 샘닐의 미덕이자 또 재능이기도 했죠. 그 가운데 한 편이 바로 붉은 10월, 배우 샘닐 출연작 탑10 가운데 7등을 차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오랜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힌트, 레드 악토버, 바실 폴레드리스의 스코어입니다.

존 맥티어넌 감독의 1990년 영화 붉은 10월 사운드 트랙에서 힘 투 레드 옥토버 바실 폴레두리스의 스코어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오늘은 지난

7월 13일에 세상을 떠난 배우 샘 닐의 필모그래피에서 딱 10편을 선정해서 함께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콜라이더가 선정한 10편의 리스트에 역시 영화 전문 매체도 플레이리스트의 그 작품 설명을 함께 곁들여서 소개하고 있어요. 붉은 10월이 7위, 그리고 6위는 1994년 존 카펜터 감독의 영화 매드니스입니다. 콜라이더의 설명이 저는 딱 와닿았어요. 매드니스는 이벤트 호라이즌과 함께 보면 좋을 영화인데 두 영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라고 썼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드니스하고 이벤트 호라이즌을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샘 닐의 그 출연 장면을 매드니스의 장면을 이벤트 호라이즌의 장면인 것처럼 그 반대로 또두 영화를 이렇게 헷갈려 할 정도로 샘 닐이라는 연결고리 하나로 매드니스와 이벤트 호라이즌이 이렇게 한 핏줄 영화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죠. 좀더그 콜라이더의 설명을 소개해드리면 존 카펜터 감독의 최고작 중 하나, 아니면 적어도 그의 작품 중 과소평가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는 이 영화는 공포영화답게 시종일관 몰입감을 선사하며 샘들의 연기 또한 아주 훌륭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도 그렇고 매드니스도 그렇고 샘들이라는 배우가 장르 영화를 만드는 감독, 특히 이런 호러나 스릴러를 만드는 감독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배우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들이라고 생각해요. 좀 평범해 보이던 인간이 서서히 좀 광기에 휩싸여가는 그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기가 사실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샘 닐은 늘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항상 좀 광기에 휩싸이는 인간일 때조차 인간미를 잃지 않는 광인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어떤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는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죠. 그게 배우 샘 닐의 필모그래피에서 이 수많은 장르 영화들이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이벤트 호라이즌만큼이나 제가 재밌게 본 영화. 뭐 이거는 6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벤트 호라이즌은 그럼 5위는 해줬어야죠. 네, 이 뒤끝. 너무해, 9위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소개될 영화들이 또 그만큼 좋은 영화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자, 매드니스 아까 공포영화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삽입곡은 또 이런 노래예요. 이게 공포영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공포영화에 전혀 안쓸것 같은 노래가 공포영화에 나오면 더 무서운. 하지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그냥 감미로운 노래로 들으시면 됩니다.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We've only just begun.

매드니스에서 위본이 저스트 비건, 카펜터스의 노래에 이어서 2016년 영화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에서 시버드, 알레시 브라더스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샘 닐의 비교적 최근작, 10년 전 영화죠. 2016년 작품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이 샘 닐 최고의 작품 10편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매드니스 다음 영화가 바로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이라는 게 이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매드니스는 그야말로 그 장르 영화에서 광기에 휩싸여가는 남자 역할, 샘 닐이 가장 많이 가장 잘했던 역할 가운데 하나라면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은 샘 닐이 그런 것만 잘하는 배우

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거든요. 더 콜라이더는 이 영화를 매력적인 성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면서 애니메이션 업 그리고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와 유사한 면이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좀 짐작이 가시죠. 어떤 이야기일지. 업 그랜토리노 같은 스타일의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 마지못해 시작한 보살핌을 통해 애정을 드러내는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해낸다. 네. 무뚝뚝하지만 그러면서 챙겨줄 건 다 챙겨주는 어른의 역할로 내 인생 특별한 숲속 여행에 출연하는 샘 닐이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위가 바로 문제적 영화입니다. 포제션, 1981년 영화,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 이자벨 라자니가 이 영화로 칸 영화제 여자배우상을 받았죠. 콜라이더의 설명은 매드니스와 이벤트 호라이즌 이전에 샘 닐은 포제션에 출연했는데 이 포제션이야말로 그가 출연한 공포영화 가운데 가장 소름끼치는 영화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하나 더 덧붙일까요? 박찬욱 감독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포제션이죠. 이 말만으로도 뭔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이 영화에서 역시 이혼을 통보받은 남편 샘 닐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서히 미쳐가는 역할을 또 엄청나게 이자벨 아자니는 물론 뭐 더 미쳐가지만 이 문제적 작품 포제션은 지금 리메이크 다 찍었을걸요. 이제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서브스턴스의 마가렛 컬리하고 또 남자 배우는 켈럼 터너, 요즘 잘 나가는 켈럼 터너가 샘 닐 역할인 거죠. 마가렛 컬리가 이자벨 아자니고 그래서 리메이크 했어요. 포제션. 또 그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와, 포제션 4위 인정. 저 이거 띄엄띄엄 봤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보기가 저는 늘 두려운 영화. 그래도 봐야죠. 다시 마가렛 컬리 리메이크 보기 전에 한 번 더 봐야죠. 음악은 3위를 차지한 영화 이 세상 끝까지에서 듣고 그 영화 이야기는 음악 듣고 해드릴게요. U2의 Until the End of the World.

U2의 노래죠. Until the End of the World. 이 노래와 같은 제목의 영화. 한국에는 이 세상 끝까지로 소개된 빔 벤더스 영화에 출연한 샘니를 3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더 콜라이더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샘닐은 이 영화에서 차분한 조연 역할을 맡아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여정을 지켜보며 극중에 벌어지는 조금은 황당한 사건들을 좀 더 현실적이고 믿을만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더 플레이리스트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절제된 연기로 영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빔 벤더스의 이 세상 끝까지가 3위. 자, 그리고 2위. 샘 닐의 배우 인생을 바꾼 영화이기도 하고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바꾼 작품이기도 하고 본인도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재개봉한 영화이기도 하고 1993년 영화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하비케이트 홀리헌터와 함께 샘 닐로 완성된 하나의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요. 이 피아노의 배우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는 더 플레이리스트의 설명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샘 닐의 연기는 끔찍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비참하고 상처입은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일 샘 닐의 연기가 조금 부족했다고 하면 그 인물은 그저 평범한 빌런에 그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샘 닐 덕분에 그 남편, 영화에서 주인공 에이다의 남편은 소유욕을 친밀감으로 착각하며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성숙한 남자로 그려진다. 네. 샘 닐이 아니었으면 자칫하면 그냥 나쁜 엑스, 그냥 미친 엑스, 그냥 빌런, 그냥 그렇게 좀 기능적으로 남을 수 있는 캐릭터였는데 샘 닐 덕분에 그 캐릭터가 입체적이 되었다는 뜻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피아노에서 보여준 샘 닐의 연기, 샘 닐이 출연한 영화 피아노가 그의 출연작 탑10 가운데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클 라이먼의 스코어 드릴까요? The Heart Asks Pleasure First 그리고 The Promise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합니다.

매직아웃 스페셜 F 지난 7월 13일에 세상을 떠난 배우 샘닐 특집 영화 전문 매체 더 콜라이더가 선정한 샘닐 출연작 탑10 150편이 넘는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최고의 영화 10편 그 선정한 리스트 소개해드렸어요. 마지막 1등 음악만 들어도 짐작하시겠죠? 1993년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주라기 공원. 제인 캠피언의 피아노도 1993년이에요. 그해 샘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더 플레이리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네요. 샘닐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심장이었다.

6288번 쓰시는 분, 영원한 공룡 박사 샘닐 배우님을 추모하며 1993년 매표소 앞에 200m 가까이 줄을 서서 표를 구해서 보았던 주라기 공원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주라기 공원의 테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샘닐 배우님 덕분에 영화 보는 게 그리고 극장 가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다른 남자랑 똑같아. 날 사랑한다 말하든 언제고. 솔직히 나 네가 잘 되는 거 싫어.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난 행복하게 잘 살면 어떡해? 그러다 날 정말 잊어버리면 어떡해?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냐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물면 그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 플러스 바닥에 남은 국물까지 원샷하면 네, 행복이 절로 찾아옵니다. 뭐 물론 설탕보다는 소금이나 올리브 오일로 맛을 보완하는 게 건강엔 좋다고 하지만 설탕이어야 가능한 그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빵그리 분들은 나른한 주말 시원한 선풍기 바람 거기에 여름의 맛을 하나 더한다면 어떤 음식을 더하고 싶으신가요? 7월 19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여름에 먹어야 제맛인 음식 중엔 이걸 빼놓을 수 없죠. 설탕을 뿌린 토마토.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토마토를 슥슥 썰어 설탕을 뿌려 먹는 것도 맛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 설탕이 토마토에 완전히 녹아들었을 때 한 입 딱 베어

0: 7월 19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아치스의 슈가슈가였습니다. 아, 맞아요. 어릴 때 설탕 토마토에 뿌린 거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뭐 식탁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되고 그 대나무 돗자리 있죠. 바닥에 대나무 돗자리 쫙 펼쳐놓고 가족들이랑 누워서 그거 하나씩 먹으면은 정말 맛있었고 행복했던 또 기억이 나네요. 아, 그쵸. 여름이면 수박도 수박이지만 토마토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요즘 워낙에 토마토 종류가 많고 다양하잖아요. 맛도 다양하고 뭐 스테비아 토마토도 있고 뭐 짭짤한 것들도 있고 한데 뭘 먹어도 항상 신선한 토마토를 먹으면 다 맛있더라고요.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용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티맵 대리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0: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0: 네, 작가님 요즘 날씨 오락가락 너무 무더운데 작가님한테는 잊을 수 없는 2026년 7월이 될 것 같아요. 더 특별하게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죠.
3: 그렇죠.
0: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지난 7월 6일에 날인 앨범 중에서 작가님이 직접 부른 솔로곡 무소의 뿔이 공개됐죠.
3: 맞습니다.
0: 이 무소의 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도 이미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이 있거든요. 일단 기쁘게 소개해 주시죠.
3: 네, 8857번님이 와, 무소의 뿔 찾아 들어봤는데요. 왠지 가부좌를 틀고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빌어야 할 것 같고 심신이 안정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기용 작가님의 동굴 같은 저음이 잘 드러나는 매력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들어봤는데.
3: 아, 들어봤어요?
0: 네. 약간 뭐랄까요. 아침에. 네. 모든 미라클 모닝 한창 유행했잖아요.
3: 그렇죠. 네.
0: 그럴 때 정말. 딱 나의 눈을 감고 세뇌라는 거죠. 자기 세뇌. 오늘 나는 앞으로 나아가야 돼. 오늘 나는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돼.
3: 아, 약간 정확하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맞아요?
3: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작곡 작사를 해봤습니다.
0: 작곡 작사도 직접 하신 거죠?
3: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네. 가사가 그래서 굉장히 약간 뭐 진취적이고 당당함이 느껴졌는데 그게 또 작가님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3: 네. 약간 러닝도 이렇게 접목을 한번 해봤고 뮤비에도 그래서 러닝뛰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약간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0: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3: 주변에서는 되게 일단 신기해하죠. 왜냐하면 제가 날인에서 사실 듬듬듬 이런 베이스, 악기 베이스 소리만 내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곡 전체에서 솔로곡을 하니까 주변에서 뭐 축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아, 신기하다는 반응이 일단 많았습니다.
0: 가족분들이 네.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는 계속 틀어놓습니다.
0: 아, 정말요?
3: 제가 아니라 예, 가족들이.
0: 아, 그래요? 네, 아,

아, 그럼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 네. 이 곡 무소의 뿔 아직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듣고 클래식한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린 앨범에서 기용 작가님이 부른 솔로곡입니다. 무소의 뿔 같이 듣고 올게요.

0: 나린 앨범 중 기용 작가님이 부르신 무소의 뿔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아우 이렇게 지르는 걸 들으니 제가 다 통쾌하네요.
1: 아 그런가요? 네. 아 그쵸. 시원하게 한번 네. 네, 질러봤습니다.
0: 네. 네. 자 본격적으로 클래식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부터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랜만에 또 재미있는 주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라디오 주제는 월화수목금 클래식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네. 이 다섯 요일 월화수목금 하면은 각각 떠오르는 약간 이미지나 느낌들이 있지 않나요?
0: 그렇죠. 네. 월요일 싫다. 화요일 싫다. 수요일 더 싫다. 목요일 좀만 버티자. 금요일 금요일이다.
1: 아, 드디어 금요일이다. 그렇죠. 약간 그런 네. 이미지. 분명히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0: 맞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는 근데 약간 그 정통과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전
0: 왜요?
1: 남들이 쉴 때 오히려 공연들이 더 많고
0: 네,
1: 남들이 일하는 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스케줄이 더 있고 하니까
0: 네.
1: 저는 약간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이 직장인 분들이라면 방금 영디가 했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주말을 앞둔 금요일까지 각 요일에 어울리는 이 클래식 음악들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너무 뻔하지 않는 곡들로 한번 뽑아봤으니까 기억해뒀다가 이번 주 매일 다른 클래식과 함께 하루 시작해보면 어떨지 싶습니다.
0: 네.
1: 월요일부터

0: 한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병이죠. 월요병. 예. 영디도 알고
1: 있죠.
0: 계신가요?
1: 있죠. 있네요. 있죠. 네. 일요일부터 힘듭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유독 몸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요일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이 번쩍 드는 활기차고 당당한 에너지의 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바로 행진곡이 그 곡이 되겠죠.
1: 좋네요.
0: 네. 오늘 준비한 행진곡은 영국 작곡가 윌리엄 월튼이라는 작곡가가 1937년 조지 6세의 대관식을 위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대관식 행진곡, 영어로는 크라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영국 스타일 행진곡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특유의 그 영광스럽고 위풍당당한 이런 영국 행진곡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화려하고 웅장한 관악기 사운드의 정수를 보여주는 곡입니다.
1: 네.
0: 이 한 곡으로 당대 최고의 행진곡 작곡가라는 찬사를 받았고 이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에서도 이 곡이 다시 한번 연주되면서 왕실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행진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당한 행진곡 선율 기억해뒀다가 찌뿌둥한 내일이죠. 월요일 아침 깨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윌리엄 월튼의 대관식 행진곡 크라운 임페리얼 함께 하시죠.

0: 네, 윌리엄 월튼의 대관식 행진곡 크라운 임페리얼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왕의 대관식에 쓰인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군대 전체에 쓰인 음악이 아니고 네, 그래서 네, 뭔가 네. 더 쿵쿵 치고 나가거나 막 박자가 더 쾅쾅 울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딱 이 왕만 주목받을 수 있게 만든 곡이구나 싶었어요.
1: 그렇죠. 네. 웅장하고 좀 장엄한 느낌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는 곡이었죠.
0: 네. 네. 근데 어떻게 제목을 크라운 임페리얼이라고 정하게 된 거죠?
1: 네,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스코틀랜드의 시인 윌리엄 던바의 시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 월튼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윌리엄 던바가 쓴 런던 시를 기리며 라는 시에 매료됐다고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 당대의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도시 런던을 찬양하는 시였는데 이 월튼은 시의 구절 중 In beauty bearing the crown imperial 이 아름답게 황제의 왕관을 쓰고 라는 대목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이 구절을 자신의 오리지널 악보 첫머리에 직접 인용해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의 제목도 이렇게 황제의 왕관 크라운 임페리얼로 정하게 된 거죠.
0: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월요일을 위풍당당하게 시작했고요.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 봐야죠. 작가님한테 그럼 화요일은 어떤 느낌이에요?
1: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요일이 조금 어수선한 느낌이 있다면 그게 지나고 본격적인 일과 모드가 좀 시작되는 화요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집중력이 가장 높은 요일인 것 같기도 해요.
0: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작업들은 웬만하면 화요일에 좀 몰아들려고 하거든요.
0: 그렇게 하시는군요.
1: 원고라든지 스크립트 같은 거를 화요일에 좀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하루 동안 펼쳐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쓰는 업무고 이렇게 여러분의 업무나 학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우아하면서도 정갈한 선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단조 1악장인데요. 영국의 국민 작곡가 엘가가 남긴 현을 위한 세레나데입니다. 청년 시절 엘가의 깔끔한 음악성과 약간 풋풋한 감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초기 명작으로 또 꼽히고요.
0: 그렇군요.
1: 엘가가 남긴 수많은 현악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균형 잡히고 우아한 서정미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엘가 스스로도 잘 자기 작품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 작품을 작곡하고

0: 처음으로 만족했다라는 또 기록이 있고요.
1: 네.
0: 아내 앨리스에게 헌정한 곡이라고 합니다. 현악 앙상블 특유의 투명하고 정갈한 색채가 돋보이는 1악장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1: 네, 들어보겠습니다.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단조 1악장입니다.

0: 네, 이번 주에는 월화수목금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엘가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단조 1악장이었습니다. 뭔가 카페도 아니고 나만의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하게 틀어놓고 집중하면서 일하기에 좋은 곡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딱그 느낌을 원하신 거죠?
1: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0: 아, 화요일까지 넘어가 봤고요. 이제 한 주의 중심이 수요일로 가봐야 할 텐데요. 우리 빵그리분들 중에서도 수요일이 제일 힘들다. 수요일이 제일 싫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코너도 도망가자라는 코너가 있어요.
1: 아, 그렇죠. 완전...

0: 그렇네요. 네. 아, 그래서 도망가자고. 네.
1: 수요일이 힘들거든요. 아. 이런 날은 어떤 곡을 들으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일주일에 딱 절반인 수요일이죠. 주중 피로감이 이렇게 절정에 달한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래서 수요일 딱 퇴근하고 오면 아, 수요일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숙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절반 지났다. 네, 꺾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이 피곤해 하던데 네. 이 주말까지 아직 반이나 남은 수요일엔 거창한 자극보다 약간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좀 잔잔한 위로의 선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1년 전 삶의 고독 속에서 완성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가사 없이 흐르는 한 편의 시처럼 슈베르트 특유의 넘치는 서정성과 깊은 외로움을 동시에 담아낸 걸작이고요. 잔잔하게 물결치는 그런 반주 위로 길게 이어지는 우아한 멜로디를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절로 좀 이렇게 차분하고 평온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네. 화려한 테크닉이 아닌 단순한 선율로 인간의 내면을 어루만진 이 슈베르트의 음악과 함께 힘든 수요일도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1: 네, 수요일입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감상하시겠습니다.

0: 슈베르트의 즉흥곡 3번 G플랫 장조 함께 들어봤는데요. 아, 이 곡은 수요일 뭐 아침에 들어도 좋겠지만 퇴근하고 나서 고생한 나에게
1: 아, 그렇죠.
0: 고생했다 이 형은
1: 꺾였다. 수요일
0: 네,
1: 꺾였다 이제.
0: 꺾였다
1: 예.
0: 잘 버텼다 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좋을 것 같네요. 오.
1: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G플랫 장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수요일 넘어갔고 목요일로 가볼 차례네요.
1: 네, 주말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온 드디어 목요일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볍고 경쾌해진다고 제가 쓰긴 썼는데 그런가요? 목요일이?
0: 그래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좀 가벼워지기는 하죠. 네.
1: 그렇죠. 자칫 좀 이렇게 처지기 쉬운 주 후반의 텐션을 기분 좋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신나고 경쾌한 리듬의 음악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0: 네.
1: 우주를 음악으로 표현한 행성 모음곡으로 유명한 이 구스타브 홀스트가 작곡한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세인트 폴 모음곡이라는 작품인데 이 홀스트가 음악 교사로 재직하던 이 세인트 폴 여학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학교 내 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오케스트라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홀스트가 학생들의 연주 실력 향상과 합주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작곡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1악장의 제목 지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그는 16세기 영국과 아일랜드 지방에서 유행했던 빠르고 흥겨운 민속 춤곡입니다. 그래서 이 투박할 수 있는 민속 춤곡 형식에 현악합주 특유의 정교하고 세련된 기법을 더해서 위트 넘치게 재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고요.
0: 네.
1: 현악기들이 활기차게 활을 켜면서 서로의 리듬을 주고 받는 아주 생동감 넘치는 악장 1악장 들어보면서 목요일 아침의 기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0: 네, 또 특별히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또 밝고 경쾌한
1: 그렇죠.
0: 게 좋겠네요. 네.
1: 네네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0: 1833-6515 GS건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 중 1악장 지그였습니다.
3: 네.
2: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스쿨 오브 락 어릴 때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3: 그렇죠.
2: 그거의 오케스트라 버전의 장면이 상상이 됐어요.
3: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2: 그렇죠. 네, 같이 화합하고 합주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네요. 이 곡을 그러니까 홀스트가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쓴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이 전문 연주자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곡을 연주해야 했기 때문에 관악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높은 이런 현악기,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같은 현악기로만 이 악기를 구성했고요. 연주하기 아주 어렵지는 않으면서도 다 같이 이렇게 다 함께 합주를 했을 때 엄청난 완성도와 이렇게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서 쓴 곡이라. 합니다.
2: 네,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3: 그렇죠.
2: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월화수목금 클래식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곡 한 곡 그 요일에 맞춰서 들으면은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싶었어요.
3: 네.
2: 네, 매일매일 하나씩 선물 꺼내보듯이 꺼내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드디어 금요일이 남았네요.
3: 네,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2: 네.
3: 주말을 앞둔 해방감과 설렘 덕분에 일주일 중 가장 역동적이고 즐거운 에너지가 샘솟는 날일 것 같은데요.
2: 네.
3: 불타는 금요일의 열기와 휴일의 기쁨을 증폭시켜줄 화끈한 작품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국가부터 화끈해요. 멕시코. 네, 멕시코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2: 멕시코 작곡가는 처음인 것 같아요.
3: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네, 네
3: 그렇죠. 멕시코의 현대음악 거장 아르투로 마르케스가 발표한 단존 2번이라는 작품인데요.
2: 네.
3: 여기서 단존이란 쿠바에서 탄생해서 멕시코에서 크게 유행한 전통 사교 춤곡 장르라고 합니다. 우아하면서도 은밀한 당김음의 특징이고요. 이 멕시코 국립대학의 의뢰를 받은 마르케스가 선술집과 무도회장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고 있는 남녀를 보며 이 곡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를 거대한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탄생시켜서 단존 2번이 탄생했습니다. 감미로운 클라리넷 선율부터 화려한 트럼펫의 연주, 라틴 춤곡 특유의 열정적인 리듬까지 아주 다양한 맛이 담겨 있어 멕시코 현대 클래식 음악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으로 오늘날 또 위치하게 됐는데요.
2: 네.
3: 이 첫 부분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신나는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 네.
3: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면 이 금요일 밤의 열기와 닮은 라틴 특유의 굉장히 뜨거운 선율이 축제처럼 폭발합니다. 이 곡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돌아올 한 주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2: 네, 기대가 되는데요. 라틴 네. 특유의 그 활기참,
3: 그렇죠.
2: 정열. 정말 남다르잖아요.
3: 그게 이제 오케스트라로 표현이 되니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곡이 탄생했습니다.
2: 궁금해지네요. 네. 얼른 들어보고 싶네요. 끝곡으로 그럼 소개해 주신 아르투로 마르게스의 단존 2번 함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3: 저는 김경이었고요.
2: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최근 한 플랫폼에서 이벤트성으로 만든 0원짜리 다이어트 주사 마음자로 들어보셨나요? 실제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에서 착안을 해서 주사 모양의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은근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맞고 싶은 주사 용량을 고르면요, 마음자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휴대폰을 배에 갖다 대면 진동이 울리면서 진짜 주사를 맞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해요. 다이어트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하기 위한 이벤트인 건데요.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금연이나 금주 다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시작은 마음을 먹는 것부터 아니겠어요? 혹시 지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마음자로 한방 맞았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자고요.

0: 7월 19일 일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였습니다. 아, 그래서 마음 자로를 휴대전화에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배에 갖다 대서 잉 이렇게 울리면은 전자파가 이제 들어가서 내 호르몬이 적용을 해서 이제 배가 안 고프다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일로 다 모여요. 빨리 다 모여 한번 안읍시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어려워. 아, 다이어트는 평생 진짜 수건이에요. 수건.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예, 계속해야 돼. 그게 한번 이룬다고 영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실하게 계속 나 자신을 제어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인군자에 다다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었으면 그죠. 갈등 같은 게 생길 리가 없는데 쉽지 않은 걸 인정하는 것도 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자로 많이 맞으시고요.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좀 안 된다면은 안 됐어요 하고 또 같이 저는 더 안 됐어요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곳 바로 굿모닝 FM 태입니다. 여기 있어요. 뭐 사연 받지 않아도 저희 작가별로 힘든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 와서 우리 작가들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일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도 일요일이니까 편안하시죠? 예,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편안하게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타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 아침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할 거예요.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작사, 작곡 능력까지 갖춘 실력파 R&B 가수 주니 씨가 와주십니다. 주니 뮤직!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4000번은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 어실 원스야.

8186번님 4살 손녀 깨워서 아침밥 먹이고 있어요. 근데 밥을 입에 넣은 채로 조네요. 매일 아침 잠 깨우기 밥 먹이기 전쟁입니다. 라디오 볼륨을 올리니 손녀가 눈을 번쩍 뜨네요. 테디 일어나라 아가야 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하셨어요. 아 좀 더 자 괜찮아 이러면 이제 우리 8186번님이 이렇게 하실 텐데 일어나 아침이야 맛있는 거 먹어 재밌게 보내. 아 행복하네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하고 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아침 다들 드셨나요? 아니면 드실 건가요? 점심을 드실 건가요? 뭐든 이런 이야기들 일상 이야기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웨이크업 해야죠. 퀸의 손담비. 아 손담비의 퀸. 아, 이 두 개를 틀릴 수는 없는데. 손담비의 퀸. 웨이크업 웨이크업. 듣고 돌아와서 계속 행복한 시간 이어갑니다.

퀸의 손담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손담비 씨의 퀸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 행복. 어떤 이야기들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5514번님. 테디 강동에서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더웠지만 무대에 있는 테디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무대를 열정적으로 즐겼답니다. 계속 노래해주세요. 노래 부를 때 너무 섹시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강동구에서 여름밤 콘서트에 초대돼서 국민들하고 함께 공연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너무 더웠어. 너무 덥잖아요. 밤이라도 너무 더워서 원래 제가 전투복으로 이제 정장 한 벌을 셋업을 입고 가는데 자켓을 벗고 셔츠 중에 제일 이제 고급진 걸로 300옷으로 입고 갔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다 저전지를 몰랐어요. 너무 땀이 많이 나서. 근데 이 모습을 또 섹시하다 해주시니까 또 이런 관객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사랑을 노래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김진석님. 테디 형님 오늘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라 긴장 바짝 하고 5시에 일어나서 생일상 준비 중인 울산 동생입니다. 미역국, 불고기, 잡채, 미역 줄기무침, 가자미 구이. 쉽지 않네요. 그래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울산 대공원에 잠시 러닝하고 오겠습니다. 야 뭐야. 신청곡은 아내가 좋아하는 성시경님의 두 사람 부탁드립니다. 와 뭐야. 진석씨 울산에 이런 부지런한 동생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진짜 생일상도 너무 놀라웠거든요. 잡채 하나만 만들어도 진짜 와 근데 고수신 것 같다. 보니까 잘했어요. 사온 거라고 하더라도 잘했어. 내가 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해서 그런 거예요. 잘했고 러닝하고 와서 두 사람 딱 흐를 때 이제 아침밥 같이 딱 먹는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저희가 눈치채고 바로 띄워드립니다. 생일도 축하드려요. 성시경 두 사람 듣고 올게요.

샤이니의 초록비 들으셨어요. 이 노래는 진짜 여름에 비가 내리면 초록초록해서 저도 예, 초록비를 맞으면서 노래를 한 그 시기가 막 떠오릅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 김진성님 듣고 계신가요? 성시경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행복 6352번님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당연히 굿모닝 FM 테디 청취한다고 했어요. 테디 파이팅 하시면서 인증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런 거 진짜 요즘 청취 조사 기간이니까 가장 행복합니다.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3710번님 어제 저희 부부 첫 결혼기념일이라서 큰맘 먹고 참치를 먹고 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맛도 최고였는데 집에 오자마자부터 밤새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어요. 왜 제 위장은 비싼 음식만 먹으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걸까요? 평생 그렇게 게으르더니 초고속 소화 모드예요. 테디가 제 위장이 좀 진정될 수 있게 기분 좋아지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아, 요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팔체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참치를 먹으러 갔는데 온 가족이 배탈이 난 게 아니라 나만 배탈이 나지 않았는데 화장실만 자주 간다. 그러면 목양체질입니다. 목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목양체질이에요. 예, 여기 대장이 좀 장기로 이제 팔체질을 나누는 건데 대장이 좋지 않아서 생선류를 먹으면은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예, 그렇게 돼요. 3710번님 상황과도 어울리고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SOS 띄워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돌아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기로 직관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0: 대한민국. 자, 오늘도 우리나라를 빛낸 스포츠 레전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MBC 김태훈 기자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고요.
2: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잘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요즘 좀 바쁜 시즌이라 힘드시죠.
2: 그럼요, 그럼요. 아,
0: 복날 같은 거 챙겨 드셨어요?
2: 아, 그렇지. 복날이 언제였는지 제가.
0: 아이고, 속상해라.
2: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잘 요즘 모르고 지냅니다.
0: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잘 챙겨 드세요. 바쁠 때일수록 내 몸 챙기는 것도 바쁘게 잘 해야 되는데.
2: 그럼요. 다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0: 김태훈 기자처럼 본인 몸 안 챙기고 일 챙기는 사람은 젊다는 거죠. 네, 몸에 본능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오, 이러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앞만 보고 뛰는 분들은 아직 젊음이 가득하다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큰 걱정 안 하고 제 몸 챙기겠습니다. 자, 평일에 출근을 하시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기자님은?
2: 보통

0: 보통은 뭐 밤새 있었던 뭐 경기나 뭐 이런 거 좀 오전에 출근해서 좀 확인도 하고 정리도 하고
1: 예.
0: 또 이제 국내 스포츠 일정도 많잖아요. 뭐 취재 나갈 일정이 있다 이러면 취재 현장에 다녀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남아서 회사에서 기사를 쓰거나 뭐 기사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또 기사도 쓰는 시간도 필요하고 기사를 이제 방송이잖아요.
1: 그렇죠.
0: 영상으로 또 구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1: 진짜 바쁘다.
0: 좀 하다 보면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1: 그러네요. 빡빡하네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처럼 그렇게 또 해외 일정 스포츠들 특히 월드컵 같이
0: 그쵸.
1: 시간이 안 맞는 경기인데 전 세계인이 또 궁금해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이 열리는 기간에는 진짜 더 힘드시겠네.
0: 그럼요. 많은 축구 팬들이 지금 밤잠을 설치는 기간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드디어 북중미 월드컵 내일 새벽 4시에 있습니다. 야. 와 오늘 못 주무시겠네요.
0: 그럼요. 이거는 새벽 4시라는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잖아요.
1: 예.
0: 이게 밤을 셀 수도 없고 새서 버틸 수는 없고 일찍 자야 되는데 또 잠은 안 오고.
1: 잠 안 오지.
0: 잠 안 오고. 그래도 이제. 4시 경기를 보려면 즐겁게 예. 보려면 미리 일찍 좀 자둬야겠다.
1: 자야죠, 자야죠. 일찍 잘 수 있는 꿀팁은 제가 많습니다.
0: 뭐가 있나요?
1: 일단은 뭐 짜장라면 있고요. 당 스파이크가 최고입니다. 바로 기절해요, 바로. 네. 자, 일단은 뭐 기자님은 전문 또 기자님이시니까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0: 이 쉽지 않은데.
1: 와, 두 팀이 너무 강해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좀 응원을 덜 받는 팀을 응원하는 언더독, 편이거든요.
1: 예, 언더독을 좋아하시죠.
0: 예. 예. 근데 뭐 사실 전력이 언더독인 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둘 다 강해서. 근데 아르헨티나의 이 메시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는 반대로.
1: 반대로.
0: 네, 한번 스페인도 한번 우승.
1: 야말로 갑니까?
0: 네. 야말이 예. 한번 우승해봤으면.
1: 근데 진짜 알 수 없어.
0: 알 수 없어.
1: 알 수 없어요. 스페인 너무 무패 행진을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지더라도 무조건 뒤집는 경기를 하고 있고.
0: 그럼요.
1: 궁금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대를 또 해보면서. 오늘 스포츠 영문 월드컵 얘기가 또 다르네요. 괜히 월드컵 얘기 많이 했네. 관중선 1열에서 만나볼 스포츠 영웅 오늘 누구인지 기자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0: 전성기가 이미 다 지나간 37살 선수.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더 이상 160km의 강속구는 없었지만 노련함과 집념으로 타자를 상대하며 마침내 통산 124번째 승리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의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승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절 공 하나하나에 모든 국민들이 온 마음을 담은 응원을 보냈던 국민 투수 박찬호입니다.
1: 박찬호 선수 이름 얘기하자마자 그냥 트럼펫을 부르네요. 최근에 이제 예능 활동 많아지시면서 캐릭터 하나 생겼어요. 투머치 토커.
0: 투머치 토커.
1: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 코리안 특급. 이 명칭이 주는 무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0: 어마어마합니다.
1: 이 시기도 진짜. 그렇고 국민 투수를 넘어서 세계적인 투수인 건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 관중석 1열 박찬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주시죠.
0: 네, 첫 번째 챕터는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의 문을 열다입니다.
1: 메이저리그에 한국인이 선수로 뛸 수 있다라는 상상도 못했던 때였어요. 근데 최초로 이분이 갑니다. 대단했죠?
0: 네, 1973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박찬호는 어릴 때부터 손이 유독 크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아주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고교 시절에는 특급 유망주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자 도끼를 가득 품고 훈련을 했는데요. 당시엔 투수가 아니라 타자로도 활약을 했었는데 타석에서 공에 대한 공포를 견디기 위해 스스로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을 기르면서 타격 훈련을 했고요. 공주의 공산성 계단을 토끼뜀으로 오르내리며 하체를 단련한 일화는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있습니다. 이 고향팀이었던 빙그레 이글스, 지금의 하나 이글스죠. 이 빙그레 이글스와 입단 계약 직전까지 갔지만 아들이 대학에 가길 원했던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합니다. 이 1993년 박찬호 선수의 이제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열렸던 버팔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장한 박찬호 선수가 마운드에서 무려 시속 98마일, 약 158km 강속구를 뿌려대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 제구는 좀 들쭉날쭉했지만 이 강속구 투수, 파이어볼로 유망주 그 자체였습니다.
1: 예.
0: 이 대회를 통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뉴욕 양키스 등 여러 명문 구단들이 경쟁을 펼쳤고요. 박찬호는 1994년 1월 11일 계약금 120만 달러를 받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공식 입단하게 됩니다. 이 박찬호에 대한 LA 다저스 팀의 기대도 컸는데요.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진입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또 4월에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이 제구력 탓에 두 경기만 뛰고 마이너리그 AA로 내려가 긴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1: 아 메이저리그 바로 가서 사실 승승장구 한 줄 알았는데 이게 고비가 있었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박찬호 선수의 적응력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박찬호 선수가 맨 처음에 입단하고 나서 겨울 전지훈련 때 팀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됐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팀에 누가 새로 왔다 이러면은 야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예?
0: 이 박찬호 선수도 이제 큰 환호를 받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통역이 옆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도 곧바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 특유의 지금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My name is CH Park. I'm from Seoul, Korea, 한양 유니버시티. 오케이?
1: 야,
0: 약간 콩글리시에 가까운 영어였지만
1: 아, 유창한데요. 예.
0: 예, 정말 당당하게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또 흔히 말하는 신고식이라고 하죠. 이 보통 노래나 춤을 많이 시키는데 미국에 뭐 유명한 노래 아는 거 있냐? 이런 선배들의 질문에 예. 바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1: 가장 유명한 노래네.
0: 아, 영어로 된 가장 유명한 노래.
1: 가장 유명한 노래예요. 와. 네,
0: 이런 재치 있는 답변에 팀원들도 모두 빵 터졌고요. 또 야, 너 여기서 누구 자리를 뺏고 싶냐? 이렇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니까 이 당시의 감독이던 토니라고 말하면서 이 센스 있는 대답으로 인상을 제대로 남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깡이라고 하죠.
1: 예.
0: 이 주눅들법도 한데 박찬호 선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앞서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거였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경기라도 뛰어보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데요. 이 메이저리그에는 A cup of coffee,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경기만 뛰고 사라진 선수들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비유냐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해서 딱 커피 한 잔 마실 만큼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물렀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리그로 강등되는 경우를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이 대우도 그만큼 천지차이입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교 3학년 선수에게 곧바로 메이저리그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팀에서 박찬호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또 가능성은 곧바로 보여줬지만 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서 곧바로 차곡차곡 수업을 받게 됐는데요. 마이너리그가 보통 루키리그, 싱글A, 더블A, 트리플A 이 단계를 거치고 이 메이저리그, 이 빅리그라 불리는 메이저리그 이 정도의 단계로 나뉘는데 더블A에서 시작해서 트리플A를 거치면서 2년 동안 눈물 젖은 피자와 햄버거를 먹으며 나름대로 고생하며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 6일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구원투수로 등판해 4이닝 동안 무실점을 지키는 호투를 펼치며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그 승리투수가 되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1: 와, 가서 진짜 험난한 시간을 잘 이기고 발전해서 대단한 또 투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챕터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IMF 외환위기 온 국민의 위안이 됐던 박찬호입니다.
1: 이때 박찬호 선수 덕분에 진짜 힘과 용기 많이 얻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997년 5선발 자리를 꿰차면서 본격적인 선발 투수로 활약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해 14승 8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 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19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로 온 나라, 우리나라가 시리에 빠졌을 때 일요일 아침마다 들려오는 박찬호의 승리 소식은 국민들에게 정말 유일한 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에 TV 시청률이 최고 30% 가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 박찬호 선수가 마운드 위에서 역투하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8 방콕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 합법적으로 병역 혜택을 받게 됐거든요.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커리어 하이라고 하죠. 최고 성적을 보여줬던

0: 있었던 건 2000년입니다. 무려 18승 10패, 평균 자책점 3.27, 탈삼진 217개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메이저리그 최정상 우완투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2001년도 대단했는데요. 이 한국인 최초로 개막전 선발 투수로 등판을 했고요. 이 개막전 선발 투수로 등판하는 게 보통 어떤 의미냐면 팀의 가장 중요한 팀의 첫 경기에 너를 선발 투수로 맡기겠다.
1: 팀의 얼굴이 되는 거죠.
0: 그럼요. 예. 팀의 에이스라는
1: 에이스지.
0: 이 지금 방증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영예로운 자리였는데요. 또 전반기에 맹활약하면서 역시나 생애 처음이자 최초로 올스타전 등판에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FA 자격을 갖추게 되면서 정들었던 LA 다저스를 떠나 텍사스로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이적하게 됩니다. 5년 총액 6,50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장받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 금액은 텍사스 구단 역대 투수 최고액이었는데 무려 이후 20년 동안 이 기록이 깨지지 않을 만큼 당시에도 엄청나게 큰 액수였습니다.
1: 예, 5년 총액 6,500만 달러. 현재 환율로 하면은 968억 정도.
0: 현재 환율로. 그러니까 현재 물가로 968억인 건데.
1: 어찌 천억이에요.
0: 당시 물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더 어마어마한.
1: 말도 안 되는 예, 액수였습니다. 와.
0: 네, 하지만 텍사스와 박찬호에게 그렇게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이 고질적이었던 허리 부상과 시즌 초반에 허벅지 뒷근육이죠. 햄스트링 부상이 찾아오면서 아이고. 위력적이었던 9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요. 현지 언론과 팬들로부터 역대 최악의 FA 먹튀라는 혹독한 비난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매 경기마다 불안한 투구를 이어가면서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슬럼프와 우울증에 시달렸던 박찬호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외로웠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도 2005년 시즌 중반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되면서 박찬호 선수의 전임엔 시절이 시작되는데요. 이 한 군데에 자리 잡지 못하고 팀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선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이너리그로 강등당하는 수모도 겪으면서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도 2008년 LA 다저스로 돌아와 어느 정도 재기에 성공합니다. 2009년엔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생애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무대를 밟으며 비록 우승을 거두진 못했지만 의미 있는 순간을 남겼습니다.
1: 메이저리그 가셔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사실상 다 해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도.
0: 그럼요. 그 월드시리즈 네. 우승 반지 빼고는 정말 모든 걸 다 해봤다.
1: 그건 진짜 어렵지. 대단한 선수.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는 그 시절에 IMF 시절에 진짜 큰 힘이 되었던 진짜 위로를 크게 주셨던 선수였습니다. 박찬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응원가였어요. 진우션 에이요 듣고 올게요.

0: 박찬호 선수의 응원가 진우 씨한 에이요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중석 1열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의 일대기 들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기자님 가주시죠.
1: 네, 마지막 챕터는 찬란했던 박찬호의 마침표 지금도 깨지지 않는 124승입니다.
0: 124승. 박찬호 선수 마지막은 어땠어요?
1: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면이죠. 2010년 10월 1일 9원승을 따내며 일본의 노모 히데오를 넘어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아시아 선수 최다승 대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메이저리그 여정은 마무리했는데요. 2011년에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오릭스 소속으로 1년간 뛰었는데 부상 등으로 큰 활약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의 마지막은 반드시 한국, 고향팀에서 장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2년 한화 이글스에 입단했습니다. 원래는 1년을 쉬어야만 국내에 복귀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일종의 박찬호 특별법까지 통과시키면서 박찬호는 고향팀 한화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KBO 최저연봉인 2,400만 원에 계약하는 대신에 한화가 유소년 야구발전기금으로 6억 원을 기부한다는 형태의 계약이었는데요. 이 박찬호 선수가 이 2,400만 원까지 함께 기부하면서 이 돈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0: 아, 멋집니다.
1: 그리고 1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 야구팬 앞에서 던지는 꿈을 이루면서 2012년 10월 5일 넥센전을 끝으로 통산 5승 10패의 성적을 남긴 채 유니폼을 벗고 은퇴하게 됐습니다.
0: 예. 아, 너무 멋지네요. 근데 다시 들어보니까
1: 멋있죠.
0: 사람 자체가 너무 멋져요. 은퇴하는 순간까지 멋있었습니다.
1: 네, 은퇴 후에는 샌디에이고 특별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국제대회마다 해설위원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이자 별명이죠. 바로 투머치 토커입니다. 여러 방송에서 출연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모습들이 쌓이면서 이런 유쾌한 별명이 생긴 건데요. 원래는 처음에 이런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0: 좋을 리가 없죠. 예.
1: 네, 이게 왜냐하면 자신의 이 진정성 어린 내가 진짜 눈물 젖은 이런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경험담이 사실 대부분인데 이게 말이 너무 많다, 투머치 토커다, 약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팬들이 이걸 너무 또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박찬호 위원도 심지어 이런 컨셉으로 광고도 많이 찍었거든요.
0: 이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해탈하고 좀 유쾌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0: 예.
1: 또 재밌는 일화도 있습니다. 2010년 뉴욕 양키스 시절인데요. 취재진이 오늘 박찬호 선수에게 오늘 어디가 아프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제가 설사를 했어요 라고 영어로 말을 했거든요.
0: 아, 진짜로?
1: 언어 표현의 차이 때문에 생긴 해프닝인데요.
0: 어이,
1: 보통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뭐 복통이 있어서 오늘 배가 좀 아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0: 그러니까.
1: 이걸 영어로 직역해서 말하다 보니까 I had a diarrhea 이렇게
0: 아이고야.
1: 제가 설사를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현지 취재진은 물론 옆에 있던 락커룸의 동료들까지 다 같이 빵 터졌고요. 그래서 박찬호 선수가 왜 웃냐, 이게 뭐가 문제냐, 아예 다이어리라, 내가 설사를 했다, 내가 설사한 게 웃기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던 이 투머치 토커의 TMI 사건도 있었습니다.
0: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었네.
1: 네.
0: 예.

0: 네, 그리고 3년 전엔 일본에서 열렸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해설위원으로 현장에 갔는데 당시 슈퍼스타 오타니와 짧은 인사를 나눴던 게 한국 취재진뿐만 아니라 일본 취재진에게도 큰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또 LA 다저스 선배니까.
1: 그렇지.
0: 예, 그래서 일본 취재진이 오타니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 이렇게 딱 질문 한 가지만 했거든요. 네, 박찬호 선수가 갑자기 거기서 박찬호 위원이 갑자기 거기서 시동이 걸리면서 아 자기가 오타니 선수를 많이 지켜봤는데 타자로도 뛰지만 투수로도 활약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 아 오타니 선수 보면서 평소에 인성이라는 부분을 자기가 유소년을 교육할 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자리에서 일장 연설을 펼쳤거든요. 이 투머치 토커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일본 취재진도 이 질문 하나 던졌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1: 멈출 수 없을 텐데. 네.
0: 근데 사실 취재진 입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정말 좋거든요.
1: 아, 그치.
0: 질문 하나 던졌는데
1: 많이 말해주면
0: 기사거리를 이렇게 많이 던져주니까 그래서 일본 취재진들 수첩 이제 손이 정말 바빴어요.
1: 아...
0: 네. 그랬던 일화도 있습니다.
1: 아,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진심이고
0: 진심이죠.
1: 예, 네, 모든 또 관계 또 진심이니까
0: 진심이어야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맞아요,
0: 사실.
1: 맞아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었는데 저희 감사분들 만나고 와서 김태훈 기자님과 마무리할게요.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굿모닝 FM태입니다. 스포츠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C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나요?
7: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6: 아, 덕분에 저희가 더 즐거웠네요.
7: 재밌는 이야기. 네. 앞으로 보따리에서 제가 또 많이 꺼내오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6: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스포츠 영웅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7: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지구에서는 달이 뜨지만 달에서는 지구가 뜹니다. 이걸 아폴로 8호가 확인시켜줬는데요. 달 궤도를 돌다가 저 멀리서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을 촬영했던 거죠. 그 사진을 보고 아치볼드 맥클리시라는 시인이 뉴욕타임즈에 썼죠.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있는 지구를 봄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나, 가족, 친구, 길가의 꽃과 나무들까지 우린 지구라는 탈 것에 잠시 함께 오른 승객이다. 정겹게 웃으며 기쁘게 여행하고 싶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

0: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연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를 듣고요. 그들의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그리고 프로듀서인 준희 씨와 준희 뮤직 꾸며볼 겁니다. 준희 씨는요, IU, NCT, 엑소, 카이 등 수많은 K-POP 가수들의 히트곡 작업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다재다능한 준희 씨의 플레이리스트, 과연 어떤 곡들, 어떤 주제로 담아 오셨을지 궁금해지시죠? 오늘 아침에 이 라이브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아침 라이브 쉽지 않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 광고 듣고 준희 뮤직 시작해볼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있어.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주니와 함께하는 주니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래 잘 불러주니? 심지어 잘 만들어도 주니? 재능을 아낌없이 다 주니? 올라운더 아티스트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주니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3: 반갑습니다.
2: 야, 아침 시간이 참 어색하죠?
3: 나 전 처음이긴 한데요.
2: 아, 예, 예.
3: 사실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2: 아, 정말. 예. 원래는 이 시간에 일어나 계신가요?
3: 솔직하게요?
2: 솔직하게.
3: 아, 아닙니다.
2: 언제 주무세요?
3: 제가 보통 이 시간대에 많이 자게 돼요.
2: 예. Yes. 저랑 같은 루틴으로 살다가. 아, 저도 이게 DJ 하면서 네. 아, 시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3: 아, 어떠세요? 시간. 그래도 좀 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아니신가요?
2: 건강하고 네. 아침을 시작하면서 익숙해지면 네. 좋을 것 같죠.
3: 네.
2: 계속 피곤해. 계속 피로도 계속 쌓여.
3: 아, 예. 그럴까 걱정했는데 아, 진짜 그렇군요.
2: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자, 우리 준희 씨를 또 아직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싱어송라이터 준희라고 하고요. 저는 캐나다에서 왔고 이제 7년. 네, 벌써 됐습니다. 한국인지.
2: 아, 네. 가족분들은 다 한국인이시고.
3: 네, 부모님은 한국 분이신데
2: 이민을 가셨었던 거예요.
3: 네, 제가 이제 네 살 때 이민을 가서 쭉 살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어쩌다 제가 음악을 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고.
2: 아, 이게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3: 아, 예, 처음에는 전혀 이런 생각은 안 했었고.
2: 아, 진짜?
3: 그냥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제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할 줄은 몰랐는데. 행복하네요. 네, 정말 좀 감사하죠.
2: 아유, 또 이렇게 재능이 있어가지고.
3: 아유, 감사합니다.
2: 음악을 취미로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아니, 아니, 취미는
2: 아니, 취미로 시작을 하더라도.
3: 아, 예,
2: 이게 드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 재능의 영역에는 그냥 드러나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준희 씨가 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3: 감사합니다.
2: 한국에 오신 지가 벌써 꽤 됐죠?
3: 네, 이제 7년이 됐는데.
2: 와우.
3: 벌써 믿겨지지가 않아요. 정말 영화처럼 진짜 빨리 이렇게 좀 빨리 감기 있잖아요.
2: 진짜.
3: 네, 그런 느낌으로 지나간 것 같은데
2: 네.
3: 제가 어느새 이제 서른 살도 되고
2: 네,
3: 좀 신기해요 모든 게. 그래서 좀 새로운 저의 인생의 챕터이지 않을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네요.
2: 그러네.
3: 일단은
2: 준희 씨 입장에서는 사실 어른 되자마자 네. 한국에 툭 오게 돼가지고 어느덧 돌아보니까 서른이야. 그리고 작업을 함께한 아티스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이유, 엑소, NCT, 다이나믹 듀오, 제로베이스 원, 킥플립 뭐 어마어마해요.
3: 아, 감사하죠. 제가 같이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곡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제가 그냥 정말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그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저한테는.
2: 네. 아니, 사람 자체도 선에서 너무 인복 좋을 것 같지만 이 바닥이 인복으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못 돼도 음악이 좀 써요. 그런 바닥에 실력이지. 다 실력이에요.
3: 아, 감사합니다.
2: 예, 어마어마한 실력인데 또 겸손함을 갖추고 계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준희 씨가 일단은 네. 이렇게 멋진

0: 팝 아티스트들하고 작업을 할 정도로 네. 음악적으로 굉장히 또 재능이 있으시지만 이게 보컬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 실력이 대단해서 네. 지난달에 또 신곡을 발표를 했는데 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이제 신곡 Heaven Can Wait라는 노래인데요. 예. 이제 요즘 좀 되게 덥고 습하고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없애줄 수 있는 좀 시원시원한 곡인데
0: 상큼하고
1: 네, 네. 이게 요즘에 약간 듣기 어려운 그 약간 빈티지 팝스러운 네, 제가 마이클 잭슨의 너무 팬으로서 약간 오마주 아니 오마주를 했습니다. 이번 곡에서 그래서 Heaven Can Wait.
0: 최근에 발표된 그 영화 보셨어요?
1: 당연하죠.
0: 봤어요?
1: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후속작이라고 하나요?
0: 예.
1: 기대를 하고 있어요.
0: 아, 다음 편을?
1: 네, 다음 편을.
0: 안 나오지 않을까요?
1: 아, 그래도 아직 너무 많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0: 많이 남았는데, 네. 거기 만든 제작사. 또 이런 사연들이 있잖아요.
1: 아, 좀 이렇게 현실적인
0: 현실적인 것들 드러내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예, 얘기해봅니다. 어쨌든 마이클 잭슨을 또 사랑했던
1: 네네
0: 키즈가 이렇게 네. 한국에서 K-팝으로 네.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될지 몰랐을 텐데 네.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보기가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노래 부르는 게 재밌어요? 만드는 게 재밌어요?
1: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부를 때는 제일 부르는 게 재밌다. 만들 때는 또 역시 만드는 게 재밌구나. 항상 왔다 갔다 해요.
0: 그냥 음악 자체가 다 즐겁군요.
1: 예, 그냥 저는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이거 없었으면은 무엇을 했을지 아예 상상이 안 갈 정도로.
0: 아, 너무 좋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타고난 딴따라였네요. 아, 타고난 딴따라야.
1: 자랑스럽습니다.
0: 네. 네. 이런 사람이 음악해야 돼요, 진짜. 자,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준희 씨와 함께하는 준희 뮤직. 예, 이 밝은 에너지로 함께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본격적으로 네. 시작을 해볼 건데
1: 네.
0: 오늘 플레이리스트 어떤 주제로 가져와 주셨어요?
1: 아, 제가 이제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로 한번 가져왔는데. 정말 사랑하는.
0: 주제가 나오면 이제
1: 예.
0: 효과음을 이렇게 줍니다.
1: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네. 제가 이런 곡들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제일 오래 남아요. 제 머릿속에. 네. 그 이유는 제가 약간 그런 타임스탬프처럼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약간 향도 떠오를 수 있을 만큼 확 추억을 이렇게 탁 되돌릴 수 있는
0: 그 음악을 들으면
1: 네.
0: 그 디테일이 다 호감이 네. 다 열리는군요.
1: 그때 시절이 다 떠올라요.
0: 와.
1: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음악으로 약간 제 기억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서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곡들을 가져왔습니다.
0: 너무 좋다.
1: 네.
0: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우리 준희 씨의 추억까지도 섬세하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첫 번째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1: 준희의 루비입니다. 네, 2020년도에 제가 한국에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0: 예.
1: 발매를 했고 이 곡이 왜 좀 저에게는 뜻깊으냐면은 이때 사실 코로나가
0: 그렇지.
1: 시작이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거를 따끈따끈한 노래를 이거를 이제 코로나 때 발매를 해서 사실은 그냥 곡 발매 정도만 하고 활동을 아예 못하니까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0: 맞아, 맞아.
1: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한국 분들에게 좀 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노래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가 콘서트 할 때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노래입니다.
0: 맞아요.
1: 네.
0: 이때 어땠어요? 좀 기쁨이 컸었나요? 아니면 된다 뭐 이렇게 놀라움이 컸었나요? 감정은 어땠어요? 감정
1: 정말 솔직하게 이게 왜 가능해?
0: 아, 왜라니?
1: 신기하다. 약간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이거를 확실하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지.
1: 공연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걸 홍보하러 뭐 어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곡을 내고 집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주니까 이게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0: 이렇게 곡이 잘 되면은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연락 많이 오잖아요.
1: 예.
0: 제일 반가웠던 사람 누구예요?
1: 일단 이 곡 덕분에 제가 이제 SM에서도 이제 송캠프라는 거에 초대를 받고
0: 예,
1: 이 노래 덕분에 다른 이제 작곡가로서도 좀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노래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아티스트분들과 콜라보 제 곡이랑에서 이렇게 같이 콜라보 할 수 있었던 노래여서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이랑 이쪽에 이제 이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에게 좀 제 이름을 알린 노래지 않을까 맞아, 싶어요.
0: 맞아. 네. 아, 제일 반가운 연락이지 사실. 네. 우리 가족으로 오세요.
1: 저도 이쪽으로,
0: 이쪽으로 초대합니다. 네,
1: 받아들여지는.
0: 그렇지, 그렇지. 네,
1: 저도 들어오세요. 하나가 된. 네.

0: 주님 무비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역시. 아,
1: 감사합니다.
0: 예.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2: 네 조의 End of Beginning
0: 노래입니다. 좋다. 네,
2: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이 곡에서 하는 말 멘트가 있어요. 사람은 도시를 떠날 수 있어도 도시는 사람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0: 아, 멋지다. 예. 네,
2: 제가 이걸 들으면서 처음에 너무 와닿았던 게 제가 아직도 보니까 밴쿠버의 저의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0: 그렇지.
2: 네, 또 웃긴 게 한국에서 이제 제가 거의 8년 차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해외를 나가면 내 안에 한국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네 약간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해외 투어를 나가게 되면은 약간 한식 그리운 것만큼의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밴쿠버에 있었던 그런 시절 가족이랑 보냈던 그런 호수에 가서 막 놀고 막 바비큐 했던 그런 게 아직 남아있어서 이 노래가 참 그런 걸 느끼고 싶을 맞아. 때 이렇게 딱 틀어서 듣는
0: 맞아요. 네. 공간에서 주는 또 향수 같은 게 네, 몸에 배어 있는 거니까 네. 아 너무 좋네요.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외국에 가면 이제 한식이 떠오르잖아요.
2: 맞아요.
0: 캐나다 음식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먹고 싶은 거.
2: 사실 캐나다는 되게 다양한 국적인 분들이 다 살아서 그냥 되게 대표적으로 뭔가 캐나다 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일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뭐 인도 음식도 있고 유러피언 음식도 있고 있어서 저에게는 좀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일식이기도 해요.
0: 아 진짜?
2: 되게 의외예요. 밴쿠버가 좀 그래요.
0: 아 밴쿠버 일식 맛있을 것 같아. 신선할 것 같아.
2: 네, 왜냐면 바닷가 옆에
0: 그러니까
2: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신선할 것 같아.
2: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0: 진짜 저는 무조건 밴쿠버를 여행 가시면은 일식을 강추합니다.
1: 좋다.
0: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1: 아, 이게 또 찐 로컬 분이 말씀하시니까
0: 이거 진짜예요.
1: 예, 진짜니까.
0: 예, 이거 진짜예요.
1: 또 캐나다 놀러 가실 분들.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캐나다로 가족 여행 간다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0: 어, 정말 좋은
1: 일식 드세요. 지금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일식 놓치지 말고 드시고 오세요.
0: 네, 네, 네, 네.
1: 저의 End of Beginning 처음부터 계속 듣겠습니다.

0: 신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아, 이런 주제로 명곡들 만나고 있네요. 계속 이어갑니다.
1: 아, 이제 잭슨 5의 I Want You Back.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노래고요.
0: 예.
1: 참, 사실 처음에도 이 노래 들었을 때 저는 이게 마이클 잭슨 목소리인 줄 몰랐어요.
0: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저는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그렇죠.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 그냥 알고 있었다가 이제 그 연결을 제가 혼자 했을 때 그때 시절이 떠올라요. 네, 그래서 처음 그 어린 나이에 이 어린 목소리가 마이클 잭슨이라고? 아, 그래서 노래 너무 잘하는구나 하면서 아, 그래서 잭슨 5구나 하면서 다른 노래도 듣게 되고 거기서 뭐 밴도 있고 막 컷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엄청 많잖아요. 아비들 막 이런 명곡들이 있는데 그때 좀 빠졌었던 것 같아요.
0: 아, 이 노래가 시작이었구나.
1: 완전 시작이었죠.
0: 아하. 아,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 만났을 때 놀라움과 반가움.
1: 네.
0: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게끔.
1: 네.
0: 하게 해주는.
1: 저는 그런 노래들이 제일 좋거든요.
0: 그러니까. 그 순간들이 아주 명확하게 떠오르는 잭슨5의 I Want You Back. 처음부터 같이 듣겠습니다.

0: 자, 잭슨5의 I want you back 듣고 오셨습니다.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준희 씨 관련 문제인데요. 준희 씨가 직접 문제 내주시죠.
1: 네, 오늘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준희와 함께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준희는 이 나라 사람입니다. 밴쿠버에 온, 아 죄송해요. 저 준희는 이 나라 사람입니다. 한국에 온 지는 아직 8년밖에 안 됐는데요. 밴쿠버, 토론토, 오타와가 있는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캐나다, 2번 대단하다.
0: 와. 아, 뭐, 보기가 너무 어려워. 아, 헷갈리시네요. 네, 정말 대단하다.
1: 너무 헷갈리는데요.
0: 보기 대단하죠. 예. 힌트가 있을까요?
1: 힌트요? 여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좀 힌트가 많았던 것 같은데
0: 계속 얘기했죠.
1: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가 추운 걸로 좀 그리고 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 걸로 유명합니다.
0: 친절해.
1: 예, 저는 모르겠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많이 친절해요.
0: 아, 준희 씨는 안 친절했어요.
1: 저는 적당히 친절한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준희 씨 때문에 알았는데 일식이 맛있습니다.
1: 아 맞아요.
0: 이 나라 일식이 맛있어요.
1: 네네 맞아요.
0: 해산물이 좋아서. 네. 퀴즈 정답 보내시고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정답 발표할 건데 이번에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1: 네, 미카의 Grace Kelly 듣고 오겠습니다.
0: 너무 좋은 노래예요. 네. 네. 끝이에요?
1: 제가 사랑하는 노래예요.
0: 좋아요. 그거면 됐지.
1: 네.
0: 아, 미카 처음 나왔을 때 좀 놀랐어.
1: 아 진짜로 충격받았었어요.
0: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TV에서 봤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0: 맞아.
1: 이 사람 앨범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 해서
0: 좀 유상한 아티스트가 나타나.
1: 되게 유상했어요.
0: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음이 계속 올라가.
1: 맞아요.
0: 이상한데 하는데 너무 좋아. 그랬던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 더 주니 뮤직의 한 곡입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4부 이어갑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주니 뮤직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주니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깜짝 퀴즈 3부에서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저의 주니의 국적 정답은 바로 1번 캐나다였습니다.
0: 예, 대단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하다 몇 번 보내주셨던데. 자, 맞히신 분 중 5번 선정해서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 들어보면서 퀴즈까지 함께 풀어봤는데 아 이제 아침 선물 또 저희가 받을 시간입니다. 라이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제가 지난달에 이제 발매한 저의 따끈따끈한 신곡 Heaven Can Wait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0: 야, 이 라이브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1: 이 노래는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0: 했어요?
1: 이렇게 이른 아침에는
0: 아침에 듣는 거 귀해요 여러분.
1: 네, 아침에는 처음인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0: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네.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렇게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신곡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즐기면서 저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Heaven Can Wait.

0: 미쳤다 미쳤다. 아 준희의 신곡 Heaven Can Wait. 와 청량하다 청량해.
1: 아우.
0: 아, 이 아침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뭐 이렇게 아침인데 잘해요?
1: 아니에요.
0: 쉽지 않았어요?
1: 아침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잘하시고, 영광입니다.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청량함이 이 아침에도 이렇게 터질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막 마이클 잭슨, 뭐, 브루노 마스, 뭐, 여러 뮤지션들이 다.
1: 감사합니다. 자, 이런 칭찬을 제가 선배님한테 드릴 수 있다니 참 영광이네.
0: 아니에요. 너무 멋진 무대 선물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 준희 씨 지금 라이브 무대 영상은 저희 방송이 끝난 뒤에 MBC 라디오 공식 너튜브 채널 무흐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록해야 돼 이런 건. 기록해야 돼. 남겨놔야 돼.
1: 아우 감사합니다.
0: 무흐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라이브 어때요? 해보니까 또 괜찮나요?
1: 아 그래도 뭔가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해보고 앞으로 좀 더 할 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0: 말이 위험하다 이제. 이제 아침에 진짜 많이 한다 이제. 아침에서 다 부른다.
1: 아, 그래도 불러주시면 저는 어딘지 달려가야죠. 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이 정도 능력 있으면 사실 아침 즐겨도 될 것 같아요.
1: 아 예.
0: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하면 네네네. 유명한 분들이 진짜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1: 네,
0: 정준하 씨도 나와주시고
1: 네, 맞습니다.
0: 노제 씨도 또 나와주시고 네. 두 분과는 어떻게 인연이 있었어요?
1: 일단 노제 씨는 제가 이제 이번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처음으로 안무를 배우고 춤을 처음으로 춰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무를 만들어준 이제 현세님이라고
0: 네. 예,
1: 댄서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노제랑 또 친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여주인공을 찾다가 노제 씨가 너무 완벽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0: 예.
1: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연습을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0: 아 정말? 오래 하셨네요?
1: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춤을 이제 처음 춰보는 거니까 카메라 앞에서.
0: 근데 진짜 너무 잘 추신다.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시긴 하셨죠?
1: 제가 고등학교 때는 조금 춤을 좋아했었어요.
0: 기본기가 없는 춤이 아니잖아요.
1: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즐기는 춤이잖아.
1: 그래서 춤을 이제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저랑 또 동갑이에요.
0: 그렇구나. 좋다.
1: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친하게 됐고 그리고 정준하 형님은 정말 빼먹을 수가 없죠. 제가 캐나다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좀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 되게 오랫동안 저를 되게 응원해 주시고
0: 그래.
1: 제 음악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항상 뒤에서 항상 저를 이렇게 챙겨 주셨어요.
0: 진짜 정이 많으시죠 또.
1: 정말 많으시고
0: 사랑과 정이 많아요.
1: 네 맛있는 것도 진짜 사주시고.
0: 먹는 거는 뭐 행복하게 사주시는
1: 최고예요
0: 형님.
1: 최고
0: 진짜 저 너무 좋아하는 형님인데 이렇게 또 인복이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분들이 그냥 일로 하시지 않는 게 느껴져요 뮤직비디오에.
1: 아 정말요?
0: 네. 애정이 너무, 담겨 있다는 게.
1: 아 다행이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0: 예. 이게 모든 게 다 준희 씨가 잘하니까
1: 오늘
0: 돌아오는 거죠.
1: 엄청난 칭찬 파티인데요.
0: 할 수 있는 칭찬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없는 건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것만 얘기하는
1: 진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다
0: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지.
1: 정말 배우고 정말 엄청나게 배웁니다.
0: 아닙니다. 댄스 챌린지가 있던데요.
1: 네 맞아요.
0: 노제 씨가 그러면 만들어주셨나? 현세 씨가 만들어주셨나?
1: 현세님이 만들어주셨고 네. 이제 노제랑도 찍고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랑 좀 제가 찍었어요.
0: 어려워요? 네. 춤이 어때요?
1: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3개월 정도 열심히 연습했고 그리고 댄스 그 챌린지를 해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0: 그래.
1: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왔어가지고
0: 맞아.
1: 좀 열심히 제가 준비하지 않았나 싶고
0: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챌린지를 진짜 본의 아니게 라디오 DJ 하면서
1: 많이 하시잖아요.
0: 많이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챌린지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1: 이거는
0: 난도가 너무 높더라고. 어색하게 찍더라도 저희 이제 준희 씨의 홍보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저희 굿모닝 FM 공식 인별에 챌린지 찍어서 좀 올려도 되는지
1: 당연히 되죠.
0: 제가 춤을 뒤에서 못 추더라도
1: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다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네네.
0: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좋습니다.
0: 자, 준희 뮤직 계속 이어갑니다. 주제가 좋은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인데 다음 곡 만나볼게요.
1: 아우
0: 클래식한 노래들 많이 나옵니다.
1: 제가 또 클래식한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0: 그러니까 어떤 노래예요?
1: 네, 제가 존경하는 엘튼 존의 Rocket Man. 이라는 노래고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Heaven Can Wait 노래에서도 그 로켓맨의 레퍼런스가 있어요.
0: 있네. 네,
1: 그래서 피아노가 살짝 나오는 로켓맨을 떠오르게 했고, 이 노래는 제가 처음으로 되게 웃긴 스토리인데 해외에서는 노래방이라는 게 흔하진 않아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근데 제 집에서는 그 한국식 노래방이 있었고, 제가 이제 캐나다 친구들 사귀면서 노래방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그 엄청난 세계를 보여주니까 집에서 홈 캐리오키를 막 구하는 거예요.
0: 아, 정말?
1: 친구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0: 아, 그렇지.
1: 그래서 한번 가서 해보고 싶다 해서, 저는 한국 노래가 당연히 없는 걸 알고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는 노래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처음으로 불렀었던 게 이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생각나요. 제 친구 집에서, 그 친구 부모님도 계셨는데 제가 좀 노래를 좀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했으니까 노래 불러달라 해서 뭘 불러드리지? 그러면은 그래도 어른이니까 엘튼 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엘튼 존 로켓맨을 불러드려야 되겠다 해서.
0: 반응 어땠어?
1: 예, 완전 She packed my bags and said free 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0: 아, 너무 좋겠지.
1: 예, 그래서 이걸로 또 이런 느낌으로도 제 영어 노래를 이렇게 많이 좀 불러봐도 되겠다. 예, 그래서 좀 많이 부르게 됐습니다.
0: 그 친구와 그 부모님은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주문이 우리 집에서 노래방 했잖아. 우리 집에서 엘튼 존 노래 불렀었잖아.
1: 이렇게 가는군요.
0: 예, 역사로 남아 있을 거예요.
1: 좋아요.
0: 그 추억이 있는 엘튼 존의 로켓맨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

0: 쫀득해.
1: 영월이래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 수술은요, 영월 찰옥 수술해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 수술 사업단.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안전화.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2: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준희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준희 뮤직 마지막 노래.
3: 네.
1: 마지막 노래 이제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3: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가셨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딱 제 인생에서 세 번 정도 임팩트가 있었었는데 첫 임팩트는 제가 아기 때 이제 이 노래를 알았지만 이제 고등학생 때 제가 처음으로 합창단을 들어가게 됐어요. 네, 합창단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화성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고 신기하니까 그걸 배우려고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연습했던 곡이 보헤미안 랩소디였어요.
1: 어머, 뭐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했다.
3: 그러니까요.
1: 처음부터 어려운 걸 했어.
3: 그 오프닝에 그 딱 화성들이 쫙 깔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습을 하는데 그때 아 목소리라는 게 이렇게 레어를 쌓을 수 있구나. 그냥 저희가 흔하게 아는 뭐 3도를 이게 아니고 되게 특색 있게 쌓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매력을 느꼈고 그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 곡을 약간 성인이 돼서 제가 곡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 프로덕션에 대한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게 최초로 코러스를 이렇게 양옆으로 레프트 라이트로 했다는 그런 스토리도 듣고 엄청 테크니컬적인 기술적으로 되게 발전을 시킨 노래라고 해서 거기에서 또 두 번째로 제가 임팩트를 딱 느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빼먹을 수 없는 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가
1: 미쳤죠.
3: 저에게는 진짜 오래 남았어요. 충격이었어요.
1: 그 영화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3: 네.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에 대한 그런 음악의 사랑 그리고 자기만의 엄청 그 특색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아티스트로서 되게 많이 영감을 많이 받고 네, 앞으로 제가 음악을 어떠한 자세로 이제 나아가야겠다라는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1: 너무 멋지네요. 마지막 노래가 또 의미가 깊어가지고 네네. 들으면서 여운이 깊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이 1시간 구성인데 벌써 끝날 시간입니다.
3: 시간 빨리 와. 이제 너무 재밌었는데.
1: 이제 좀 흥이 올라오고 이제 잠이 깬다 했는데 이제 끝나요.
3: 제가 이렇게 아침 이 시간에 잠이 깰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1: 어떠셨나요 오늘?
3: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 선배님이랑 이런 음악 얘기도 하고 뭔가 저를 되게 좀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1: 멋져요.
3: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약간 저의 20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21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아무도 없었던 때 그렇게 그냥 골방에 있었었는데 준희 씨 모습 보면서 옛날 제 모습도 보이고
3: 영감입니다.
1: 그래서 또 이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너무 또 멋진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언제 기회되면 함께 또
3: 너무 좋습니다.
1: 예, 언제든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3: 네, 언제든
1: 오늘 준희 씨와 함께 했지만 사실 그 좋은 노래 많이 선곡해 주셨는데 시간이 안 돼서

0: 놓친 곡들도 몇 곡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1: 아 좋습니다.
0: 나와주셔가지고 음악 얘기 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준희 씨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건데 준희 씨 저희 끝 인사가 해보어 굿데이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외치면서 저랑 준희 씨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외칠게요. 여러분 해보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0: 휘전근개 파열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거리를 지나다닐 때 보면요, 확실히 관광 온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막 뭘 열심히 찍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찍지? 보면 우리한테는 늘 보던 뭐 버스 정류장, 별로 특이할 게 없는 상가, 뭐 지하철 입구 이런 데서 막 사진을 그렇게 찍더라고요. 매일 보는 풍경도 누군가한테는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되는 것처럼 결국 여행이라는 건 똑같은 풍경을 다르게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